0: 메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메다. 메다와 발음은 같지만 맞춤법이 달라요. 지금 배울 메다는 어에이 메다입니다. 그럼 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무슨 물건이나 사물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요.
0: 맞아요. 메다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는 뜻이에요. 끈이나 줄처럼 양쪽을 매듭지어 멜 수는 없지만 어깨에 멜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매는 그것. 바로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가방.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요. 보따리를 메고 시장에 가요. 가방을 맨다는 말은 이렇게 이에 메다로 씁니다. 오늘 메다와 메다가 짝꿍 단어인 이유는 뜻은 전혀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서 맞춤법을 자주 틀리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퀴즈. 빈칸에 메다, 아에 이 메다와 어에 이 메다 중 알맞는 것을 넣어보기로 해요. 강아지를 잠시 가게 앞에 메어 놓았다. 아에 이 메어일까요? 어에 이 메어일까요? 학교에 가려고 신발끈을 메고 가방을 맸다. 민준이와 제니가 열심히 썼어요. 민준이와 제니, 정답을 보여주세요. 와, 정답이 달라서 흥미진진하네요.

0: 자, 우리 민준이는 마에 이를 잘 썼지만 내 아 놓았다라고 했으니까 땡. 그리고 우리 재민은 다 틀렸으니까 땡. 두 번째 문제는 민준이가 잘 써줬네요. 그래서 민준이 띵동댕동 모두 잘했어요. 앞으로는 줄이나 끈을 이용하는 매다와 어깨에 걸치는 매다 잘 구별할 수 있겠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오늘 배운 매다와 매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오늘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매다. 풀리지 않도록 양쪽 끝을 서로 감아 매듭을 만들다. 매다.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 발표해 볼까요?
3: 자동차 출발 전에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
1: 이 매야 한다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매듭과 연결짓자라고 했는데 어때요? 안전벨트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찰칵하고 자동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기계로 인해서 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주 잘 썼어요. 아예 이 매다. 잘 썼습니다. 우리 제니 문장을 들어볼까요?
4: 가방을 매다. 엄마께서 예쁜 목도리를 메고 오셨다.
1: 자, 여기 보면 두 문장의 매다가 바꿔서 써졌습니다. 아예 이에 매다는 선생님 매듭을 생각해 달라고 했죠? 그러므로 목도리에는 아예 이 매다를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멜 때는 어에 이를 써야겠죠. 오늘 매다와 매다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단어인데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잘 배웠을 거예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친구들,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0: 빛남에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라라에게 물어보자.
2: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안녕.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3: 안녕.
4: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라. 가, 근질근질하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아!
5: 뭔데?
1: 콧구멍이 근질근질하다.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
5: 콧구멍, 엉덩이?
1: 왜냐면 콧구멍은 그거도 계속 가렵잖아. 답답하잖아. 그리고 엉덩이는 조금만 만져도 가렵잖아.
5: 아니면 혓바닥이 근질근질하다? 응, 혓바닥. 너무 말하고 싶어서 못 참겠는 거지.
1: 이로 긁으면 되잖아.
5: 아니, 말하고 싶다고.
4: 그럼 윤슬이랑 우준이는 근질근질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1: 가령?
4: 맞아. 근질없다는 간지럽다랑 비슷한 말인데 몸의 한 부분이 간지러운 느낌이 있다는 뜻이야.
1: 난 엉덩이 같아.
5: 엉덩이? 나도 그럼 혓바닥이 근질근질하다로 할게.
4: 자, 그럼 오늘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1: 좋아.
5: 왔어. 근질근질거리는 거야. 혓바닥이.
4: 윤슬아.
1: 응.
4: 윤슬이는 엉덩이를 그리고 있는 거야?
1: 응.
4: 엉덩이를 그렇게 그리는 건 어디서 봤어?
1: 그냥 내가 상상했어. 그림남매니까 상상해야지.
4: 맞아.
1: 그림남매는 상상을 해야지. 멋진 그린남매지.
5: 맞아, 맞아.
4: 그럼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
1: 어디가 자꾸만 간지러울 때 엉덩이가 자꾸 근질근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4: 그렇구나. 그럼 우준이는 왜 혓바닥이라고 생각했어?
5: 친구랑 비밀을 지켜야 되긴 하는데 너무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말하고 싶으니까 혓바닥이 근질근질거리지 않을까?
4: 아, 우준이는 뭔가 말하고 싶을 때 혓바닥이 근질근질해?
5: 자꾸만 움직이고 싶고, 그래.
4: 그렇구나.
1: 가려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 엉덩이에서 냄새도 나고.
4: 그럼 우준아.
5: 응?
4: 우준이는 어떤 상황에서 혓바닥이 제일 근질근질거려?
5: 당구를 몰래 꼈는데 그걸 나만 알고 있을 때? 내가 낀 거는 별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남이 낀 걸 나만 들었으면 말하고 싶지 않을까?
4: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럼 윤슬이는 언제 엉덩이가 제일 근질근질거려?
1: 수영장에서 막 찜질하는 데 있잖아. 뭐 물 푹 나와서 막 거기 들고 싶은 막 안 받아내고 시원한 데 있잖아. 거기다 엉덩이 갖다 대면 엉덩이가 가려워.
5: 아, 그래?
4: 좋아. 둘 다 완성했지?
1: 응.
4: 그럼 오늘은 누구부터 먼저 설명해 볼까요?
1: 나부터?
5: 나부터 하고 싶지만. 그래, 이번엔 너부터 해. 정말? 응. 알았어, 나부터 한다. 짠, 난 이렇게 그렸어. 여기 어떤 친구가 남하고 비밀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비밀이 너무 재미난 거야. 그래서 남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순 없고. 그래서 이럴 때 혀가 근질근질거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4: 좋아. 그럼 윤슬이는?
1: 나는 이렇게 했어. 수영장에서 안 마는 데다가 엉덩이를 넣으면 난 엄청 가렵거든?

0: 그래서 친구가 엄청 어디를 계속 가려워할 때 너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좋아. 오늘도 그림남매의 재미있는 생각과 기발한 그림 잘 봤어.
0: 고마워.
1: 자, 그럼 과연 둘 중에 정답이 있었을까? 오늘의 정답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1: 오늘의 관용어는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야. 우리 몸 중에서 뒤쪽 허리 아래와 허벅지 위에 양쪽으로 살이 불룩한 부분을 볼기라고 해. 볼기의 윗부분을 엉덩이, 그리고 볼기의 아랫부분을 궁둥이라고 하지. 그래서 주사를 맞는 부위는 엉덩이, 의자에 걸터앉는 부위는 궁둥이가 되는 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보통 두 부위를 모두 엉덩이라고 표현해. 엉덩이에는 많은 근육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해줘. 사람이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엉덩이에 근육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는 무슨 뜻일까? 이건 진득이 앉아있지 못하고 엉덩이가 자꾸 근지러운 것처럼 들썩들썩 거린다는 말이야. 한 군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일어나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쓰는 표현이지. 만약 주말에 동생과 도서관을 갔는데 동생이 자꾸 일어나 물 마시러 가고 잠시 후엔 화장실을 가고 좀 있다가는 바람을 쐰다며 밖에 나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날씨가 좋으니 밖에 나가 놀고 싶어서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구나. 이 책만 다 읽고 나가서 놀자. 라고 말이야.
0: 아, 정답이지? 정답! 지금 맞췄더니 나중에 또 맞추고 싶어서 엉덩이가 근질근질해.
3: 아유, 근질근질하다.
0: 또 다음에 또 맞췄으면 좋겠다.
3: 그러게. 아우, 근질근질해.
0: 그럼. 오늘의 관용어는
2: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
3: 한 군데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만 일어서서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쓰는 말.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가 할아버지 병을 낫게 해드릴게요.
1: 예긴! 네가 무슨 수로 내 병을 낫게 한단 말이냐?
2: 3년 고개. 3년 고개는 무슨 고개일까? 재미있을 것 같은 친구는 고개를 끄덕끄덕. 좋아. 시완이. 로은이. 강준이. 지희. 준비됐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3: 끄덕끄덕.
2: 그럼 바로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4: 뿅뿅.
5: 옛날 어느 마을에 삼년고개가 있었어요. 왜 고개 이름이 삼년고개냐고요?
1: 리나노! 삼년고개? 과당 넘어지면 1년, 2년, 3년! 딱 3년밖에 못 산다는 그 삼년고개잖아! 조심조심! 넘어지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돼!
5: 그래서 삼년고개에서는 모두 다

0: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잔치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1: 이제 고개만 넘으면 우리 집이더구나. 고개? 3년 고개? 조심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조심 넘어지면 안 된다.
0: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 안녕히 가.

0: 내가 3년 밖에 못 살게 되었구나.
1: 할아버지는 3년 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0: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님. 아이고, 이 불쌍한 나.
2: 아버님. 3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는 다 옛날 얘기잖아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0: 그럴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3년밖에 못 살 거야.
3: 아버님.
2: 한번 넘어졌다고 3년밖에 못 산다고 하시면, 가만! 그럼 2번 넘어지면? 아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병을 낫게 해드릴게요.
0: 예긴! 네가 무슨 수로 내 병을 낫게 한단 말이냐?
2: 거기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0: 거기? 어디?
2: 저만 따라오셔요.
1: 아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 곳은 바로
0: 에? 뭐야? 3년 고개잖아?
2: 네, 맞아요. 할아버지, 어서 넘어지세요.
0: 뭐야? 이런 고얀 녀석을 봤나? 여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니까.
2: 아이, 참. 그러니까 넘어지시라고요. 한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했죠?
0: 그래.
2: 그럼 2번 넘어지면 또 3년에서 6년을 살 수 있잖아요.
0: 아, 그럼 3번 넘어지면 또 3년에서 9년? 자꾸자꾸 넘어지면 자꾸자꾸 오래 살게 되겠구나.
2: 네, 바로 그거예요.
0: 만세! 이제 나는 살았다.

0: 우리 손녀딸이 제거구나.
1: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병도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3년 고개가 될 수도 있고 30년 고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였네.
2: 맞아.
1: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3: 손녀가 진짜 천재인 것 같아.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지만 계속 넘어지면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 음?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손녀를 칭찬해. 나는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 괜히 이제 난 죽었어 그런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제 더 병에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소녀 말대로 오히려 더 넘어지면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시니까 오히려 이제 병도 나으시고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1: 근데 사람들은 왜 3년 고개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었을까?
4: 진짜 저렇게 3년 고개 간판에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진짜로 3년 살 수도 있잖아. 나도 실제로 3년 고개를 봤다면은 실제로 믿을 것 같아.
5: 3년 고개가 소문이잖아. 소문은 진짜가 아니어도 사람들의 입꼬리를 타고 누가 이랬대 3년 고개란 게 있는데 진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대 이렇게 계속 소문이 퍼지고 퍼지다 보니까 3년 고개가 진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1: 그럼 반대로 아이는 왜 3년 고개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까?
3: 왜냐면은 할아버지는 저게 진짜라고 믿었잖아. 근데 저게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그냥 소문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그의 반대로 거기서 더 넘어지면은 더 살 수 있겠다라고 진짜로 생각하진 않고 할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라는 교훈을 주려고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
1: 미신이라는 말 들어봤어?
2: 응.
1: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믿어본 적 있어?
4: 귀신을 살짝 믿는데 옛날엔 엄청 믿었었어. 애기니까. 내 옆에 바로 베란다 그 커튼이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귀신이 나올까 봐 맨날 무서워서 잠을 늦게 자는데 아빠가 계속 없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
1: 맞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3: 맞아.
1: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친구들도 구슬이도 모두 파이팅!
6: 파이팅!
1: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7: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효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엄마 모기의 사냥법.
1: 누나!
0: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1: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0: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1: 하고. 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0: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1: 알았어, 누나.
2: 모기.
0: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 있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1: 응? 아니?
0: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1: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 있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 있는 거냐고. 왜?
3: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1: 어?

0: 어디지?
1: 어디긴 어디야?
0: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2: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1: 외계인,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0: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2: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 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1: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2: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1: 그거야.
0: 당연히.
1: 신선하고.
0: 영양분이.
1: 풍부한.
4: 피지!
2: 뭐? 피!
1: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2: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0: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5: 맛있어. 쭈. 상큼해. 수에.
0: 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1: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2: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3: 그래, 알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야.

0: 간다.
1: 오, 모기다. 아, 아야야야야. 휴.
0: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2: 야호, 피다.
1: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2: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1: 에이, 어, 아우, 따가워. 모기가 나.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2: 어?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3: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1: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0: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2: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0: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2: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0: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2: 예, 히로딘!
0: 첫전 개시!
4: 피사총사!
5: 어이! 피사총사! 안녕! 오늘도 피부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4: 네, 비말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으아! 으아!
5: 비상! 비상!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6: 침입자라뇨! 오늘은 이상 없으니 안심하라면서요!
1: 어떻게 된 거예요?
5: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총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4: 네?
6: 네!
4: 네.
6: 떨어져!
5: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2: 히로딘! 모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딘!
4: 우와! 살려드렸다!
5: 하! 이게 모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1: 네!
5: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1: 네! 비말세포님!
2: 이야! 혈소판!
6: 아유, 야, 손만 괜찮아! 안 다쳤어!
2: 누구냐, 넌?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딘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4: 어? 뭐라고?
2: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4: 우와! 어떻게 해보세요?
2: 비만 세포. 뚱뚱해서 비만 세포인가?
5: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 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 세포다.
2: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5: 비밀병기 있지.
2: 있다고?
1: 어?
7: 설마 그분을
4: 출동시키는 건가?
5: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7: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4: 핏줄이 돌고 있어! 넌 이제 큰일 났다!

0: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1: 무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무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0: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아우! 아!
2: 여긴 끝장날 거야.
3: 폐허가 될 거라고!
4: 비바제프님, 어쩌자고 히스타미님은!
5: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0: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6: 핏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1: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0: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4: 간지럽다! 아, 간지럽도다!
7: 네니,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4: 아, 쾌감? 시원한 느낌벌이며.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8: 네니,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4: 어이, 그럼 안 되지!
7: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8: 상처라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4: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9: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10: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11: 어떻게 되긴?
12: 큰일이 벌어지지.
10: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로딘을 내보내고 히로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3: 그래!
10: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보티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모기 물린데 가려워.
1: 배 아파.
0: 가려운데 긁을까?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1: 어우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와.
0: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2: 모기? 나? 혹시 내 숨을 들켰나?
0: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가려워. 참아야 돼.
2: 곱방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1: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3: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웽웽웽웽웽웽웽웽.
4: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5: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4: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 만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1: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6: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낳으려고 하잖아.
3: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4: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0: 소리지? 잘못 들었나?
1: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2: 삼파먹이 2절.
1: 임주! 임주! 임주!
3: 순풍!
4: 순풍!
1: 알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5: 엄마!
4: 어? 여긴 또 어디지?
3: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낳아주셨나요?
5: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1: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5: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1: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6: 네, 엄마!
7: 넌 대답 안 해?
4: 응? 네! 엄마 모기는 물 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1: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4: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1: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3: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4: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3: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4: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2: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3: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4: 네? 네, 목이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빵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아,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1: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3: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3: 그만 그만.
5: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굽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4: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6: 그러게.
7: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6: 히루딘이 죽었어.
0: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미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1: 아마 아닐걸. 히스타미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7: 싸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4: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3: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8: 염증 발생. 염증 발생.
7: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4: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더 퍼부어라!
0: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9: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4: 전쟁이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7: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볍고, 그럼 호빵이 또 가볍고,
3: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4: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폭탄을 받아라.
7: 내게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5: 괴로워요
2: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1: 왜야?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할 거라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0: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1: 왜야? 어디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2: 네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기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1: 세균까지?

0: 손 안 씻었대?
1: 그랬다네요.
0: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그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1: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2: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저혈구 너 봤어?
3: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4: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5: 말라리아. 나 말이야.
6: 말라리아 원충이다.
5: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 먹을 거야. 적혈구야 이리 와.
2: 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1: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이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퍼져라.
7: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0: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7: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8: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0: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8: 뭐?
0: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 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8: 아! 누구죠?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긴 뭐야? 어? 사라졌다!
7: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4: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0: 어? 누나 긁지 마!
4: 어?
0: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쭉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4: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0: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4: 손 안 씻었다.
0: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4: 설마 세균이!
0: 어!
4: 아!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 너 모기 박사네!
0: 어?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0: 누빔 잡으려고
1: 히스타민 출동해
0: 핏줄 묶고 가려워서
1: 자꾸 긁고 싶어져
0: 상처나 염증 생겨
1: 세균까지 들어오면 히스타민은 못 참지 전쟁이다!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아, 불이 났어요.
5: 그랬대.
6: 무슨 소리지?
4: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6: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4: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4: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4: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6: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4: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

0: 사이좋게 지내.
1: 뽀로로와 크롱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0: 됐다. 크롱. 크롱, 다 만들었어?
2: 크롱.
0: 어디 볼까? 어? 이게 뭐야?
2: 크롱.
0: 내 눈사람 좀 보라고. 멋지지? 크롱 것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게. 어,
2: 크롱.
0: 멋있게 만들어준다니까. 이걸 이렇게. 요것도. 크롱, 넌! 어이! 야왕! 크롱! 미안하다니까! 그만해!
3: 안녕!
0: 얘들아! 어디 가?
3: 소풍 가려고. 너희도 가자.
0: 소풍?
4: 꽃이 많이 피었을 거야.
0: 같이 보러 가자. 그래, 가서 재밌게 놀자. 알았어. 밀지 마.
5: 아휴,
0: 또 시작이다. 둘 다 그만해.
4: 그래, 소풍 가야지.

0: 그럼 안 보인다고.
1: 얘들아 싸우지 마.
2: 아까도 그러더니
3: 그만해.
0: 정말.
2: 그럼 너?

0: 예쁘다.
1: 정말 꽃이 활짝 폈네.
2: 그러게.
1: 어? 루피야, 저기 좀 봐.
3: 어? 우와, 너무 예쁘다.
1: 정말 커다란

0: 자.
1: 고마워.

0: 빠야야, 아우 맛있죠. 메롱. 가져가봐라. 어쩌겠지.
1: 또 저러네.
0: 빠야야, 맛있다. 못 말려.
2: 뽀로로와 친구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 하네요.
3: 어? 크롱.
4: 따로 타는 거야?
0: 크롱.

0: 차가 멈췄어.
1: 그러게.
2: 어이, 왜 이러지? 끝났다!

0: 도착했습니다.
1: 도착. 그럼 가자.
2: 왜 그래?
3: 잠깐이 그럼 크롱은?
0: 어? 크롱이 단칸이 떨어졌나 봐.
3: 뭐? 어떡해?
0: 다시 숲으로 가서 크롱을 찾아보자.
3: 그래.
4: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3: 크롱, 제발 무사해야 해.

0: 크롱!
1: 크롱!
2: 해리! 어? 찾았어?
3: 아니, 어떡해. 크롱! 뽀로로!
2: 뽀로로, 늦었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3: 많이 어두워졌어.
1: 안 돼! 크롱을 찾아야 해!
4: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날이 밝아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0: 그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1: 무사해서 다행이야.
2: 뭘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3: 그래, 엄청 찾았다고.
4: 꾸로로가 많이 걱정했어.
2: 맞아.
0: 그럼
3: 그러고 보니 아까 뽀로로가 엉엉 울었던 것 같은데.
2: 아니야, 내가 언제.
5: 뽀로로, 그럼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제디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1: 짜잔!
2: 와, 그게 뭐야?
3: 크랑크랑!
2: 한번 봐봐.
4: 우와. 멋지다.
3: 침대도 있네.
2: 이건 집이야? 캠핑할 때 쓰려고 만들었지.
3: 캠핑?
2: 크랑. 캠핑 가면 여기서 잘 거야.
4: 아, 그렇구나.
3: 좋겠다.
2: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캠핑 갈까?
3: 좋아.
2: 나도.
3: 그럼 내 침대도 있어? 크랑크랑.
2: 좋아. 뽀로로하고 크롱 침대는 만들어줄게.
3: 아, 내 것도.
5: 내 것도.
2: 알았어. 다 만들어줄게. 침대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줄게.
4: 장작 구하기가 힘들 텐데 통나무를 바로 장작으로 만들 수도 있어?
3: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기계도 있으면 좋겠다.
6: 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으면 좋겠어.
3: 그것도 좋네.
2: 노래 기계도. 에디가 그걸 다 만들긴 어려울 텐데.
3: 크랑크랑.
2: 만들 수 있어. 똑똑 박사 에디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3: 그럼 안녕.
7: 안녕. 에디 정말 다 만들 수 있어.
2: 아이, 물론이지.
7: 대단해. 난 가볼게. 잘 자, 에디.
2: 그래. 잘 자, 로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 안 되겠다. 일단 해보자.
0: 에디는 친구들이 말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 깜빡 잠들어버렸네. 어디 잘 되는지 해볼까? 자, 이렇게 놓으면 좋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잘 돼야 될 텐데. 자, 자, 제발. 맛있는 냄새. 다 타버렸네. 망원경은 괜찮겠지? 어디? 로디 집이 왜 안 보이지? 찾았다. 왜 더 작게 보이는 거냐고. 노래 기계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0: 된다.
1: 안녕, 로비.
2: 안녕.
0: 에디는 어디 있어?
3: 나도 아직 못 봤어.
0: 에디가 어제 말한 것들을 만들었을까?
4: 혼자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 아니야.
0: 어?
3: 에디는 정말 만들 수 있다고 했어.
1: 그래?
5: 하긴 에디라면 해낼 수 있을지 몰라.
0: 그런데 에디는 어디 있지?
6: 에디!
7: 안녕!
6: 안녕!
0: 다 만들었어?
7: 어, 거의 다 완성됐어.
1: 와, 대단하다.
0: 역시 에디야.
7: 이 정도로 뭘?
4: 그럼 내일 캠핑 갈까?
7: 내일?
4: 응. 그래야 에디가 만든 걸 써볼 수 있잖아.
0: 맞아.
7: 어, 그래. 내일 캠핑 가자고.
6: 와! 안녕.
4: 내일 봐.
7: 어, 다들 내일 봐. 내일까지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써야겠어.
8: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7: 출발합니다.
6: 출발!

0: 카로와 친구들이 캠핑 장소에 도착했어요.
1: 예쁘다. 배고프구나. 먹을 거 구하러 가자. 나도 갈래.
2: 나는 나무를 구해올게.
3: 도와줄게.
1: 나도. 가자. 크랑 크랑.
4: 난 준비하고 있을게.
1: 가자.
3: 에이.
4: 어서 와.
1: 물고기 잡아왔어. 크랑.
2: 우리도 나무를 구해왔어.
4: 그래.
2: 나무부터 자를까?
1: 그래. 이제 발명품을 볼 수 있겠다.
4: 이쪽으로 와. 여기에 통나무를 넣으면 여기서 장작이 나올 거야.
1: 알았어. 넣어보자.
4: 잠깐! 안에서 조종해야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그게 어디 있더라? 좋았어.
5: 이제 됐어.
4: 이걸 이렇게.
1: 크랑크랑. 와, 정말 장작이 됐네.
5: 에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좀 느린 것 같지 않아?
2: 에디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1: 맞아.
4: 뭘.
1: 이제 저녁을 준비하자. 오늘은 물고기 요리하자.
4: 크랑. 잠시만. 그것도 안에서 조종해야 돼. 준비됐어.
5: 자, 그럼 넣는다.
1: 맛있게 구워줘야 할 텐데.
4: 이걸 치우고. 요리 완성.
1: 어디 보자. 에? 빵이잖아. 물고기를 넣었는데 왜 빵이 되지?
4: 그건 무엇이든 빵으로 만드는 기계라서 그래.
1: 그래?
0: 밤이 되어 친구들이 쉬고 있어요.
1: 와, 별이 정말 많다.
6: 망원경으로 보러 가자.
1: 응, 에디. 에디는 벌써 자네. 우리끼리 보러 가자.
7: 응, 다녀올게.
8: 다녀와.
1: 잘 보여?
7: 이상하네. 잘 안 보여.
4: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망원경 보려고.
7: 응, 그런데 잘 안 보여.
4: 금방 고쳐줄게. 기다려봐. 자, 이제 잘 보일 거야.
1: 응, 어디 그럼. 우와, 별이 정말 크게 보이네. 햇띠, 너도 봐봐.
6: 응, 나는 달을 보고 싶어.
4: 달? 별똥별이다.
1: 어? 별똥별?
7: 어디?
1: 별똥별이 어딨어?
4: 벌써 지나갔지. 패티, 달 보고 싶다고 했지?
1: 응. 우와, 잘 보여. 예쁘다.
7: 아, 이상하다. 구름이 있는데.
6: 정말? 망원경으로는 잘 보였는데.
4: 구름도 뚫고 보이는 거야.
6: 그래?
4: 그럼.
0: 밤이 깊어져서 친구들이 자려고 해요.
4: 자, 놀라지들 마.
1: 우와! 편하다. 크랑, 하늘도 보이고 정말 좋다.
4: 침대는 잘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1: 힘들어.

0: 말이 있어. 그랬던 거야.
1: 에디는 친구들에게 미안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2: 우리도 같이 도와야 했는데.
3: 그래, 우리도 미안해.
0: 정말? 안으로 들어가자.
4: 에디의 발명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맞아, 텐트였으면 다 날아갔을 거야.
6: 에디 고마워.
7: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3: 에디, 노래기계는 어떻게 됐어?
7: 만들긴 했는데.
3: 한번 해보자. 잘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에디 덕분에 친구들이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었네요.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1: 솔레이유한테?
0: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2: 그럴 리가 없잖아.
0: 과연 그럴까?
3: 전에도 봉인 직전에 팬트모넷을 빼앗겼다며.
4: 단수랑 엘서 쫓아가서 단수를 찾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준?
2: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5: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1: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5: 로크러고도 친구야?
6: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7: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 학생을 소개할게.
8: 오늘이었던가?
0: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9: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7: 자, 박수!
6: 뒷바이트를 돌려줘!
9: 사양할게.
6: 저기, 전학을 와!
1: 굉장하다. 거의 프로 선수급이야.
8: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3: 공길이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4: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8: 갑자기 무슨 소리야?
3: 으라차차차.
5: 말도 안 돼.
9: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2: 소용없어.
0: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4: 뭐?
3: 그런 거 빨리 말해.
0: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2: 어떡할 거야, 준?
0: 곤란한 일이라도
1: 해봐.
0: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6: 진짜?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0: 말 예쁘게 해라.
2: 여기
0: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1: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4: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0: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4: 뭐?
3: 뭐하냐? 빨리 불러.
2: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0: 뭘 또 이제 와서. 어?
10: 뭐?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 들어와.
8: 저 누구세요?
10: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2: 엄마?
10: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2: 실례하겠습니다.
10: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0: 아들이요?
1: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10: 그래, 맞아.
0: 그럼 솔레이유는?
10: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6: 쌍둥이?
4: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1: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10: 날 아니? 고마운데?
1: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10: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2: 저요?
10: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2: 제가 좀 하죠.
10: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11: 블루캅이요? 여기에.
12: 안녕하세요.
11: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10: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9: 여긴 왜 온 거야?
2: 너!
10: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0: 맞아주는 게 어떠니?
1: 네, 어머니.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2: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 보셨다는 것도?
1: 당연하지.
2: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3: 와일드 카드 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2: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 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3: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아,
4: 진정하고.
2: 인간과 와일드 카드 봇을 잇는 다리다.
1: 로봇의 일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5: 어머니.
1: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4: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5: 무슨 뜻이야?
4: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2: 크레스트는 지금 퓨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1: 크레스트가?
2: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 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1: 그래, 기특하네.
2: 쉽게 말하는군.
4: 그게 무슨...
2: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 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4: 이럴 때... 네네, 시장님!
1: 아빠?
4: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 봇이요?
6: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4: 가자, 블루캅.
5: 우리도 가자, 블레이언.
2: 알겠어.
7: 좋았어, 우리도.
8: 대중을 캐치하라. 세바스찬.
9: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 막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1: 맛있단다.
10: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이러다 정들겠다, 야.
11: 다이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 안 듣겠어?
12: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1: 알고 있어.
10: 그래, 어디가 니들 날 막고 싶은가 보면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이다.
4: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5: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4: 뭐라고?
5: 팬텀폰에 세더.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3: 깔끔하게 감싸고.
10: 뭐야, 손가시기시. 저리 앉아.
4: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5: 그럼 내가 이겼네.
11: 준, 냉정해져야 돼.
3: 나도 힘을 보탤게, 준.
4: 응? 피닉스 파이어, 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3: 알겠어.
5: 뒷발트 막아.
4: 어? 조심해. 어? 딥파이트, 너!
5: 딥파이트, 세다.
3: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봇 중격군!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4: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10: 용설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돼!
11: 준, 기억나? 메탈버러스의 부인된장은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4: 그건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5: 딤트라이던트, 개틀링.
11: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5: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11: 알았다. 모두가 메탈버러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4: 하지만 난...
11: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4: 딥파이트!
11: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4: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왔느냐? 대강의 수치!
1: 먹고 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0: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 해치워! 조용히 해!
2: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3: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1: 놓치지 마, 딥바이트!
2: 그래!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0: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2: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0: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1: 플레이온 셋업.

0: 블루칸 제공!
1: 블루 하오이!
0: 샹!
1: 이런! 브이즈십! 최강인 나에겐 어림없다!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 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아,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해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온.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트네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 덕분에 핵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4: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5: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5: 응? 뭔데?
0: 그게...
6: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7: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틀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6: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7: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6: 우리 어머니?
8: 레이아 플레이윈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6: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5: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0: 잠깐!
9: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10: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0: 뭐지?
11: 레르렛 뛰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 주겠다.
12: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13: 쟤 너무 야만스러워.
14: 먹인당해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9: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14: 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0: 응? 부탁해.
15: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11: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12: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0: 잠시만요.
14: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11: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0: 어디 가려고.
10: 고양이다.
11: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발바 뭉개주마.
0: 안 돼 타이거.
16: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10: 데스터
16: 이제 괜찮아.

0: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1: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2: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선의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3: 저 녀석이!
4: 주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1: 고양이 때문이지?
0: 에드 아저씨 컷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2: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3: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5: 무사히 넘어가긴 바퀴 정골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6: 야생 호랑이.
2: 저 녀석 그 와일드카드 보시곤 공인을 한 거야?
1: 어,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5: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7: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원 추방이다.
3: 추방?
0: 바이바이.
3: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5: 저쪽에 피닉스 파이어. 알겠지?
1: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5: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1: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3: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4: 스킬링 좀 부탁할게.
5: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4: 내가 먼저.
1: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4: 준.
2: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0: 안나,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준? 괜찮아?
8: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0: 진짜?
9: 타이건 녀석, 메탈브리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10: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1: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10: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자, 자, 자!
11: 이게 무슨 소리야?
12: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1: 어디 어디.
1: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2: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4: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0: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9: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13: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1: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3: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1: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13: 친구?
1: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13: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1: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13: 소중한 친구지?
1: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13: 그건...
1: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13: 뭐?
14: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4: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10: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1: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 드려줘.
0: 아, 알았어. 조심히 가.
1: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4: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15: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5: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16: 우리가 구해올까요?
4: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5: 야, 그건 안 돼.
4: 농담이야, 농담.
2: 나왔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5: 에휴. 가지고 따라와.
2: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5: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2: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5: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2: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5: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2: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5: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2: 나이트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거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7: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8: 호랑이?
9: 네,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10: 정말?
1: 타이건, 나와.
10: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마음껏 날 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게 나를 부리긴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 너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2: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10: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2: 잠깐, 어? 이걸 보라고.
10: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으아,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원의 같은 기술을 쓴 거냐?
9: 아니야.
2: 나이트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10: 어? 엄마라고? 그게 뭐?
9: 뭐야, 무서워서 그래?
18: 귀여운데?
5: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지.
10: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역 속한 내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19: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봇도 당할 수 없나 보군.
20: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1: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10: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한마리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1: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20: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5: 징그럽다, 블루캅.
1: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10: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1: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18: 미춘,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1: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10: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1: 고마워, 타이거.
19: 먼저 나이트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21: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10: 아니지, 좀 더 사냥하다. 덥적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뛰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1: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0: 우 아빠보다 낫네.
10: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어흥!
5: 야야, 뭐 망가뜨리지만 마라, 알겠지?
10: 알겠어, 애드 아빠.
5: 애드 정의랬지, 형.
10: 나와, 다음 훈련이다. 어흥!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 교육 보완과 평생 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 공영 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0: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2: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2: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3: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4: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3: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4: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4: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4: 네!
3: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3: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3: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3: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3: 마리 팀장님!
5: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3: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5: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없어!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0: 그냥 보낼 순 없지.
1: 요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0: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1: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2: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3: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4: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3: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4: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5: 이 건물이 맞아.
6: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3: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6: 어? 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3: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 찌릿찌릿.
6: 그만 둬.
3: 잘 놀다 왜 이래요?
6: 왜 이러긴. 하이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7: 하이어로보? 우와.
6: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3: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야!
6: 야구를 찌르.
3: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6: 와, 치사해.
3: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6: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3: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6: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자!
3: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6: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받아라, 일렉트라!
3: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0: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6: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0: 없는걸.
1: 그래, 유리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2: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0: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2: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1: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색이 곱제.
1: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2: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1: 네?
3: 결투라뇨, 회장님. 진짜 너무 웃기셔.
2: 손총각은요, 언제 얼마 안 돼가 잘 모르제. 우리 아이웨에는 특별한 룰이 하나 있다. 위너 테이크스 올. 이긴 놈이 다 갖고 간다. 출발 지점부터 여기까지 우리 회원님들한테 쪼맨한 경품 하나씩은 엔가이 다 돌아갔을 낀데 매년 꼭 하나 둘씩 나오더라고. 물티슈 하나 못 받아가는 지지리도 운 없는 놈이. 규칙은 간단해요, 젊은 양반. 아무것도 못 받아가 꽝도장 받은 자가 가장 경품 많이 갖고 간 자와 결투를 해서 승리하면 나머지 모든 회원들 경품까지 싹 가져가는 기다. 이것이 바로 위너 테이크스 올!
3: 아, 회장님, 내 반찬통 세트!
2: 원래 이런 게 있어야 흥분되는 법이지. 어쩔겠습니까? 도전?
4: 제가 왜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빠르게 친해지는 데는 게임하는 게 없는데.
1: 도전!
0: 콩콩아! 지옥길 수혜교실의 지옥기! 나이 76세, 키 157, 매서운 코뜨기 펀치와 지옥기기 주무기! 다음은 정코너.
5: 나 이름이 뭐라겠지?
4: 고두리입니다.
0: 실쓰기 교실 신입 회원 고두리!
5: 배틀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수업을 반영한 게임이 각각 1라운드, 마지막은 랜덤 게임.
4: 실쓰기 특성화 경기라면 뭐 그런 건가?
5: 제1라운드 삼행시 배틀. 제시어는 도토리. 자, 비트 주이소.
4: 잠깐,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2: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리키마치 비비다비다로가.
4: 웃기지마.
2: 예예예예예. 이번엔 고두리 선수 차례. 자, 비트 주이소.
4: 내가 제일 약한 게 순간 창의력이라고.
2: 도
4: 도시락.
2: 토
4: 도요일.
2: 리
4: 리본.
3: 전 도저히 못 보겠어요, 부장님.
5: 아, 실망인데요. 다시 갑시다. 지옥길 선수 모두 운 띄워줘이소.
2: 도! 도와줘요. 도!
3: 도!
2: 도! 뭔데?
0: 리!
2: 리모컨 전방빵.
0: 뿌이 뿌이 뿌이 뿌이. 어메이징 지옥길.
6: 지옥길! 지옥길!
4: 제가 졌습니다.
5: 1라운드 지옥길 선수 승.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현실 담기. 두 선수 위치로 모두 지킬 것이냐, 모두 뺏길 것이냐. 70대와 40대의 손막히는 전환근 한판승. 상대보다 크게 나무고 승리합니다. 고두리 선수 승!
3: 와!
0: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옥길 그리고 고두리 두 파이터의 마지막 경기는 바로 잠시 휴식을 갖고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3: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4: 할만합니다. 운동 덕분인가. 3라운드에서 적당히 저드리면 지옥길 씨도 만족하겠죠?
3: 아니요, 부장님. 옥길쌤은 아마 일부러 저준 걸 들키면 굉장히 노하실 겁니다. 물론 진짜 저도 노하실 거고요.
5: 어쩌란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해!
0: 드디어 마지막 종목! 지금부터 손에 땀을 쥐는 단판 승부를 시작합니다. 양 선수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300년.
7: 어머, 오늘 토마토 계란 싸네. 이따 가야겠다.
2: 나는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5: 아유, 안 돼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지옥길 선수 너무나 지쳐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고두리 선수가 슛을 날리기 위해 고마 자세를 잡습니다.
3: 반전과 역전의 스토리만큼 짜릿한 건 없어요, 부장님. 옥길쌤이 질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순간 네트 정중앙 승리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4: 저건 전자레인지잖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다이얼 고장났는데. 어라? 에어프라이기능까지?
3: 부장님?

0: 이겼네. 됐나?
1: 혈압 측정기 줄게요.
2: 이것도 가져가셔.
3: 아, 저는 그게 아니라.
4: 사과할 거 없다. 오히려 내는 고맙다. 이 나이 되면 다 늙었다고 봐주고 다그치질 않거든. 오랜만에 느꼈다. 심장이 쿵쾅대다 못해 몸이 요동치는 느낌. 위너 테이크스 올. 싹 다 자네 거다.
3: 아니요. 전 그냥 한판 겨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으로 경외심을 느낀 진짜 어른과 말입니다.
4: 꼭 내 젊을 때를 보는 것 같네. 보자, 이런 날은 신앙송 한편 해야지. 정순아, 응? 친구 생긴 날 한번 읽어둬.
0: 아유, 이연이 또 이러네. 제목, 친구 생긴 날, 지은이 송수지. 화창한 봄날에.
3: 잠깐만요, 지금 송수지라고요?
4: 거기 와.
3: 아, 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시집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4: 뭐 제목만 들어놓고 좋다 카노. 이거는 수지 회원님이 직접 만들어 돌린 기라 서점에는 안 판다. 저기 세미 회원님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남세미랑 송수지 둘이 죽고 못 사는 절친이었다 아이가. 괜찮겠나?
5: 무겁지도 않은데요 뭘. 자취회실 비품 창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죠?
4: 맞다. 그러면 고생해라 손총각. 어디서 저런 법대이냐고 또.
5: 어? 찾았다. 1년 전이면 15회. 어, 송수지 씨. 역시 웃길 쌤 말이 사실이었어.
0: 송수지? 모르겠는데요.
5: 세미 회원님은 왜 거짓말을.
3: 네, 소은 씨. 사진 확인했습니다. 남세미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송수지 씨의 행방을 알면서 숨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오늘 운이 좋군요. 마침 남세미 씨가 지나가네요. 데려다주면서 의중을 더 캐보도록 하죠.
5: 남세미 씨,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4: 어서 와노.
5: 아, 쌤,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이분은 누구세요? 표정 너무 웃겨요.
4: 요리교실 경찰 회원님, 당뇨 때문에 쉬고 있다.
5: 아, 그럼 이분은요?
4: 가가 송수지 아이가 옆에 남샘이고.
5: 아, 남샘이 회원님 처음 온 회원들한테 말 걸어주시고 좋은 분 같던데.
4: 맞다. 사람을 그래 좋아하는데 옆에 남는 사람은 또 없다.
5: 왜 그럴까요?
4: 부담스러운 거지. 너무 급하게 바짝 다가오니까. 한 번은 목걸이 이쁘단 칭찬 한 번에 바로 그걸 빼가 선물로 준다는 거야.
5: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옷길쌤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4: 엄마 유품이라 카더라.
0: 어머, 또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봐. 피곤하죠? 운전할 때 셔터 마우스 할게요.
3: 왜요? 세미 회원님 얘기 재밌는데.
4: 올라들이랑 있어서 그리 순진한가? 누가 좀만 잘해주면 좋다고 뽀로로. 어디서 사기나 안 당할란가 은근 신경 쓰이게 한다고 남세미가. 그래가 세미가 수지랑 다니면서 내심 마음을 놨지. 수지는 믿을만 하거든.
5: 두 분 지금도 친하세요?
4: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세미 보면 수지 잘 있나 한 물어봐야겠다. 영 소식이 없네.
0: 봤죠 봤죠? 항상 내가 도착하면 딱 초록불 된다니까. 얼마 전엔 센터 텃밭도 당첨됐잖아. 작년에 친구랑 신청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3: 친구라면 문화센터 같이 다니시는 분이세요?
0: 아, 참참.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내 엑스레이 사진 보여줄까요?
3: 아니요. 세미 회원님에게도 비밀이란 게 있다.
0: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둘이 회원님.
3: 어?
4: 암튼 간에 세미한테 곁을 줄 거면 도깨비 풀멘치로 들러붙을 걸 각오해야 할 기다.
0: 어머, 어떡하죠? 마침 휴지가 똑 떨어졌는데. 멀리 간 거 아니라면 우리 집으로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5: 이분도 세미 회원님 절친이셨어요?
4: 오, 맞다 맞다. 수혜 교실에서는 홍춘이랑 절친이었다. 그러고 보니 희한하대.
0: 네, 나갑니다.
4: 홍춘이 가도 소식이 끊겼다.
5: 부장님,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남세미 씨와 가까워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설마... 부장님!
0: 1층에 진짜 맛있는 구운 과자 팔거든요. 금방 가서 사올게요.
3: 구운 과자 안 좋아하는데 뭐 차라리 잘 된 걸지도. 꽈배기 빵 볼펜? 취향 참 독특해. 대체 둘이 무슨 관계지?
0: 집 구경하면서 기다려도 돼요. 아, 안쪽 복도 끝에 있는 파란 문은 안 돼요.

0: 뭐야? 혼자 사는 집에서 굳이...
1: 내가 경고했을 텐데. 건드리지 말라고.
2: 아, 세미 회원님, 그렇게...
3: 찾았다, 부장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손잡이에 페인트 칠해놨다고 미리 말할 걸 그랬어.
0: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은 탓이죠.
1: 자, 간단히 도미에 좀 썰었어요.
0: 간단?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1: 퇴직하고 배운 거예요. 아빠가 어릴 때 횟집을 했거든. 늙으니까 아빠가 하던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0: 뭐라고 하셨는데요?
1: 요리를 하면 늘 사람들이 모인다.
0: 저도 친구 사귀는 건 늘 어려웠습니다. 별명은 고드름이었고요. 고두리, 여드름 합쳐서 고드름이요. 한 번은 아빠가 사고를 쳐서 야반도주했어요. 사람 키만한 고드름이 열리는 시골집으로요.
4: 결투를 신청하겠소, 둘이 공주. 이 몸이 이기면 한 번만 웃어주시오.
5: 시끄러워. 난로에 기름 떨어졌으니까 빨리 받아와요.
4: 둘이야, 안 움직이니까 춥지. 네가 얼른 뛰어갔다 와. 몸이 후끈해질걸.
0: 그 딱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시원한지. 그 이후로 애들이 고드름이라고 놀리면 그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금방 기분이 나빠졌죠.
1: 왜?
0: 아빠가 기억 속에서 미화되려고 하잖아요. 최악의 인간인데.
1: 아유, 웃어서 미안해요. 나도 그거 뭔지 알거든.
0: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 고약하게 만들어졌을까. 누군가 좋으면 전부가 다 좋은데, 미워할 땐 왜 모든 걸 미워할 수 없는 걸까.
3: 무장님!
0: 수호 씨? 여긴 어떻게...
2: 연쇄살인이라니 정말 과한 상상력이네요.
6: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다고요. 근데요 부장님, 시집 없어진 거 금방 눈치채지 않을까요?
0: 아마 모를 겁니다. 책장에 수십 권이 쌓여있던걸요.
1: 47, 48, 49 역시 한 권이 비네.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게 뭐야?
4: 공포.

0: 똥폭탄.
1: 어, 안 돼.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0: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3: 빨리 열어봐.
0: 왔어, 왔어.
3: 남은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4: 어묵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2: 보자. 어묵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4: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3: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2: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5: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6: 정정당당 공개날!
5: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7: 그러니까 반칙하면
8: 안 돼요.
7: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8: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9: 보기 좋구나. 우정.
8: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9: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0: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5: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8: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5: 잘 부탁해.
8: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0: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7: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8: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10: 운동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8: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너 웃긴다.
2: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7: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0: 출발!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10: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7: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8: 네! 밟아.
7: 자, 출발!
8: 오! 이야!
10: 오! 비행기인 줄?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8: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7: 자, 지구도 준비됐지?
8: 네! 지구야! 힘내!

0: 치고 치고.
1: 자, 출발.
0: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2: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생명은 소중해.
3: 역시 지구야.
0: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2: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

0: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1: 어,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3: 그럼.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0: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밥도 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쁘단 겨. 못생겨져다.
7: 범이 안경이.
4: 왜 웃어?
8: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4: 뭐야, 왜 웃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4: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8: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3: 지구야.
8: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흥,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네라이스나 묻어라!
4: 어떻게, 뭐지?
9: 으아!
4: 그거, 선생님!
1: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4: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1: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4: 아닌데요, 쌤. 어?
3: 아, 웃겨.
4: 어?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0: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1: 밥 더 먹으라! 자, 새똥이나 맞으라!
2: 이것도 뭐야?
3: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0: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1: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0: 뭐? 나랑 범이랑?
4: 지면 사랑이가 보면 난리칠 텐데.
0: 선생님,
5: 응.
0: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합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6: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5: 자자자, 범위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0: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1: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3: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해?
7: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 안 돼요!
5: 맞아요.
1: 안 되긴 뭐란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5: 자, 모두 준비? 시작!
1: 야! 살살해!
7: 우와! 우리 살살해? 괜찮아?
3: 너 지기만 해봐.

0: 있을까?
1: 호호호호,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보석의 힘을 풀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하라고!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0: 우소관을 부탁해.
1: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0: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1: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2: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4: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3: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4: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3: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번에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몰아!
1: 시장님, 괜찮으세요?
0: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1: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뼈파괴 대장 포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뚱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비가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1: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기가미가 이모 완수!
1: 제 대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1: 잠깐만!

0: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2: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3: 우와, 멋지다!
2: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서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보고와 뜯어지듯.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에?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8: 코키봇 변신 완료!
9: 마이티봇 변신 완료!
10: 레이브 변신 완료!
11: 스케봇 변신 완료!
7: 다 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서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7: 사서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차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7: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2: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1: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2: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1: 제거하라!
5: 다들 뭐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다들 저리 비키라고!
7: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잡히겠어!
1: 호킹! 자! 넌 할 수 있어!

0: 야! 좋았어!
1: 오케이,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설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권이잖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린 이곳 아프리카에서 스프링복 무리를 따라잡으려고 노력 중이죠. 이들의 이름은 놀라운 점프력에서 유래된 겁니다. 즐거워 보이네요. 이 동작

0: 프론팅이라 부르지. 모두가 뛰고 있군. 제주를 뽐내기도 하지. 이런 우아한 점프는 이 동물들의 삶에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프론팅은 짝을 찾을 때 매우 중요하죠. 스프링복은 기분 좋을 때 점프합니다. 점프로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죠. 프론팅은 새끼들에겐 즐거운 놀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점프 전문가들의 비밀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사방이 온통 붉게 보이는 이곳은 촬영팀이 도착한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낮 기온은 섭씨 40도에 이르며 사실상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곳이죠. 가장 강한 식물과 동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땅다람쥐도 그중 하나죠. 약 20cm인 이 동물이 더위를 물리치는 특별한 방법은 꼬리를 들어올려서 자신만의 그늘을 만드는 거죠. 꼬리가 양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스프링복입니다. 우린 사막 전문가인 안내원과 팀을 이뤘죠.
1: I'm coming from Japan to look at Springbok's Pronking.
2: Shima Pronking is a beautiful thing to see. It's also very difficult to see. But I'm sure together we can try and find some.
1: Thank you.
2: Let's go.
0: 한 시간을 운전한 후에 푸른 관목과 풀로 둘러싸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이 지하로 흐르고 있어서 가능한 풍경이죠. 안내원은 스프링복이 이곳에 풀을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3: You say there's one with a cub.
0: 안내원이 몇 마리를 본 것 같군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저기 있죠. 그 수도 꽤 많습니다. 스프링복의 키는 130cm 정도죠. 겉보기엔 사슴 같지만 실제로는 황소와 같은 속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밝은색 얼굴에 섬세한 무늬가 있는 사막의 신비한 유목동물이죠. 스프링복은 보통 100마리 정도가 큰 무리를 이룹니다. 무리는 주로 암컷과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때론 어린 수컷도 있죠. 두껍고 구부러진 뿔이 있는 게 수컷입니다. 암컷에겐 가늘고 고든 뿔이 있죠.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석 달 정도 된 새끼죠. 그래서 아직 무척 의존적입니다. 새끼들 또한 이맘때쯤 풀을 먹기 시작하죠. 스프링복은 약 70종의 식물을 먹습니다. 그 사실은 식물이 거의 없는 지역에선 중요하죠. 하지만 이들은 먹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점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하루 중 가장 더운 때가 됐고 우린 무리 사이에서 특이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스프링복의 털이 솟기 시작했죠.

이것은 몸속에 갇힌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어 장치입니다. 게다가 흰색은 햇빛을 반사해서 동물들이 너무 더워지는 걸 막아주죠. 사막의 다른 거주자들처럼 스프링복도 이 혹독한 환경에 완벽히 대비했습니다. 무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프롱킹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딜 보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만든 물웅덩이군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죠. 갬스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후 무리는 천천히 접근한 다음 천천히 물을 마시기 시작하죠. 잠시 후 몇 마리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하죠. 발굽으로 점프합니다. 마치 스카이콩콩 같죠? 다리 안에 스프링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군요. 스프링복이란 이름은 이런 점프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게 된 거죠. 어린 스프링복은 놀면서 점프를 연습합니다. 자세히 보면 도움닫기도 전혀 없이 뛰어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착지하자마자 다시 공중에 뜹니다. 어떻게 이들은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이렇게 높은 점프를 반복할까요? 그 점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죠. 다리엔 두껍고 튼튼한 힘줄이 있습니다. 착지할 때 이 힘줄은 늘어나게 되죠. 이 힘줄이 원래의 모양을 되찾을 때 강력한 보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프링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복은 보약할 때 근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도 점프를 계속 반복할 수 있죠. 이 독특한 점프를 프론킹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스프링복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죠. 프론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방어입니다. 사실 이 단순한 점프만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한번 알아봅시다. 스프링복 무리가 쉬고 있죠.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타가 이들을 향해 돌진하죠. 스프링복은 이를 알아채고 즉시 달아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요. 하지만 프롱킹은 하지 않는군요. 이들은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달리기만 할 뿐이죠. 이번엔 위험을 잘 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프롱킹을 안 한 걸까요? 프롱킹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달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치타와의 거리 때문이죠. 스프링복이 위험을 알아차렸을 때 치타와의 거리는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심하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죠. 치타의 최대 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스프링복의 최대 속도는 시속 80km인데 보시다시피 치타는 스프링복 무리와 겨우 몇 걸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점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프롱킹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적절한 판단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죠. 생존을 위해서도 놀이를 위해서도 스프링복은 모든 상황에 점프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늦은 오후 그늘을 즐기고 있는 스프링복 무리를 발견했죠. 이곳은 하루 중 대부분이 덥습니다. 단순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매우 중요한 일과를 하는 중이죠. 자세히 보면 모두가 뭔가 씹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을 보세요. 뭔가 내려가고 있죠. 이번엔 올라갑니다. 이걸 반추라고 하죠. 이전에 먹었던 풀이 다시 입으로 역류하면 소화를 위해 다시 씹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포식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이루어지죠.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은 스프링복의 고향입니다. 이들은 프론킹이라는 특별한 점프로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죠. 이 독특한 점프가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무기에 폭우가 내리는 게 특징이죠. 빗물이 마른 태양으로 스며듭니다. 며칠 사이에 사막은 거대한 화단으로 변했죠. 이것은 무기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광경을 즐기는 건 누굴까요? 꽃들은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으니 스프링복이 이 계절의 포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온종일 먹죠. 이 기간에 우린 무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새끼가 아무리 부탁해보아도 어미는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어린 새끼가 3개월이 되면 보통 젖을 떼는 시기가 되죠. 어미는 곧 다시 짝짓기할 준비를 할 겁니다. 저 멀리에 스프링복이 혼자 있죠. 무리 중 몇 마리가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짝짓기를 하려는 수컷들이죠. 각자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한 겁니다. 각 영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 정도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암컷들과 짝짓기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영역을 확보한 수컷들은 그 특별한 순간을 위해 온종일 기다리죠. 수컷 무리도 있습니다. 영역은 지배권을 위한 싸움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죠. 싸움의 무기는 뿔입니다. 여기저기서 싸움이 벌어지죠.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지만 점차 강도가 높아집니다.

왼쪽에 있는 수컷이 상대의 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스프링복의 약점이죠. 이 뿔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뿔은 안쪽으로 급격히 휘어져 있어서 여기에 목이 끼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이 잡힌 상대는 기동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승자에게는 큰 이점이 되죠. 그래서 수컷들은 목을 노립니다. 이곳에서 뿔이 서로 맞물려서 누구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가 뿔을 비틀어서 상대를 바닥으로 쓰러뜨렸죠. 이 싸움은 수컷들 사이의 순위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1등이라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승자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우두머리 수컷에게 도전해 이겨야 합니다. 싸움이 시작됐죠. 최고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격렬합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대장다운 힘을 보여주죠. 압도당한 도전자는 황급히 후퇴합니다. 하지만 승자는 패자를 그냥 보내주지 않죠. 뒤쪽을 공격하려 합니다. 뿔로 도전자의 뒷다리 주변을 감는 매우 효과적인 작전을 쓰죠. 우두머리 수컷은 스프링복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압도적인 승리를 축하합니다. 프롱킹을 반복하며 무리 전체에 승리를 알리죠. 이것은 미래의 경쟁자들에게 자부심과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 점프는 암컷들이 자신의 영역에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역할도 하죠. 이들은 패자들입니다. 몇몇은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했죠. 이들은 결국 표적이 됩니다.

표범이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지요. 수컷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5m 앞까지 다가왔지만 스프링복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위협은 지나갔죠. 보시다시피 이번 경우에는 프롱킹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표범이 물러납니다. 대담한 대결과 필사적 탈출을 모두 해내야 하는 수컷 스프링복의 삶은 쉽지 않지요. 승리한 우두머리는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 표시를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죠. 그리고 운 좋게 대규모의 암컷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높은 점프로

암컷들을 맞이하죠. 수컷들은 특히 이런 순간에 프롱킹을 합니다. 이제 수컷은 뭘 해야 할까요? 수컷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플레멘 반응으로 암컷의 냄새를 윗입술을 벌리고 확인하는 중입니다. 암컷은 짧은 시간 동안만 짝짓기를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냄새를 방출해 수컷들의 입에 있는 기관으로 그 냄새를 맡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수컷이라도 암컷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 없죠. 지금도 그런 경우인 것 같군요. 코를 킁킁대는 것, 수컷의 또 다른 구애 방법이죠. 이 수컷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자포자기한 수컷은 추격을 시작하죠. 이런 방식은 좀 거칠거나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암컷이 수컷의 영역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확실히 끈기는 있어 보이는군요. 암컷이 점프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프링복이 프롱킹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죠. 아마도 지금 이 암컷이 하고 싶은 말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 우린 무리와 떨어진 곳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새끼입니다. 가볍게 뛰는군요. 활력이 넘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싶은 거죠. 새끼가 무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 때까지 약 한 달간은 둘이서만 지낼 겁니다. 일단 무리에 들어가면 규칙적으로 프롱킹을 연습하게 되죠. 이렇게 길고 가느다란 다리가 있으니 약간의 운만 따른다면 곧 점프 전문가가 될 겁니다. 스프링복은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살죠. 이들의 프롱킹은 위험을 날리거나 즐거움과 열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혹독한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Because today is all about...
3: Español!
2: Wait, hang on. I thought today was all about Spanish.
4: Grover, Español is the Spanish word for Spanish.
2: Yes, yes, of course.
4: You know, like, por favor means please.
3: Y gracias means thank you.
2: Yes, yes, of course. I knew all of this. Gracias.
4: Stick around on Sesame Street for more Spanish.
2: Español. That is the Spanish word for Spanish.
4: Right.
3: Cierto.

0: 거리 공연의 성지 홍대 젊음의 거리. 공연 중인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구름 같은 관중 앞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1: 여러분 혹시 보고 싶은 춤 있으신가요?
0: 관객들의 호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줄 아는 공연 내공 3년 차 소녀. 춤을 사랑하는 13살 키즈 댄서 오서야 양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성

0: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평범하게 쉬는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과는 달리 서하영은 춤 연습에 한창인데요. 친구들도 덩달아 흥이 납니다.
1: 그 아이즈원 비올레타 틀어주세요.
0: 음악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시선 집중. 또래 친구들과는 확실히 다른 춤 실력을 보이는 서하양. 지켜보는 친구들도 혀를 내두르는데요.
2: 뭔가 서하양만의 개성?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못 따라가겠어요. 파워풀하고 다운된 분위기를 어떻게든 지키는 최대한 덕적.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런 모습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0: 회의가 한창인 학생 자치 회의실. 서하양이 회의를 주도합니다.
3: 실내화를 안 가져왔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착한 실내화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0: 오늘의 안건은 실내화를 갖고 오지 않았을 때 빌려주는 착한 실내화 사용 규칙 정하기.
4: 만약에 네 번을 빌린다 치면 창피하게 지압 실내화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한다고 토의가 났어요.
5: 이 의견 어떤 것 같아요?
6: 네, 민서님.
7: 지압 실내화는 너무 아프니까 지압 실내화 대신 색깔 실내화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 지압 실내화는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0: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회의를 주도하는 서하양은 사실 전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3: 우리 다음 또 회의 시간에 이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 학교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이렇게 바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싫지는 않아요.
0: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지만 공부도 잘하는 야무진 서하양.
10: 작년은 낭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쓰고
11: 되게 바른 학생, 이런 학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그런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춤을 그렇게 또 잘 추니까 완전 반전 매력으로 다가왔죠.
0: 그날 오후
12: 다녀왔습니다.
13: 왔어?
12: 너 손 닦고 올려.
13: 알았어.
0: 집에 오자마자 공부방을 놔두고 서아가 향하는 곳은 짜잔! 바로 서아만의 춤 연습실입니다. 대형 거울에 롤 모델로 삼는 가수들의 포스터까지. 엄마가 직접 꾸며준 공간인데요.
14: 정말 아이가 더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그런데 연습실에서 춤을 추는 대신 꽃단장의 한창인데요. 분장실을 방불케 하는 메이크업 도구들까지. 혹시 인디언 분장하려는 거야? 그런데 이때
15: 지지야, 언니가 언니 또 화장한다 또. 어? 지우려면 힘든데 왜 자꾸 화장을 하나 올라와.
3: 이렇게 화장하면은 조금 더 잘 쳐진단
15: 말이야. 어떻게 하냐.
14: 제가 춤 연습을 할 때 이제 거울을 보고 하니까 그래도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예쁘면은 실전처럼 그렇게 하게 돼요.
15: 그냥 일상 때는 저도 싫고요. 좀 더 이제 진해지면 제가 다 갖다 버린다고 얘기하고 그냥 이제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기 전에 그리고 공연할 때 그런 때.

0: 그냥 하게 둬요.
1: 빨리 빨리. 그냥 똑같아. 어?
2: 엄마가 정해준 나름의 규칙이 있죠. 서아의 준비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 아, 오늘 뭐 입고 왔지? 일단.
2: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이뤄지는 준비 과정. 그냥 연습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3: 제가 대충 하고 싶진 않고 이왕 하는 거 잘 갖춰 입고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해요.
2: 드디어 모든 준비 완료! 오늘의 연습곡은 인기 가수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안무가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 연습 또 연습. 서화의 열정은 정말 지칠 줄 모르네요.
3: 학교 갔다가 이제 영어학원 갔다가 그 음악학원 갔다가 수학학원 갔다가 9시에 9시 30분 정도에 춤 연습 시작하는 것 같아요.
4: 왜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 매일매일.
3: 매일매일. 제가 재밌고 그거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맨날 맨날 하는 것 같아요.
1: 욕심이 많은 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춤도 너무 좋고 공부하는 것도 자기는 너무 좋고 뭐 어쩔 땐 정말 저희보다 더 바쁠 때가 있거든요. 너 오늘 힘들었지? 그러면 힘든데 재밌어. 늘 이제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나 힘든데 재밌어. 힘든데 좋아.
2: 진정 춤을 즐기는 서아 양이 꼭 거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3: 엄마, 나 다 했어. 근데 한 번만 봐줘.
1: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이따가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야.
2: 중요한 순간 찾아온 호출.
1: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 항상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9회 초 집을거든요.
4: 그래서 야구 시즌에 연습할 땐 진짜 진짜 힘들어요. 정말. 음악 키라니까. 빨리 빨리 바쁘니까 음악 얼른 키라니까.
1: 켜, 나 다 볼 수 있어.
2: 긴급한 상황에도 엄마가 달려온 이유는 첫 번째 관객의 역할은 늘 엄마 몫이기 때문인데요. 꼼꼼하게 작은 것까지도 콕콕 집어줍니다.
1: 뭐 이렇게 총 쏘는 것 같은 건데 손 딱 잘 펴고 해.
3: 알았어.
1: 저희로서는 그냥 기특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이제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2: 어릴 때부터 춤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서아양. 홀로 인터넷 영상을 보며 안무를 익히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실력이 일취월장하며 여러 댄스 경연에서 수상까지 한 능력자죠.
3: 출 때면 그냥 신나고 그 춤을 사람들께 보여드렸을 때 관객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때가 가장 좋아요.
1: 아이가 어린데 또 가끔 이제 춤이 이제 그 곡들에 따라서 좀 아이답지 않아 보이는 모습 이런 거 있을 때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의 생각은 되게 부정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경험해봐도 괜찮을 만한 늘 곁에 있으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가 옆에 같이 있으니까.
2: 거리 공연으로 유명해진 서아양은 현재 개인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주로 직접 촬영한 커버 댄스 영상을 올리는데요. 댓글도 꼼꼼히 확인하죠.
3: 전교회장 축하드려요. 춤의 여신 납시어 홍대호스킨 보고 왔습니다. You are so cute. I from Thailand. I love you.
2: 정말 인기가 많구나.
3: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좋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돼요.
2: 그럼 서아양의 인기 비결 한번 분석해볼까요? 춤추는 소녀 서하양의 인기 비결은 바로 다채로운 표정 연기에 있습니다. 커버하는 곡의 느낌 따라 노래 가사에 따라 섬세하게 변화하는 표정은 무대에 더욱 빠져들게 하는 1등 공신이죠. 연습이 끝나면 꼼꼼히 분석도 합니다.
3: 너무 무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 댄스니까 가수의 표정까지 커버하면 좋아서.
4: 평소에 표정도 그럼 신경을 많이 써요? 연습을 따로 해?
3: 네, 그냥 춤 연습하면서 같이.
2: 빠른 안무 습득 능력은 서하양의 또 다른 특기.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4: 내가 지금 서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춤을 지금 바로 보여줘도 지금 바로 따라 해볼 수 있겠어요?
3: 네.
4: 날 떠나지 마, 박진영.
2: 첫 번째 곡은 대한민국 대표 춤꾼 박진영 씨의 날 떠나지 마.
4: 춤추는 거 본 적 있어요?
3: 아니요.
2: 단 두 시간이면 노래 한 곡의 안무를 외운다는 서하양. 처음 듣는 곡을 막힘없이 따라 춥니다. 두 번째 곡은 영원한 우상 H.O.T의 We Are The Future. 안무가 어렵기로 유명한 곡인데요. 2007년생 서하양이 90년대 댄스곡의 안무를 정확히 재현해냅니다. 서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다음 날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난 서하양. 어디 가는 걸까요?
3: 서울 연습실 가요, 지금.
2: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연습실.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서울을 오가고 있는데요. 3년 전 거리 공연에서 캐스팅돼 매주 댄스팀 연습을 이어오고 있죠.
4: 네. 연습하자, 연습. 가방 놓고 와서 맞춰보자.
3: 네. 네.
4: 수학생 치고 엄청 잘 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힘이 되게 좋고 일단 표정, 표정이 너무 좋아요. 춤출 때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사도 다 외워서 립싱크를 하면서 추니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2: 선배 언니들에게도 인정받는 춤 실력. 서하양이 왕복 4시간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혼자 연습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춤에 대한 갈증을 이것에서 해결할 수 있죠.
4: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뭔가 힘줘서요. 쿵쿵쿵 약간 뻣뻣해 보여. 뭔가 약간 띠그덕띠그덕 이런 느낌?
0: 여기 냅두고 요렇게 돌렸나
4: 생각해. 아니 이렇게 해도 안 돼요.
2: 막내 서아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언니들.
3: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스 언니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팀으로 동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재밌어요.
4: 돌리면서 얘도 같이 돌아. 뒤로 넣고.
2: 오늘 연습은 끝.
3: 네.
4: 엄마.
3: 엄마.
0: 어머님 안녕하세요.
2: 끝나는 시간에 맞춰 서울로 마중을 나온 엄마.
3: 안녕히 계세요.
4: 많았어. 고마워.
0: 조심히 가세요.
3: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잘했어?
3: 응.
4: 언니들 말 잘 듣고?
3: 응.
2: 혼자서도 씩씩한 서하지만 엄마가 데리러 오니 정말 반가운가 보네요.

0: 그날 밤 드디어 찾아온 서아의 달콤한 휴식 시간. 이어지는 연습으로 서아의 다리는 성할 날이 없습니다.
1: 힘들진 않아? 응? 괜찮아?
2: 힘들 것 같은데.
0: 바쁜 일정에도 힘든 내색 한 번 없는 속 깊은 서아.
1: 얘네들 마사지 해줄까? 우리 부부가? 언니 다리 아프지 마요. 했어?
0: 사랑이 담긴 마사지로 하루의 피로도 싹 가십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학교. 전교회장 서아가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3: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홍보 영상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뭐가 좋을까?
4: 자취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저번처럼 안무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플래시몽으로?
4: 네.
3: 아, 그래.
0: 학교 홍보 영상 임무를 맡게 된 건데요.
3: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잘할 수 있을 거야, 서아님. 오케이? 믿습니다. 자, 잘할 거야. 화이팅!
4: 화이팅!
3: 네.
0: 알았죠? 네. 그동안 가수를 따라하는 커버 댄스를 춰온 서아 양.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서아만의 창의적인 춤을 만들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안무를 구상 중일까요?
4: 친구들이 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고 그런 반복적인 동작?
0: 안무가로 변신한 서아의 활약 정말 기대됩니다. 다시 찾은 서울의 연습실.
5: 안녕하세요.
6: 서아. 밥 먹었어?
5: 네.
0: 서아를 반갑게 맞는 이분은 댄스 유튜버 김별 씨인데요. 거리 공연에서 서아 양을 댄스팀에 발탁한 든든한 지원군이자 최고의 스승님이죠.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번 영상 때문인데요.
5: 학교에서 약간 학교 홍보 영상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6: 전교회장.
5: 제가 안무를 한번 생각했는데 봐주실 수 있으세요?
6: 몇 명이 줄 건데?
5: 저희 다섯 명이요.
6: 그 다섯 명이 확실하게 맞아야 되고 학교 네. 홍보 영상이면 학교 홍보를 위해서 즐겁게 추는 영상을 만들어야 돼. 안무 그럼 볼까 한번?
5: 네.
6: 잘할 수 있어?
5: 잘 모르겠어요.
6: 기대됩니다. 가보자.
5: 네.
6: Let's go.
0: 떨리는 안무 점검 시간. 열심히 짠 안무를 선생님 앞에서 선보이는데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선생님의 표정. 뭐가 잘못된 걸까요?
6: 이게 1분 동안 주는 거야?
5: 네, 거의 1분.
6: 대표님, 이제 영상을 올릴 때 남들이 잘 할 수, 따라 할 수 있는 안무를 좀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춤을 춰.
5: 네.
6: 근데 이런 메인 춤을 춰. 일반 사람들은 못 춰.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네. 자.
0: 춤은 자고로 따라하기 쉬워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6: 이 사람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춤을 해야 돼. 왜냐면 따라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도 같이 춰야 돼.
0: 서아는 오늘도 많은 걸 배웁니다.
6: 우와, 이때 그거 아쉬워. 이때 말해야 돼.
0: 1% 부족한 안무에 오랫동안 댄스 콘텐츠를 만들어 온 김별 선생님의 노하우가 더해집니다.
6: 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춤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5: 네.
6: 파이팅!
0: 우수아, 파이팅!
7: 잘했어.
0: 서아 양과 함께 영상을 만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5: 서울시 홍보영사.
4: 서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우리는 학교 여러 군데 있잖아.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찍을 거야.
5: 좋아.
0: 오소아의 안무 교실 시작.
4: 네 박자는 쉬고 그 다음에 딴딴딴딴따다다단 이렇게 박사를 칠 거야. 먼저 벌렸다가 모으는 거야. 벌렸다가 모으는 거. 모았다가 벌리는 게 아니라.
0: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무를 꼼꼼히 알려주는데요. 어? 그런데 어딘가 엉성한 친구.
4: 한승 좀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팔 말고 약간 손목을 돌리는.
0: 이번엔 듯이? 팔을 반대로 돌리는 승준이.
3: 이거 이렇게
4: 처음 시작할 때
0: 이거 시작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4: 딴딴딴딴. 자, 다시. 괜찮아. 이게 짝다리 짚듯이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높이.
0: 하지만 끝까지 친절함을 놓지 않습니다.
3: 제 생에 처음 가는 거라 이런 거.
4: 다른 거 없어.
7: 야, 승준이 생에 처음 본 적 없어요?
3: 네.
4: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잘 따라해주는 것 같아요.
7: 기대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4: 조금 그 남자친구들은.
0: 과연 서아와 친구들은 칼군무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와 외출에 나선 서아 양. 이곳엔 어쩐 일일까요?
8: 엄마 이런 게 좋더라. 괜찮다. 예뻐. 그 친구들이랑 춤출 때, 그 홍보 영상 찍을 때 쓸 소품 그런 거 사고 있어요.
9: 고급스럽지 않니?
8: 아니
9: 그런 거?
8: 일단 한번 해봐.
9: 알아서 봐.
8: 해보고선 어떤 거 한번.
0: 엄마의 취향에 맞춰 손수건을 매보는 서아 양. 그닥 마음에 드는 것 같진 않죠?
9: 뭐야? 이쁘지?
8: 아니.
9: 아니, 수건이. 너 말고.
8: 별로야?
9: 응. 써?
8: 응.
9: 괜찮구나.
8: 좀 써봐.
9: 알았어.
0: 그때 서아 눈에 띈 선글라스.
9: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재밌을 것 같기도 해.
8: 애들도 괜찮다고 할 것 같아?
9: 응. 그래, 괜찮겠다.
0: 어머니, 잘 어울려요. 촬영에 쓸 소품도 준비 완료.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8: 내가 이거를 사왔어.
0: 서아가 고른 소품들이 마음에 쏙 드는 듯한 친구들. 얘들아, 얘 너 너무 귀엽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레디 액션!

0: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열심히 촬영을 하는 서아 친구들.
1: 나도 저희 안경 있어요. 저도 이 안경 있어요.
0: 이번 기회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2: 포즈! 지금까지는 제가 다른 분들의 커버 댄스를 올렸었는데 이제 좀 하면은 제가 직접 안무

0: 거를 짜가지고 한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1: 기획, 제작, 연출, 안무까지 맡은 서하의 학교 홍보 영상 촬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젠 교장 선생님에게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0: 안녕하세요.
2: 서하님 왔어요?
0: 네.
2: 어서 와요.
0: 그거 저희 그거 학교 홍보 그거 영상 다 만들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2: 그래요. 한번 봅시다.
1: 과연 친구들과 함께한 첫 작품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2: 와.

0: 댓글 다 찾아주시고.
1: 가지고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2: 폐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고.

0: 법칙이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1: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0: 왜죠?
1: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무슨 실험을 해야 되나? 물건이 많은 거 보니까 이걸로 뭘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도저히 뭐가 알 수가 없는. 아!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예전에 과학상자 알아? 이거를 막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정보 들들어오고.
1: 아, 맞아요.
0: 거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전선이 두 개가 빠져있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이런 물건들을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2: 어, 저기 검정 있는데 한번 저걸로 해볼까요? 검.

0: 근데 네. 이거 종인데 되나?
1: 여기 보면은 이게 알루미늄이 도표 있잖아요. 알루미늄은 전기가 잘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아요.
0: 아니요?
1: 한번 대보세요.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놓여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거고 안 통하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0: 그럼 이번에 우리 혹시 나머지. 미리 예상을 해볼까요?
1: 일단 물은 안 될 것 같아요.
2: 왜 물은 물은 진주가 흐르지 않나?
1: 그런가요?
2: 자, 다음 가. 아까 건이가 궁금해했던 물도 되고.
3: 진짜 신기하다. 바나나.
2: 어? 오, 이것도 된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0: 바나나 아, 이게 안에 수분이 있어서.
1: 아, 안 되네.
2: 찰흙. 어, 찰흙은
1: 안 돼요.
2: 찰흙은 고무잖아요. 고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0: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그럼 고무도 한번 해볼까?
0: 오, 고무 돼요.
1: 왜?
0: 왜 돼?
3: 고무인데. 이거 근데 차가워요.
0: 차가워. 차가워. 이게 고무찰흙에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종류 고무찰흙은 만들 때 전해질 용액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전류가 통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붙였다 뗐다 했을 때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는 네.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네.
1: 이 보드랑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연결하기만 해도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 사실 이런 걸 센서 보드라고 하거든요.
2: 센서 보드.

0: 그러면은 우리가 센서 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니까.
1: 네, 맞아요.
0: 한번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까?
2: 오, 바나나를 이용해서.
3: 우와.
2: 센스. 어렸을 때.
0: 우와, 와.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2: 고양이야.
3: 오. 물을 맞으면. 아.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센서 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되게 신선한 오.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1: 그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몰래카메라 많이 하잖아요. 센서보드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몰래카메라를 하면 어떨까요?
0: 몰래카메라? 네.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잖아. 방구 소리가 나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뭐 카페 가서 계속 이렇게 앉잖아. 깜 앉아야 이 소리가 나.
1: 와, 그거 진짜 웃기겠다.
0: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런 거, 이게 그런 거. 그치. 근데 그 피아노는 도레미파 솔라시 도가 있잖아. 그 음도
1: 가능한가요?
0: 설정을 할 수가 있나?
1: 아, 그럼요. 다 가능합니다. 여기 컴퓨터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0: 아시겠어요?

0: 맛있는 피아노.
1: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필요한 또 장도 봐야 되니까 장을 또 보러 가.
2: 오늘도 여김없이 장을 보러 가야 되나.
3: 그럼 시식하러 갑시다.
1: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실험에 필요한 물건들을 회계해서 이제 왔으니까
3: 사과도 될 것 같은데?
1: 사과?
3: 그렇죠.
1: 사과도 되죠? 사과 됐나?
4: 사과 될 것 같아요.
1: 사과도 수분이 아니니까?
5: 뭐라?
3: 이것도 섭수입니다. 깨진 거
1: 아이고.
3: 명품. 딱 찍으러 섭수 가고 그럴까요?

0: 드디어 젊음의 거리죠? 홍대에 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맛있는 피아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이 음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나요?
1: 센서부들 이용할 건데요. 네. 여기 지금 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0: 그렇죠.
1: 각각이 어떤 음을 담당하는 단자들이거든요. 수박에는 도, 뭐 빵에는 레,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음을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가 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주까지 해보는 걸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0: 네, 아까 저희가 마트에서 사온 음식들이에요. 이렇게.
1: 그렇죠.
0: 와, 과연 이 많은 음식들 중에 어떤 음식이 과연 전류에 통할지
1: 낙지요.
0: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건이가 호언 장담했던 낙지를 한번
1: 낙지
0: 테스트
1: 한번
0: 해보도록
1: 보여드릴게요.
0: 하겠습니다.
1: 네.
0: 오, 된다. 오, 된다. 우와. 오, 좋다. 우와.
1: 맞고.
0: 오,
1: 된다.
0: 역시, 와. 되네요.
1: 오, 어, 됩니다.
2: 역시 되네요. 역시 되네요.
0: 좋습니다.
1: 오, 된다. 저희가 또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초콜릿이 도체에 있지 않을지 쉽게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 결과를 직접 실험을 해서 틀린 사람이 여기 있는
0: 고추
1: 매운 고추를
0: 매운 거 잘 먹어요?
1: 아니요, 그 매운 거 진짜 못 먹습니다.
2: 저는 왠지 흐린다, 흐린다 한 번 올렸어요.
0: 흐린다?
1: 저도 흐린다.
0: 잠깐만, 이러면은
1: 형 안 흐린다 해야죠. 안 흐린다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0: 안 흐린다. 네.
1: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2, 1.

0: 안내네.
1: 일로와. 자, 자, 하나, 둘, 하나 먹게 해주는 걸로.
0: 아, 박자 먹게 해요, 그냥.
1: 자, 하나, 둘, 셋.
2: 네, 이런 말에 내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0: 아.

0: 네. 여기 지금 이 전선에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나눠놔야 돼요.
1: 형이 음 맞출 수 있죠?
0: 그럼요. 저 절대 음감인 거든요.
2: 오, 와, 그럼요.
0: 자, 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도를?
1: 네. 이건 뭐죠?
0: 어, 이거 도 맞습니다.
1: 도, 도. 그러면은
0: 네, 이거 도 맞죠?
1: 도는 커다란 수박에 꽂겠습니다. 네. 도.
3: 하나, 둘, 셋.

0: 마지막으로
1: 네.
0: 와.
2: 그러면은 한번 실험 테스트로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0: 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앞으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1: 아 어, 네.
2: 그럴게요.
1: 네. 아니 아니죠? 여기 차.
2: 수분 있는.
1: 어 소리가 안 나는데?
2: 시작하기 전에.
0: 어, 이게 빨간불빛에서 좋아요. 칠 때마다.

0: 아, 됐다.
1: 아, 됐네요. 네.
0: 얘가
2: 왜 소리가 이상하지?
3: 오,
0: 아, 얘도 한 번
2: 이 소리가 안 나는데요?
0: 네.
1: 아, 지금 합산 중인 거 같아요.

0: 됐습니다. 여기는. 네, 됐네요.
1: 오, 오.
2: 야! 진짜 신기하다.
0: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1: 오. 야. 오? 언제 이렇게 또.
0: 야!
1: 그러면 우리가 내기를 합시다.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섭외를 해오는 거예요.
0: 네.
1: 할 수 있죠?
0: 네.
3: 그렇죠.
1: 수박 씨가 얼굴에 붙이고, 그거를 빨리 떨어뜨리는 게임으로 합시다.
0: 네.
1: 그래서 제일 네. 꼴찌가 이제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4: 되게 웃긴데 웃을 수가 없어.
1: 자, 준비! 시작!
5: 엄마가 밥값이 기다려 빼는 시돌라 발라 미에자 아메리카노
1: 됐나요?
4: 1등
5: 엄마가 발라 몰아서 따누나
4: 어, 다 됐어요?
1: 엄마가 배는 아니, 어디 가나? 하나, 하나, 하나
4: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1: 하나,
4: 지금
1: 하나, 하나 하나 그만 힘을 내 자, 하나
4: 야, 어딘지 모르겠어, 어떻게 했어요, 지금
1: 어딘지 모르겠어
4: 그만 줄 수 없어요. 왜 안 되는
1: 자, 거죠? 거의 다 빼어났다. 거의 다 빼어났다. 거의 다 빼어났다. 점프 하나입니다. 점프! 점프,
4: 점프! 점프 하는데
1: 아니, 얼마나 이게 장력이 좋은 거야? 잠깐만, 좋아. 잠깐만, 좋아.

0: 권희가 지금 외국인을 섭외하고 있어요.
1: 오, 그래요? 오, 권희, 잉글리시가 좀 되나봐요.
0: 글로벌 사이언스 차큐.
1: 땡큐. 어디로 가죠?
0: 아, 섭외 실패했나 본데. 아,
1: 내가 보기에는 권희가 이게 소통이 안 됐네.
2: 오. 말씀드리는 순간 권희가 또 다른 외국인을 섭외하고 있어요.
1: Do you know play the piano?
3: I don't know how to play the piano.
1: Little. 막.
3: I can pretend.
1: 조금만. 오, 성공. 아. 와우.
0: Thank you.

0: 하나는 네. 이 첫 번째 줄에다가 터치를 하고요.
1: 근데 이걸 뒤에다 숨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아,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빼서
2: 네, 이렇게 안으로 비치를 해요.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2: 오, 좋아요.
0: 자, 제가 이 선을 네, 짠!

0: 깜짝 의자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잘 되었는지 우리 건이가
1: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자, 과연.
0: 자, 하나, 둘, 셋. 춤으로 갑시다.
1: 네.
0: 이렇게 시민분들이 지나가다 저 의자에 앉으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1: 오늘 특종 하나 찍어야 돼.
0: 네, 이제 지금
1: 말씀드리는 세상 그런 여성분이 좀

0: 너무 놀라세요.
1: 벌떡 일어나서.
0: 오! 뭐지? 뭐야? 반대로 뭐야? 막 이러면서 주변을 쳐다보시면서. 오! 잘 있을까요? 귀여운 언니랑 동생 같죠?
1: 다 처음에는 뭐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어이구! 어이구! 이거 뭐지? 특집이 해줬어요. 네, 이제 오늘의 퀘스트의 야심작이죠. 바로
2: 댄싱 워터.
0: 네, 바로 댄싱 워터입니다. 네. 근데 왜 댄싱 워터인지 아세요?
1: 물이 조체니까.

0: 거기다 물을 넣으면 물이 교체잖아요. 교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저희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1: 전선의 교체라는 거는 네. 전선 이 구리 부분이 물에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좀 바닥, 그러니까 좀 아래쪽으로 향하게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0: 네.
1: 이제
0: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1: 물이
2: 있어야 합니다.

0: 가지 더 키워야 돼요.
1: 그게 뭘까요?
2: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2: 아, 그럼요.
0: 여기 접지 부분에 연결해서 DDR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한 손에 구리 끝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스텝을 밟아야 돼요.
2: 자, 드디어 댄싱 워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3: 아, 네, 클로 형이 저한테 눈빛을 발사했는데.
2: 아, 제가 하고 할까요?
3: 하고 싶다는 눈빛으로.
2: 아, 알겠어요,
3: 제가
2: 알겠어요.
3: 바라봤거든요.
0: 또! 제가 게임 잘하셨다고 했으니까
2: 이게 원래 스텝도 중요한데 위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0: 상반신 더 써주는.
2: 그럼요, 이렇게 막. 네, 내적 댄스를 이제 외적 댄스로 바꿔가지고.
0: 나왔다.
2: 빠! 빠! 빠! 빠! 따! 따!
0: 오! 오! 오! 오! 오! 오! 건이 보던
2: 아, 아깝다, 아깝다.
0: 오! 오! 오! 오! 건이 보던
2: 아, 아깝다, 아깝다. 아, 근데 이게 어렵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아니, 이건 너무 빨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시민분들을 또 섭외해가지고 한번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빰! 빰!
4: 아, 그거. 게임 오버. 아,
2: 좋다. 자, 화이팅! 자, 시작! 그렇죠!
0: 오, 좋습니다.
2: 자, 시작! 그렇죠!
0: 오, 좋습니다.
2: 지루! 지루! 지루! 찌르고! 찔러보세요!
3: 이게 팔을 잡았어.
2: 자, 마지막! 찌르고!
4: 게임 오버!
2: 오케이, 하나! 하셨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댄싱 워터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오늘의 퀘스트!
5: 댄서분들을 이용한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2: 성공!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
0: 맞아요.
6: 정말 고생 다들 많으셨어요.
2: 허니 어땠어요?
3: 그래서 형들이랑 이렇게 물도 담가보고,
2: 나쁘다.
3: 네. 옷도 같이 젖어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 네.
6: 저희의 SNS에 올라오실 영상이 궁금하시죠?
2: 바로 요 밑에 보이시나요? 자. 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3: 댓글도
0: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3: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2: 네, 그럼 지금까지 태호,
0: 영종,
3: 건이,
2: 사이언스타 큐! 안녕!

그렇죠.

0: 네, 횡단보도 건너서 첫 번째 골목이요. 네네.
1: 아, 그렇죠. 횡단보도 안전수칙 세 가지. 뭐라고 했죠?
2: 서다, 보다, 걷다.
1: 빙고. 가호, 하이파이브.
0: 뭐지, 저 녀석. 하이파이브.
1: 우와,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아, 역시 잘한다. 우후, 완전 최고야. 잠깐.
0: 어?
1: 지금부터 횡단보도 건널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0: 오케이, 거기까지. 나 누군지 모르나?
1: 알지. 너 고민형이잖아.
0: 나는 그냥 고민형이 아니야.
1: 알아? 아주 큰 고민형이잖아.
0: 비켜봐.
3: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1: 뭐지 저 친구? 대단해.
0: 보고 있나? 나 안전 천재 곰철수라고.
1: 야, 준비됐어.
4: 근데 이거 무슨 망토야?

0: 이거? 번개맨 망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번개맨이거든.
1: 아하! 바비는 번개맨 캐릭터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곰성냥님도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세요?
1: 아, 이따마다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얼굴이 동글동글 귀엽고 안전을 아주 잘 지키는...
0: 아! 추수님! 곰추수님 맞죠?
1: 어? 그 제가 우리 철수님도 참 좋아합니다마는 요즘은 이 친구한테 좀 빠져있어서 바로 호둥이요. 아니 저건 철수님도 호둥이를 아세요?
2: 방금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치려 들더군요.
1: 어, 대박사건! 두 명의 안전히어로가 만나다니요! 아, 호둥이는 교통안전지킴이에요. 자,
3: 횡단보도 건널 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잘 살펴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예이!
1: 어때요? 호둥이가 알려주는 안전수칙 귀에 쏙쏙 들어오죠?
4: 네!
2: 글쎄요, 전 이미 다 아는 것들이라서.
1: 아, 가만. 근데 철수님이 호둥이를 만났다는 건 호둥이가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얘기?
0: 그런가 봐요. 오늘 호둥이 초코동에서 교통안전연구 만나 봐요.
1: 어? 그런가 보네. 어떻게 나 호둥이 만나서 사인 받고 싶은데.
0: 받으면 되죠.
1: 아이, 근데 제가 곰돌이 옆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가야 하거든요. 아유 참, 이걸 어쩌나.
0: 그럼 우리가 대신 사인 받아드릴까요?
1: 정말요?
0: 네.
5: 지금 호둥이 위치가
0: 놀이터 근처 같은데.
1: 정말요? 가봐요. 빨리 가봐요.
0: 네. 갔다 올게요.
1: 아, 고마워요 친구들. 화이팅.
2: 참, 뭐가 그리 좋다고. 채.
0: 호둥이 가기 전에 빨리 가자. 그래. 잠깐. 횡단보도 건널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아, 서다, 보다, 걷다.
6: 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7: 그러게.
0: 네, 곰성령님.
1: 곰초이! 호둥이가 지금 공원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쪽으로 다시 가줄 수 있나요? 나 호둥이 사인 꼭 받고 싶어서.
0: 네, 알겠습니다. 공원으로 렛츠고.
2: 이게 영상인가? 곰통령님도 참, 언제는 나보고 최고의 안전지킴이라더니 이제는 호둥이가 좋다고? 채. 비 오는 날 교통 안전? 어?
3: 아, 비 오는 날 지켜야 할 교통 안전 수칙. 비 오는 날엔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또 투명 우산을 쓰면 바깥이 잘 보여서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2: 비 오는 날 밝은색 옷을 입으라니. 이건 생각하지 못했어. 호둥이 녀석.

0: 제법인걸?
1: 길 건너서 가자.
2: 그래?
1: 어, 초록불이다.
3: 잠깐! 초록불 때 막 건너면 안 돼. 초록불 때 달려오는 저런 나쁜 차들도 있거든.
2: 아. 차 없다? 가자!
1: 그래.

0: 맞지?
1: 저쪽 길 건너 같은데? 가보자.
0: 그래.
2: 뒤쪽도, 아, 호. 자. 비 오는 날은 이렇게 하고 나가라, 이거지?
3: 안 돼!

0: 예. 예. 예.
1: 이봐, 잘 보고 길을 건너야지.
2: 그러게요. 근데 운전자님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멈추셨어야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1: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2: 아, 다행이다. 너희들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3: 알아. 서다, 보다, 걷다.
2: 오, 우와, 안 해?
4: 알면서도 깜빡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5: 한 발 늦었군.
2: 어? 와, 너 아까 그 안전천재 곰돌이?
5: 내 이름은 곰철수다. 아이들을 구해줘서 고맙군. 자, 수고가 많은데 아이스 초코 한잔 하지.
2: 오, 우와, 고마워 친구.
4: 선웅아, 여기 사인 좀 해줄래?
6: 그래, 알았어. 언제나 안전하게. 응? 호, 둥, 이.
7: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여러분, 제가 호둥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호둥이가 알려준 대로 교통수칙을 잘... 그, 아! 거기! 길을 건널 땐 잘 보고 건너야죠.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수칙 세 가지. 서다, 보다, 걷다.
2: 뭐?
7: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8: 서고
7: 좌우를 잘 살펴보고
8: 보고
7: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8: 걷고.
7: 아하! 잘 알겠죠? 아유, 비가 오네! 비가 올 땐 이렇게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투명 우산을 쓰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요. 자, 오늘 배운 안전수칙 잊지 말고 잘 지켜주세요. 그럼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
8: 안전!
9: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0: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11: 아, 뭐야 이거?
10: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12: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14: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2: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곰키 19개 주세요. 곰곰곰곰곰 나는 곰키 키키키키키 너는 곰키.
1: 곰키와 쿠키 만난 곰키.
2: 곰곰곰곰곰 나는 곰키 키키키키키 나는 곰키.
1: 곰키도 놀란 그 말. 곰키가 좋아하는 곰키.
3: 우리 곰키 우주 테스트 받네. 맞아.
1: 그러게. 곰키라는 과제가 다 나오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적이야. 아 맞다, 곰키 오늘도 행사장 갔잖아.
3: 어? 행사장? 무슨 행사를 하는데?
1: 그게 곰키 과자 출시 기념으로 곰키 과자 10개가 된 선물 세트를 무료로 준대.
3: 정말? 우와 멋지다.
0: 예, 맛있게 드세요. 예.
4: 아, 감사합니다.
0: 네네, 다음 손님. 자자, 곰키 쿠키가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요.
1: 고마워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곰키 과자 10개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1: 아, 전 이거 말고 곰키 19개 주세요.
0: 네? 19개요?
1: 네! 우리 반 친구들 나눠주려고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19명이거든요.
0: 아, 그럼 내가 직접 19개를 세야겠군. 자, 그래. 10이 넘는 수세계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곰께 하자. 자, 그럼 제가 19개를 세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12. 톡톡 깊게 왜?
3: 곰키,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
1: 사람 엄청 많지? 바쁘겠다. 그치.
0: 그래, 사람 엄청 많고 나는 엄청 바빠. 그러니까 끊어. 죄송합니다. 아, 몇 가지 세웠더라. 어?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아우, 진짜. 바쁜데 왜 그래, 왜?
3: 아, 방금 전에 말하지 않은 게 있어서.
1: 그 곰키 10개 세트 있잖아. 우리 것 좀 챙겨올 수 있어?
0: 알았어. 챙겨갈게.
1: 저기요, 곰키 19개 언제 주실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다시. 몇 가지 세웠더라.
5: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6: 곰키가 19을 못 세나 봐.
5: 뭐? 19을 못 셌다고?
6: 웬일이야? 진짜요?
5: 세상에, 무슨 일이야?
6: 세게 자르는 줄 알았는데.
0: 아니에요. 저는 셀 수 있습니다. 톡톡 끼게. 너희 때문에 19가지 세는 거 헷갈리잖아.
3: 우리 때문에 19가지 세는 게 헷갈린다고?
1: 저런, 미안해 곰키. 대신 10이 넘어가는 수를 더 쉽고 정확하게 세는 방법 우리가 알려줄게. 바로
7: 10개 먼저 묶어서 세기.
1: 자, 사탕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묶고
3: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1: 열!
3: 셋!
1: 열셋!
3: 13!
1: 어때? 10을 먼저 묶고 나머지를 따로 세니까 훨씬 쉽고 정확하지?
3: 그럼 이번엔 자동차가 몇 대인지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대를 묶고
1: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열.
1: 일곱.
3: 열일곱.
1: 17. 자, 이렇게 10을 먼저 묶은 후
3: 나머지를 세어봐, 곰끼.
1: 응?
7: 아하! 고마워, 토토 깨깨. 자, 네. 자, 10개를 먼저 묶으려면 10개 세트! 입에 10개가 묶여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아홉, 십구! 예스!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
1: 야호! 고마워요, 곱기 요원!
7: 보았나, 이요원들? 이렇게 10이 넘는 수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8: 누, 후, 나.

0: 탱탱 몰려들게 탱탱탱탱
1: 탱탱탱탱
0: 내게 더 탱탱탱탱 모두 몇 개
1: 모두 몇 개
2: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1: 모두 모두 열두 시
0: 비행

0: 있다면 어떠한 소리든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1: 맞아. 요원들, 지금부터 두 가지 소리를 차례로 들려줄 거야.
2: 잘 듣고 다 합해서 소리가 몇 번 나는지 세어봐. 준비, 시작! 요원들, 모두 잘 들었어?
1: 다 합해서 소리가 몇 번 났을까?
0: 오, 우리 생각이 좀 같은데?

0: 모두 10일!
1: 11번!
2: 예헤! 맞췄다! 우후!
1: 모두 잘했어! 그럼 두 번째 문제!
0: 이번에도 잘 들어봐! 시작!

0: 몇 번인지 소리 질러! 우후!
1: 좋았어! 그럼 정답 확인!

0: 모두 12.
1: 12번.
2: 예! 다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맞췄다고. 역시 우리 친구들은 천재야. 하지만 이 최고 요원 굶기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구만.
1: 아, 그럼 이번엔 굶기를 위한 문제를 내볼게.
0: 잘 듣고 몇 번인지 맞춰봐.
2: 오, 좋았어. 난 준비됐다고.
0: 자, 몇 번일까?
2: 한 번만 다시 들려줘.
0: 좋아. 우리 요원들도 다시 잘 들어봐.
1: 시작.
0: 자, 굶기 요원.
1: 정답은?
0: 자, 굶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1: 우리 요원들한테

0: 정답을 알려줄게. 자, 바로.
1: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0: 안녕!
2: 공기 공기 공기
3: who am I
2: 내가 바로 공기
3: 공기
2: 공기 공기 공기
3: who am I
2: 우주 최고 용왕
3: 공기
4: 내 공기
5: 1,2,3,4 5,6,7,8,9,10
4: 오케이
5: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2: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우주 최고 용왕 그래 바로 너

0: 수상한 베리의 거울. 얘들아, 나 좀 봐줄래?
1: 베리잖아. 왜? 오늘도 이쁜 나 좀 봐줄래? 그러려고?
0: 얘들아, 나도 예쁘지만 이것 좀 봐줄래? 내 거울에 재미있는 게 자꾸 나온다고.
2: 재미있는 거?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보여줘. 재밌지? 거울아, 거울아, 더 엄청 재밌는 거 보여줘.
3: 거울이 거울이지 뭘 보고 있는 거야.
4: 짜잔, 이번 시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진 찍기 시간.
5: 너희들 뭐해? 마법 카메라라고. 얘들아. 거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오잖아. 준이, 정신 좀 차려.
6: 조금만, 너무너무 재밌다고.
4: 이 거울은 대체 뭔가요? 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런 나쁜 영상이.
0: 저도 몰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재밌는 거 계속 말했더니 아까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4: 이런 나쁜 영상을 보느라 밤을 샜다고요? 이 거울엔 당분간 사용 금지.
0: 네?
4: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0: 내 거잖아요! 돌려줘! 제발요. 거울이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4: 안 됩니다.
0: 제 보물들이에요. 이거랑 바꿔요. 네? 네?
4: 베리, 거울이 이상해졌다면 제가 살펴봐야 해요.
1: 거울에 나오는 영상 왜 보면 안 돼요?
4: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첨보는 맛있게 생긴 과자가 있어요.
1: 먹을래요?
4: 그런데 과자가 몸에 너무나 나빠요.
1: 먹을래요?
4: 먹을 땐 맛있지만 몸이 이상해져 버릴 텐데.
1: 이상해.
4: 이런 이상한 과자를 알았다면 그래도 먹을 건가요?
1: 안 먹어요.
4: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1: 조금만 보면 괜찮을 거예요.
7: 군터!
4: 안 돼요. 조금만 봐도 빠져버릴 수 있다고요.
1: 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도 볼 거야.
0: 내 손가락!

0: 필요 없었잖아.
1: 내 손거울이라고.
0: 딸.
1: 핀핀이 붙잡고 늘어진 탓이야.
2: 놓친 건 슈리 너잖아. 슈리 더 핀.
1: 우리 재밌는 놀이 할까?
2: 됐고 어서 거울이나 고쳐내.
1: 눈 가리고 술래잡기. 그래 그게 요즘 대유행이래.
2: 거울 거울 거울.
1: 거울은 로블리가 뚝딱 고쳐주겠지. 그렇죠?
3: 제가요? 아, 그럼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지요.
1: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게임인데 이걸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누가 먼저 거울을 볼지.
2: 술래야 친구.
1: 군탕아 먼저 술래. 눈을 가리는 동안 모두 숨어있어.
2: 됐다.
1: 모두 모두 불만 없게 내가 심판을 볼게. 지금부터 숨는 거다. 자, 이제 군타 출발.
3: 거기군.
1: 봉이 잡혔다. 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남길 수 없지.
3: 영상이 나오는 손거울 마법템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거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멜리나님. 멜리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언제까지 멜리나님만 찾을 수는 없다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해. 전부 살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문신되는 모든 걸 새로 바꿔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망가진 건 아니란 얘기. 그럼 필요한 건 바로 마법. 멜리나님의 마법이 담긴 케네디움 가루를 뿌리면

0: 방금 그건 분명 어둠의 기운. 설마 요즘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응? 손거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1: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 재밌는 걸 볼 시간이라고.
2: 조금만 더 기다리면
3: 로블리 하죠.
1: 로블리
0: 잘들 놀고 있었나요?
1: 로블리요?
0: 물론 고쳤지요.

있잖아요. 물론 영상은 안 나오지만.

0: 그래! 로블리, 마법 카메라로 찍은 거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지금요?
0: 당장요!

0: 아직 공부하고 있어?
1: 중이구나. 그냥 기본 마법서 읽는 중.
0: 기본 마법서?
1: 우리가 쓰는 마법에 마법템, 마법 동식물까지 멜리나님이 다 적어두셨어.
0: 와, 역시 멜리나님. 그런데 토니야,
1: 어?
0: 내가 아직 준이 같아.
1: 지도잖아?
2: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0: 보물? 당장 찾으러 가자!
1: 잠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0: 신중?
1: 아직 진짜 보물 지도인지도 모르고. 일단 친구들에겐 비밀로 하자.
0: 근데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 어딜까?
1: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라. 지도 생각 때문에 엄청 피곤하네.
3: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이 바로 멜리나님이 남기신 보물 지도.
1: 우와, 준이.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아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0: 하지만

0: 근데 넌 왜 이제야 나타났어?
1: 그게... 보물을 혼자 찾으러 갔다 온 건가? 지도는 네가 가지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지도에 적힌 눈부신 빛이 뭔지 밤새 고민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
2: 베리는 뭔지 알 것 같아.

0: 너도 조용히 해.
1: 물건 많다, 핑! 핑핑, 조용히! 눈부신 빛을 찾아야지! 빛나는 건 없다, 핑! 찾다 보면 나올지도, 핑! 응?
2: 어? 밖에서 들어올 쓰레기 발견! 꼼꼼 청소 시작! 쓰레기라고?
1: 청소?

0: 아름다운 내가 바로 눈부신 빛이 아닐까?
1: 혹시 멜리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없어?
2: 도대체 눈부신 빛이 뭘까? 뭔가 소중한 건가?
3: 핀핀! 소중한 걸 모아놓은 곳! 멜리나님의 창고다! 핀!
1: 멜리나님의 창고? 로블리한테 들키지 않게

0: 못했네.
1: 혹시 빛이란 게 진짜 빛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2: 그래! 진짜 빛이 아니었어.
1: 자.
3: 눈부신 빛은 바로 이 친구야.
4: 핑핑!
3: 멜리나 니니 말씀하셨었지.
4: 핑핑!
5: 뭐라고?
3: 핑핑은 고와서 반짝반짝 빛이 나네
2: 라고 하셨었단 말이지.
1: 훈타! 그래서 어딜 가는 건데?
2: 핑핑이 더욱더 빛나는 곳. 멜리나 님이 핀핀은 밥을 잘 먹어서 빛나는 거라고 하셨거든.
4: 밥 잘 먹는다, 핀.
1: 그런 억지가 어딨어?
6: 순간 여기 앉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2: 아닌가?
4: 아닌가, 핀?
1: 안 되겠어. 도서관에서 눈부신 빛을 찾아보자.

0: 주님 괜찮아?
1: 없어. 찾을 수가 없다고.
0: 나도 마찬가지야. 눈부신 빛은 어디 있을까?
2: 케네듐이야, 케네듐. 마법팸을 움직이는 반짝반짝 케네듐.
3: 근타, 어떻게 하려고?
2: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빛을 모아야지, 눈부신 빛을.
0: 빛을 모으겠다니. 케네듐을 모으러 케네타 광산에라도 갈 생각인가?
3: 설마? 조니, 책 정리 좀 부탁해.
0: 조니!
3: 군타 이 녀석, 마법템에서 케네듐을 빼내 모을 생각이잖아. 그만해, 군타!
4: 준이 도와줘요.
2: 좋아, 마법 유치원의 케네듐은 다 모았다.
3: 군타, 마법템들이 싫어하잖아.
2: 봄을 자꾸 돌려주면 되잖아.
3: 지금 당장 돌려줘.
0: 빛이 눈부셔. 눈부신 빛? 모두 여기로 가서. 안 돼! 빨리 다시 불빛을 비춰줘!
2: 케네듐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0: 분명히 화살표가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없네.
3: 없어.
2: 보물도 빛도 아무것도 없잖아!

0: 동시에 켜는 거야.
1: 그곳이 바로 눈부신 빛이 모인 이곳.
2: 자, 손을 들어.
0: 다 같이.
3: 에? 어? 기숙사에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마법 유치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뭔가요?
0: 하나, 둘, 셋.

0: 여긴 어디야?
1: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마법 스탠드 좀 켜봐.

0: 그런데 보물은?
1: 아, 보물!
2: 여러분, 사진 옆에 이런 편지가 한 통 꽂혀 있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어, 저 알아요. 빛을 비추면 보여요.
2: 멜리나님의 비밀 편지로군요. 마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3: 얘들아, 안녕? 혹시 보물이 없어 서운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보물은 나가는 길에 준비해.
0: 어, 여기 뭔가 있어! 우와! 선물 상자야!
2: 그리고 진짜 보물은 내가 가장 아끼는 너희들이란다. 건강하렴, 그리고 사랑한다. 멜리나님, 당신은 대체.
1: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이거 정말 멋진데.
1: 이것도 좀 봐봐.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

훌륭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속의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공룡류가 대소동.
1: 어? 그건 내 스타코어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0: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1: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3: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4: 네, 교수님.
3: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1: 하지만
2: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0: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1: 너무
2: 활발하다고? 진짜 슈퍼엑스다!
1: 잠깐만, 넌 누구야?
2: 내가 홍이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너무 신기해!
1: 그래,
2: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런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5: 꿈 아니야.
2: 야호! 어서 아기 공룡들을 만나러 가자. 짜잔!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1: 잠깐만,
2: 얘들이 아기라고?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1: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스터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2: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인데?
1: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2: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6: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1: 휴, 아기 공룡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2: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1: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2: 그럼, 우린 슈퍼윙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1: 이상한데? 왜 과일이 이거밖에 없지?
2: 그러게, 훨씬 더 많이 따놨는데.
1: 뭔가 잘못됐어. 설마 근처에 과일 도둑이 있나?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이봐! 과일 도둑들! 거기서!

0: 여기 조금만 버텨. 무슨 소리지? 호기, 아리, 방금 무슨 소리였어?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1: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0: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1: 여기야.
0: 우와, 진짜네.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1: 레티, 기다려!
0: 혼자 가면 위험해! 랩터 돌진! 우와! 진짜 많이 훔쳤네? 전부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2: 기다려.
0: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아무래도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0: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1: 도와줘!
2: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레트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1: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바로 슈퍼 잉스의 진짜 비결!

0: 세상에, 아기 공룡들 돌보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도 레티가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1: 짜잔!
2: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빈손이구나.
0: 걱정 마세요, 교수님.
1: 다 같이 스타코어를 찾으면 되죠.
3: 좋았어. 다 같이 찾아보자.

안 돼! 이건 내 거야! 무지개 꼬리 인형단!

0: 저기 봐! 저 이상한 무지개는 뭐지?
1: 으! 저긴 익룡들의 서식지인데!
2: 스타코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3: 화면을 확대해서 알아볼까?
1: 호기 말이 맞았어!
4: 디노 준비됐다! 당장 출동하자!
0: 잠깐만!
2: 우와! 우와! 저게 뭐야?
0: 새로 개발한 다이노물 총이야! 이걸 쏘면 강력한 물줄기로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시선해서 공룡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지! 그럼 출동 준비해, 얘들아!
5: 우리만 믿어!

0: 이동 준비 완료! 인형들의 초식지로 다 같이 출발! 저기 봐, 얘들아!
1: 꽁지잖아!
0: 꽁지!
1: 꽁지야, 내 말 들려? 일어나봐!
2: 스테고, 여기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서 진찰해줘.
3: 바로 갈게!
2: 스테고 출동! 스테고, 빨리! 꽁지를 봐줘! 뭐가 잘못된 거야?
3: 알았어, 잠깐만! 맥박은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야. 다행이다! 큰 이상은 없어.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 거야. 알았어. 그럼 꽁지를 부탁해. 좋아.

0: 저기 있다! 스타코어야!
1: 잉룡들 꼬리 좀 봐! 전부 무지개색이야! 스타코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2: 그리고 잉룡들이 개찰 코아툴루스를 가운데 두고 스타코어를 지키고 있어! 개찰 코아툴루스가 몸집이 크니까 중심에 두고 방어 중인 거야!
0: 정신 바짝!

0: 좋았어 얘들아. 각자 흩어져서 싸우자.
1: 알았어.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건 내 특기라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하! 좋았어.
0: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2: 알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구제용 큐브 발사! 발사! 발사! 디노 지금이야.
0: 아이노 물총 발사!
2: 우리가 해냈어!

0: 여기가 어디야?
1: 꽁지야, 깨어났구나. 여긴 다이노본부야. 괜찮아?
0: 아마도.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1: 그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알았지?
0: 고마워.
1: 편하게 생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응? 아기 공룡들이 또 배가 고픈가 보네.
0: 난 괜찮아. 가서 아기들 돌봐줘.
1: 알았어, 꽁지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지금 갈게, 얘들아.
0: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스타코어야. 쟤들이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이 기회야. 기다려, 스타코어. 가지러 갈 테니까.
2: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3: 좋아.
1: 우리 공격이 잘 안 통해.
3: 조심해. 안 돼.
4: 방법을 찾아야 해.

0: 공주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위험해, 공주야.
1: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어.

0: 미치겠어. 저건 바다잖아. 디노,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떨어뜨리면 스타코의 힘을 없앨 수 있다.
1: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0: 코어는 어딨지? 바다에 떨어질 때까진 들고 있었는데.
1: 바닷속에 가라!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4: 아들!
5: 위험해!
3: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6: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4: 잠깐만.
3: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7: 괜찮아?
8: 응, 괜찮아.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감기에 걸린 조지.
1: 피가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2: 팔팔, 조지, 밖에서 놀려면 비옷 입어야지.
1: 비가 오면 팔팔한 조지는 비옷을 입어야 하죠. 조지는 방수모자를 쓰기 싫어합니다.
2: 조지, 방수모자 꼭 쓰고 놀아라.
3: 왜요?
2: 이걸 써야 비를 맞지 않으니까.
3: 왜요?
2: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
3: 왜요?
2: 조지, 밖에 나가서 놀 거야 말 거야? 그럼 방수모자 쓰고 놀아.
1: 팔팔한 조지는 진흙탕에서 뛰어놀았어요. 조지는 모자가 영 답답해서 쓰기 싫었죠.
2: 대파, 조지!
4: 그만 놀고 들어와.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놀면 안 되겠다.
2: 어우, 조지. 방수모자는 어디 있니?
3: 아쭈!
1: 조지가 감기에 걸렸어요.
2: 아,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쩌나. 감기에 걸렸나 보네.
4: 걱정 마.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할게.
5: 네, 붉은 병원입니다. 조지가요? 일단 침대에 눕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4: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따 봬요.
0: 선생님이 뭐래요?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된대요?
4: 아니,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하셨어.
0: 그럼 조지 얘 진짜 많이 아픈 것도 아니네요, 뭐.

0: 아, 어쩌면 좋니? 침대에 누워야지 안 되겠다.
1: 조지, 이불 덮고 침대 가만히 누워 있어.
2: 싫다.
3: 조지는 침대에 누워 있기 싫었죠.
1: 조지, 아픈 거다 나을 때까지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
2: 왜요?
1: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렇지.
2: 왜요?
1: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4: 안녕하세요. 제 환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입좀 크게 벌려볼래? 이렇게.
3: 조지는 약간 겁이 났어요.
4: 페파, 용감한 너린 어떻게 하지? 조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래?
2: 알았어요, 선생님.
4: 우리 조지가 감기에 걸렸구나.
2: 그럼 얘 약 먹어야 돼요?
4: 아니,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먹으면 돼. 그럼 잠이 잘 오거든.
0: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4: 별 말씀을요. 갈게요.
3: 조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이제 팔파도 잘 시간입니다.
2: 조지, 좀 어떠니?
3: 아직도 아픈가 보네요.
2: 조지, 누나 잠자게 기침 좀 작게 할래? 관두자 말을 말아야지.
0: 조지, 엄마가 우유 따뜻하게 데워왔어. 이거 마시고 자렴.
3: 조지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너무너무 졸렸어요.
1: 잘 자라, 우리 아가들.
2: 이제 조용해서 살것 같다.
3: 아침입니다. 조지는 밤새 잠을 푹 잤어요. 조지가 다 나았네요.
1: 자, 모두 나오세요.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놀까?
3: 감기에 걸려서 혼이 난 조지가 방수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0: 어머, 조지, 오늘은 방수모자 안 써도 되는데.
2: 왜요?
1: 오늘은 비가 안 오고 해가 떴잖아.
2: 왜요? 조지, 그 왜요 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어. 왜?
1: 우리 조지 감기 다 나았구나.
2: 열기구 여행.
3: 유치원에서 축제를 합니다. 팔파도 저기 보이네요.
5: 복권 사세요, 복권. 1등에 뽑히면 제 열기구를 태워드립니다.
2: 와, 열기구 타고 싶다.
6: 저도 복권 한 장만 주실래요?
5: 3번 복권은 자동차 장난감이네. 축하한다, 데니.
2: 저도 복권 한 장 주실래요?
5: 고맙다, 페파. 넌 어떤 걸 뽑고 싶니?
2: 열기구 타는 거야.
1: 열기구보다는 집에서 만든 이 초콜릿 케이크가 더 낫지 않나?
3: 페파 아빠는 초콜릿 케이크를 아주 좋아하죠.
5: 1번을 뽑았구나. 열기구 타기네.
7: 맞아요.
5: 열기구 타실 분 줄 서주세요. 전부 몇 분 태워드릴까요?
0: 우리 네 식구요.
2: 우리 곰돌이도요. 곤냥.
5: 오, 곰돌이랑 공룡까지 타면 전부 여섯이네. 모두 타주세요. 뭐해요, 페퍼 아빠. 얼른 타세요.
2: 빨리 아빠.
5: 이륙 준비 완료. 열기구 올라갑니다. 번호 화력 최대로.
1: 얘들아, 정말 멋지지 않니? 열기구 조종을 아주 많이 해보셨나 봐.
5: 그렇지도 않아요. 열기구 조종은 저도 이번이 처음인걸요.
1: 어우.
5: 꽉 잡으세요.
3: 화력을 최대로 높이자 열기구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2: 갔다 오게.
8: 안녕.
5: 어디로 갈지 누가 지도 좀 봐줄래요?
1: 제가 하죠.
0: 정말 자신 있어요, 여보?
1: 아니, 내가 지도를 얼마나 잘 보는데. 근데 이 지도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군.
5: 더 높이 올라갈까요?
2: 네, 좋아요. 높이 가요, 높이요.
3: 열기구가 하늘로 곧장 치솟아 올랐어요.
2: 근데 하늘이 어디 갔어요?
1: 걱정 마, 페파. 지금은 구름 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니까.

0: 페파, 위험해. 그러다 잘못하면.
1: 곰돌이 떨어졌어!
2: 걱정 마, 페파. 우리가 네 곰돌이 구해줄게. 모두 꽉 잡으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3: 떨어진 곰돌이를 구하려고 열기구를 내렸습니다.
0: 아무리 봐도 곰돌이는 안 보이는데요.
1: 찾았어요, 아빠. 저 나무에 걸려있어요.
0: 아빠가 이걸로 곰돌이 낚아줄게. 잠깐만, 페파. 조심조심. 조심조심. 됐다.
3: 페파 아빠가 곰돌이를 구했네요.
1: 곰돌아.
2: 맞아요.
3: 저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 위험해. 이러다 나무에 걸리겠어요. 모두 꽉 잡아요.
1: 처음엔 곰돌이가 나무에 걸리더니 지금은 우리가 나무에 걸렸네.
2: 페파 아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또 길을 잃었죠? 그쵸?
0: 아마도.
1: 저게 뭐지?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 집이잖아요.
4: 그러게, 애들 할아버지 집 앞에 떨어졌네요.
0: 그런 것 같더라.
2: 여기는 나무 위. 페파 할머니 할아버지 들리면 응답하라.
5: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들린다! 어떻게 된 건지 말하라!
2: 저희 좀 도와주세요!
1: 할아버지! 우리 이 나무에 걸렸어요!
5: 걱정 마라, 페파. 이 사다리로 내려줄게!
2: 맞아요!
3: 모두 사다리를 타고 열기구에서 내려왔죠.
1: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토끼 이모 열기구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5: 그래, 신났겠구나.
4: 열기구 타고 여기까지 오느라 배고프겠네. 할머니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씩 먹으련?
0: 어머니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1: 오늘 열기구 여행 정말 최고였어요.
0: 난 이 초콜릿 케이크가 정말 최고인 것 같은데.
1: 조지의 생일.
3: 오늘은 조지의 생일입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죠.
1: 조지, 지금이 몇 시인데 깨워?
6: 꾸냥.
1: 가서 잠 더 자.
4: 아직 새벽인데 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7: 생일 축하한다, 조지.
1: 조지 때문에 잠 깼어요.
0: 페파, 너도 네 생일에 식구들 다 깨웠잖니?
1: 그건 다르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요.
0: 근데 오늘은 바로 조지 생일이거든.
1: 생일 축하해, 조지.
4: 선물이야, 조지. 풀어봐.
1: 이번에도 공룡이겠구나 했더니 역시 공룡이네.
0: 공룡 배 좀 눌러볼래?
4: 무서워라.
1: 조지, 이건 누나가 만든 생일 카드인데 내가 어떤 그림 그렸는지 맞춰볼래?
3: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1: 아주 예쁜 꽃을 그리려고 했거든.
3: 조지는 꽃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아요.
1: 근데 꽃보다 넌 이게 더 낫겠지? 바로 공룡.
0: 우와, 우리 딸 공룡 정말 잘 그렸다.
1: 그쵸? 전 원래 그림 잘 그려요.
4: 있지, 오늘은 조지 생일이니까 다 같이 기념으로 어디 놀러 갈까?
1: 야호! 얼른 가요. 근데 어디 가는데요?
0: 가보면 알지.
3: 조지의 생일 기념으로 온 가족이 놀러 갑니다.
1: 우리 서커스 보러 가요?
0: 아니, 서커스만큼 재밌는데.
1: 영화 보러 가요?
0: 아니, 그보다 훨씬 좋은데.
1: 그게 대체 어딘데요?
3: 어디로 가는 걸까요?
0: 나왔어요.
3: 어딘가 했더니 박물관에 왔네요.
1: 박물관에 왜 온 거예요?
0: 일단 와봐, 보면 알아.

0: 그건 그냥 로봇이야. 볼래? 아빠가 이 앞에 한번 서볼게. 봐.
1: 기대하시라. 조지 선물이 또 하나 있지.
2: 조지랑 파파 친구들이 다 왔네요.
3: 놀랐지.
2: 레베카 엄마가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 오셨어요.
4: 짠, 이게 뭘까? 아줌마가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 왔게?
5: 공룡 케이크 아니에요?
4: 그래, 맞아. 어머, 어쩜 그렇게 잘 맞추니, 페파?
3: 생일 축하해, 조지.
0: 끝으로 아빠가 준비한 게 있지. 모두 따라오렴.
2: 아빠가 준비한 선물은 뭘까요?
5: 너희 아빠 선물은 뭐래, 페파? 나도 몰라. 근데 또 공룡으로 된 걸 거야. 어? 이게 뭐예요?
0: 바람 넣어야 되니까 잠깐만, 페파.
5: 아, 이거 궁전놀이 방방이죠, 아빠?
2: 페파는 궁전놀이 방방을 좋아합니다.
5: 근데 이건 조지 건데 이 방방은 왜 공룡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빠?
0: 이것도 공룡인데? 공룡놀이 방방이란다.
3: 야호!
2: 조지는 공룡놀이 방방이 좋았어요. 공룡놀이 방방은 모두 좋아하죠.
5: 와, 이거 진짜 좋다. 생일 축하해, 조지. 상상의 친구.
2: 수지가 팔판에 놀러 왔어요.
5: 안녕, 페파. 안녕, 수지. 인사해. 얘는 내 친구 사자 레오야. 친구가 어디 있어? 아무도 없는데?
2: 수지가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냈어요.
6: 여기 있잖아. 페파, 넌 안 보여?
5: 공던지기 하자, 우리. 알았어. 간다, 레오.
2: 페파가 수지가 만들어낸 친구한테 공을 던졌죠.
5: 뭐야, 쟤 공도 못 잡잖아.
6: 잡는다, 뭐. 지금은 공놀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5: 그럼 레오가 좋아하는 건 뭔데?
6: 으르렁대는 거 좋아해.
5: 지금 으르렁대보라고 하면 해?
6: 그럼.
5: 으앙. 뭐야, 왜 네가 해?
6: 아니야, 레오가 한 거야.
5: 아하, 안녕, 레오.
2: 팔파도 사자 레오가 보이는 척 했죠.
5: 레오, 나하고도 친구할래, 너? 레오가 뭐래, 수지?
6: 고개를 끄덕이는데?
5: 그럼 좋다는 거네.
1: 레파, 수지, 과일 케이크 만들었는데 들어와서 먹을래?
2: 엄마가 케이크를 잘라서 한쪽씩 줬습니다.
5: 엄마, 수지가 만들어낸 친구도 왔거든요. 바로 얘 사자 레오요.
1: 아, 그래? 레오도 과일 케이크 한쪽 줘야겠네.
5: 레오도 과일 케이크 좋대요.
6: 네 맘대로 뭐 하는 거야? 레오는 그런 적 없거든? 네가 말한 거잖아. 레오는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대요, 아줌마.
1: 초콜릿 케이크는 없는데 어쩌지? 과일 케이크는 안 되겠니?
6: 으앙. 그럼 조금만 먹어보겠대요.
2: 수지의 상상 친구한테도 케이크를 줍니다. 조지가 공룡을 갖고 놀았어요.
6: 공룡.
5: 조지, 레오 깔고 앉으면 어떡해?
2: 조지는 수지가 만들어낸 친구가 있는지 몰랐죠.
6: 내 친구 레오가 그러는데 자기는 이 케이크 다 먹었대. 나머지는 조지 먹으래. 다 먹었으면 2층에 가서 놀까?
5: 그래, 내 방에서 분장놀이 하자.
6: 난 레오한테 물어본 건데.
5: 으앙.
6: 레오가 그러는데 네 방에 가서 분장놀이 하재.
5: 좋아, 가자, 레오.
2: 페파랑 수지는 분장을 했습니다. 페파는 요정으로 분장했죠.
5: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6: 제 소원은 여왕님이 되는 것입니다.
5: 그럼 레오, 얘는 광대로 만들어주겠노라.
6: 레오는 광대 같은 거 하기 싫어하거든. 왕이 되고 싶어하지.
2: 페파 아빠가 왔어요.
0: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가 왔다며?
5: 오늘은 수지밖에 안 왔는데요, 아빠.
0: 수지 말고 다른 애도 왔다고 하던데.

0: 청어도?
1: 네, 아저씨, 여기 있어요. 사자왕 레오요. 와!
0: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레오 전하.
2: 팔팔파도 레오가 보이는 척 했죠.
0: 와, 근데 전하 황금 갈기가 아주 멋지시네요.
1: 그쵸? 얘 갈기 멋지죠? 아주 화려한 빨간 바지도 입고 있어요.
0: 정말?
3: 위에 파란 점퍼를 입었고요.
1: 아니야, 페파. 레오는 파란 점퍼 같은 거안 입었거든? 상큼한 녹색 티 입은 거안 보여?
0: 그래? 녹색에 파랑도 좀 섞인 것 같은데?
4: 페파, 수지, 친구들이 왔네.
2: 친구들이 다 장화를 신고 놀러 왔습니다.
5: 진흙탕에서 뛰어놀자, 얘들아.
6: 그래?
0: 근데 레오는 부츠도 안 신고 진흙탕에서 뛰어도 되나?
1: 아, 깜빡했다. 우리 레오도 부츠 신어야 되는데. 레오 좀 봐봐. 얘도 진흙탕에서 잘 뛰지. 으앙!
2: 모두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요. 수지의 상상 속 친구들.
3: 그림 그리기.
2: 팔팔랑 조지가 그림을 그린대요.
4: 식탁에 물감 묻으면 안 되니까 신문지 깔고 하자.
3: 네.
2: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네요.
0: 아빠 신문 아직 다 안 봤거든. 다 보면 그때 써라. 알았다, 알았어.
3: 만세! 오늘은 어떤 그림 그릴까? 뭐야, 너 조지. 애처럼 손으로 그림 그리니? 붓으로 그려야지.
2: 조지는 손으로 그리는 게 좋았어요. 팔팔도 손으로 그리는 게 좋았죠.
0: 아주 잘 그렸는데. 여보, 나 그 감자 하나만 줄래요?
4: 이거 아직 안 쪘는데 그냥 먹게요?
3: 그렇게 배고파요, 아빠?
0: 먹으려고 달라는 거 아니거든. 아빠 하는 거 잘 봐.
2: 아빠가 뭘 하려는 걸까요?
0: 자, 아빠가 뭘 그리는지 한번 맞춰볼래? 이래봬도 아빠 어릴 때 꿈이 화가였거든. 내가 이 화구들을 어디다 뒀지?
3: 아빠, 그 이상한 모자는 왜 쓰신 거예요?
0: 아빠도 화가 흉내 한번 내봤어. 베레모를 쓰면 그림이 잘 그려지거든. 보자, 오늘은 뭘 그릴까? 그래, 조지 잘 골랐어. 오늘은 이 체리나무를 그려야겠군.
3: 그게 뭐예요?
0: 이건 이젤이란다, 페파. 캔버스를 올리는 거지.
3: 캔버스는 또 뭔데요?
0: 너희가 쓰는 도화지 같은 거야. 전문가들은 이런 걸 쓴단다.
3: 치약은 왜 가져왔어요?
0: 아니야, 페파. 이건 좀 특별한 물감이야. 전문가들이 쓰는 물감이지. 됐다. 처음엔 어떤 색으로 그릴까?
3: 빨강이요, 아빠.
0: 왜 빨강으로 그리는데?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니까요.
0: 근데 처음엔 하늘을 그려야 되거든. 봐봐, 하늘은 무슨 색이지?
3: 당연히 파랑이죠.
0: 그래, 좋아. 파란색부터 칠해보자. 자, 다음은 체리나무, 녹색 나뭇잎부터 그려볼까?
3: 녹색 물감도 없는데 어떡해요?
0: 걱정 마세요. 파란색 물감에 노란색 물감을 섞으면 녹색 물감이 되니까.
2: 파랑에 노랑을 섞으면 녹색이 되죠.
0: 이렇게 싱그러운 나뭇잎을 그린 다음 밑에 있는 풀밭도 그리자.
3: 나무 줄기는 어떡해요? 우린 갈색 물감 없는데.
0: 갈색도 만들면 되지. 녹색에 빨강을 섞으면 되니까.
2: 녹색에 빨강을 섞으면 갈색이 돼요. 아빠가 나무 줄기랑 가지도 그렸어요.
3: 와.
1: 아빠, 체리는 제가 그려도 돼요?
0: 그럴래, 페파. 손끝에 빨간 물감을 묻히고 나무에 쿡쿡 찍으래.
3: 하나, 둘, 셋.
0: 잘했다, 페파. 이번엔 조지가 해볼까? 와, 우리 조지도 예쁘게 잘 그렸네. 됐다. 체리나무 그...

0: 완성이요.
1: 완성! 어, 오리들이잖아. 안녕 오리들아. 우리 지금 그림 그린다.
2: 오리들이 물감을 마구 밟고 다니네요.
1: 안 돼, 저리 가. 이게 무슨 짓이야.
0: 안 돼, 오리들아. 저리 가. 우리 그림 건드릴라. 저리 가.
2: 어떡하죠? 오리들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서 발자국이 그림에 남았어요.
3: 원 세상에.
4: 아니, 왜 이렇게 열하네요?
1: 엄마, 오리들이 우리 그림 다 망친 거 있죠?
4: 어떻게 망쳤는데?
2: 그런데 오리들이 나무 밑에도 발자국을 남겨서 그림이랑 똑같아졌네요.
4: 이 그림이 어디가 망쳤다는 거야, 페파?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1: 만세!
0: 오, 진짜 그렇군. 역시 내 그림 솜씨 하나 알아줘야 된다니까.
1: 오리들도 거들었죠.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풀리랑 꼭꼭 약속!

거의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청소도구 벨트. 내 청소도구를 담으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청소 도움이거든. 나랑 같이 청소 도우미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같이 학교를 청소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봐봐. 쓱쓱, 쓱쓱, 쓱싹, 쓱싹. 혹시 지저분한 데가 보이니? 여기야! 쓱싹, 쓱싹.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오지. 청소 도우미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0: 좋아! 교실엔 선생님이 필요하지.
1: 그럼 난 청소 도우미 할래.
0: 근데 빗자루가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 빗자루, 빗자루.
1: 우와! 찾았어! 아주 지저분하고 또 아주 끈적끈적한 엉망대마왕 할래.
0: 오, 엉망대마왕? 좋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을 깨끗하게 치워.

0: 주워보자. 근데 얼마나 지저분할까? 한번 가보자. 봐봐! 엄청 지저분하네. 예! 그럼 바닥을 쓸어볼까? 쓱싹, 쓱싹. 근데 이 종이들은 어떡하지?
1: 재활용통에 넣으면 돼.
0: 좋아! 넌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까? 낙엽 친구야.

0: 죄송해요, 비씨 선생님.
1: 비비비비치. 우리가 이 깔개를 깨끗이 지우는 거야? 신난다! 어? 근데 여기 뭔가 끈적끈적한 게 붙어있어. 이걸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0: 이 끈끈이 지우개로 쓱쓱 문지르면 될 거야.

0: 비비비. 아, 맞다. 곧 종이 따르릉 울리지? 학생들이 오기 전에 청소기를 돌리자. 자, 청소기 출동! 어? 이 놀이상자 원래 여기 있었어?
1: 어, 몰라. 근데 왜 움직이지?
2: 야하! 자, 소개합니다. 반짝이 슬라임! 그게 바로 나야.
1: 어우, 엄청 끈적끈적해.
0: 뭐라고? 반짝이 슬라임? 거긴 뭐든지 달라붙잖아. 모자, 날개, 종이, 연필, 용핑클도.
2: 그래, 맞아. 그래서 날 상자 안에 가뒀나 봐. 근데 이제 나왔지.
1: 끈적끈적, 착착.
0: 아, 진짜야. 뭐든지 다 달라붙어버려.
2: 우, 크레용이네.
1: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0: 그렇지! 끈끈이 지우개가 있잖아! 어, 뭐지?
1: 사라졌네!
0: 우리가 막아야 해! 곧 학생들이 와! 도우미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됐지? 베이지 슬라임이 보이니? 저기 있어!
2: 얘들아, 나 좀 봐봐!
0: 청소한 거라고.
3: 비씨 선생님, 슬라임한테 상자 안으로 돌아가라고 해주세요.
2: 오, 선생님이잖아. 난 보통 학생한테 달라붙는데.
1: 괜찮은데?
0: 얼른 친구들을 떼어내고 베이지 슬라임을 막아야 해. 근데 어떡해? 진공청소기를 쓰면 돼. 슬라임 빨아들이기 모드 작동. 자, 간다.

0: 다신 안 할게. 이제 내 상자로 돌아가도 되지?
1: 너 지저분하잖아.
0: 그럼 깨끗하게 씻겨줘. 좋아, 바로 그거야.
1: 우와, 너한테 이런 게 다 붙어 있었다니. 연필, 지우개, 크레용, 색연필, 공책.
0: 핑클 거장! 곧 종이 울릴 거라고. 학생들이 올 텐데.
1: 그치만 바닥이 반짝이 투성인걸.
0: 아이, 걱정 마. 내 꼬리는 아직 끈끈하니까. 됐다! 이제 다 치웠어.
1: 자, 들어가. 서둘러야 해.
0: 다섯, 넷, 셋, 둘, 하나. 종소리야, 이제 전부 다 깨끗해졌어.
1: 전부 깨끗하다고? 우리가 해냈어?

저기 학생들이 와. 지금 가요.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왔어요. 왔어요. 택배 배송원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커다란 트럭을 몰 거야. 택배를 잔뜩 싣고서.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있네. 이런 걸 배송할 거야. 둘판 여기저기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배송 태블릿 같은 건데 택배 배송할 때 필요해. 사인해주세요. 띠딕.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택배 배송원이거든. 같이 택배 배송 놀이 할래? 와, 좋다고? 아우! 그럼 택배 배송하러 가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뚜뚜뚜. 띠딕. 제 거라고요? 근데 뭐가 된 거지?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택배 배송원 놀이! 자, 그럼 택배 배송하러 가보자!

0: 꼬리인가 보라색인가? 혹시 내 꼬리인가? 이제 내 차례. 내가 찾은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러니까 그게 아 강아지 딜런.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린 택배 배송원 놀이 중이야. 딜런 회사에서 온 택배 받을 친구 있나요? 나 받을래.
1: 나도.
0: 그럼 난 이거. 난 이거 받을래. 집에 가야겠다. 택배 오는 거 받아야지.
1: 나도.
2: 비비.
0: 택배를 정글로 배송해달라고? 좋아. 가자, 택배 배송원 친구들. 모두 정글로 출발. 이 정글엔 덩굴이 참 많네. 근데 배송 안내표가 어디 있을까? 아직 안 보이네. 어디 있지? 택배 배송원들, 손상한경으로 찾아보자. B씨 택배 배송 안내표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으르렁 소리가 들리면 계속 가세요. 으르렁 소리? 방금 들었어? 안 되겠다. 그냥 다른 택배부터 배송하자. 그래, 정글은 맨 나중에 배송할래. 여기 배송 안내표야. 배송기사님 보세요. 누군지 알 수 있게 특별한 노크를 해주세요. 특별한 노크라고? 아, 알았다. 똑똑 빙그르르.
1: 우와, 내 택배잖아.
0: 사인해주세요. 띠릭. 택배 여기요.
1: 고마워요, 딜런 기사님.
0: 아이, 뭘요?
1: 우와, 내 마이크. 이제 들판에서 노래 불러도 되겠네. 잘 자라, 들판, 들판에서. 잘 뛰어. 어? 이건 내 거 아닌데. 저기요, 딜런 배송 기사님. 잠깐만요.
3: 우리 택배. 배송 목록 확인해.
1: 잠깐만요.
3: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지.
1: 기사님 잠깐만요. 기사님 뭘 빠뜨렸어요?
0: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러네. 그건 데이지 거야. 잘 찾았네. 어, 잠깐. 근데 너도 한번 택배 배송원이 돼보지 않을래?
1: 좋아.
0: 근데 태블릿이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
1: 태블릿. 아, 이거야. 띠릿. 우와, 된다.
0: 자, 데이지 집으로.
1: 예.
0: 우후.
1: 오지가 택배 배송 왔어요.
0: 배송 안내표 주세요. 내 택배를 공중에 주세요.
1: 바라.
0: 공중에 달라고?

여기 해주세요. 띠릭. 이제 택배 배송이 거의 끝났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바로 으르렁 택배야. 뭐? 으르렁 택배?

있어. 어, 그래. 택배를 문 앞에 놔두세요. 그리고 소랑이를 조심하라고.

0: 뭘 지키려는 걸까? 상어인가? 이걸 배송해야 해. 근데 호랑이가 날 쫓아오면 안 되는데.
1: 그럼 주위를 돌려보자.
0: 내가 자장가를 한번 불러볼게. 좀 떨어져서.
2: 잘 자라 우리 호랑이.

0: 이거까지 어떻게 배송해?
1: 이걸 써봐, 내 낙하산!
0: 한 거야? 이 효자손이라고? 손이 안 닿아서 간지러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나웠던 거야?
1: 이제 남은 택배가 없네.
0: 남은 게 없다고? 네가 해냈어?

0: 정글근에 들어가자.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2: 조심해!
3: 커다란 뱀이 나타났어!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자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베트남 남부 새우 양식장의 메카로 불리는 까마우 지역. 이곳에서 양식한 새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요. 대량 양식이다 보니 한 번에 수확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성난 새우떼의 공격에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자들. 3개월간 키운 새우를 출하하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새우를 날라야 하는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강행군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수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가공 공장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새우 손질의 속도가 일당을 결정짓는 척도. 껍질을 까고 실처럼 가는 내장을 빼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손이 눈보다 빠른 작업자들. 새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은 필수인데요.
1: 냉동하고 돌려고요.
0: 영하 40도 가까이 얼린 흰다리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는 전 세계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의 대표 음식 월남쌈. 주 재료인 라이스페이퍼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더위에 아궁이 앞에서의 작업은 뜨거운 열기와의 사투입니다.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이스페이퍼. 재료를 얻기 위해 10m 높이의 나무를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잠시도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과 수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인 새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활약하는 식재료인데요. 특히 손질

0: 대비돼 사용하기 편리한 냉동새우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친숙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이 새우의 최대 수입국이 베트남. 그 중에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에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하는 곳이 많아 가성비 좋기로 손꼽히는 흰다리 새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새우를 양식하는 곳을 찾아 베트남의 남부 까마우 지역으로 왔습니다. 수도인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인데요. 벼농사와 함께 각종 수산물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새우 양식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양식장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새우의 천국인 지역답게 다양한 새우 요리를 즐긴다는 이곳. 보기만 해도 그 맛에 군침이 절로 도는 숯불에 구운 새우 꼬치구이. 여기에 베트남 고추의 톡 쏘는 매콤함을 담은 매콤 짭짤한 소스를 바르고 다시 한번 숯불 위에서 은근하게 구워 불향을 입히면 달달한 새우살에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인 숯불 꼬치구이가 완성입니다. 먼저 새우를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기고 함께 들어갈 통마늘도 기름에서 튀겨주는데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센 불에 볶아주면 알싸한 마늘 맛이 일품인 새우 마늘 볶음 완성. 갓 잡아 싱싱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껍질만 벗겨 회로도 즐기는데요. 싱싱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까마우 지역에서 양식된 새우들. 그 맛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입니다. 까마우 지역의 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장. 이곳에서 10년째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관리자 외에는 입수 금지. 블랙타이거 새우를 보기 위해 쪽배에 올라탑니다. 습지와 비슷한 형태의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풀어 키운다는 이곳. 사료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새우가 몇 마리 남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확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블랙타이거 새우를 걷어들일 때는 통발을 사용. 출하 하루 이틀 전에 양식장 가장자리에 넣어뒀다 끌어올립니다. 최대 35cm 이상까지도 크는 블랙타이거 새우.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양식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자연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1: 흰다리 새우보다 블랙타이거 새우가 더 비싸요?
0: 보통 한 번에 100kg, 많게는 500kg 정도 걷어들이는데요. 통발 넣어둔 위치는 주인장만 알기에 수확은 대부분 혼자 합니다. 사실 치어만 풀어두고 나면 관리할 게 거의 없는 데다 새우의 몸값이 꽤 나가 부업으로도 인기라는데요. 하지만 한 번 병이 돌면 전멸해버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블랙타이거 새우와 달리 흰다리 새우는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대량 양식을 하는데요.
2: 오늘은 얼마나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비가 내리는 아침. 양식장 한쪽에 작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창 작업할 시간에 비 때문에 손발이 묶인 건데요.
3: 비가 bắt cũng được nhưng mà đợi khi nắng lên cho tôm nó chắc vỏ hơn, nó đẹp hơn mình bắt. Tại vì khi đầu mưa nó đầu ngọt nó làm lọt nước rồi đó. Mình cho nó đựng nắng rồi nó ok hơn.
2: 오늘 비가 그치긴 해요.
0: 다행히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그물부터 던지는 작업자. 흰다리 새우

0: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최우선. 그래서 수확하는 날의 날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납품하는 가공 공장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1: 정말 phải luộc lên để kiểm tra coi cái đầu nó còn thức ăn hay không. Tại vì nhà máy người ta mua người ta yêu cầu là tôm phải đảm bảo sạch thức ăn.
0: 수확하기 최소 24시간 전부터 사료 공급 금지. 그래야 내장에 사료가 쌓이지 않는데요. 또한 삶았을 때 머리 안쪽이 붉은색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라는 증표라네요.
2: 오케이, 빨리!
0: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업 돌입. 최후 36만 마리 수확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물속에서 커다란 그물을 펼쳐 새우를 가두는데요. 수심도 꽤 깊은 데다 그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 물속 작업은 10년 차 이상 작업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그물을 좁히는 작업자들. 물속에서 신호를 주면 물 밖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 안팎에서 협업해 새우를 수확하는데요.
3: 그물로 한번 올리면 몇 킬로 정도 올라와요?
0: 그물 안에 몰린 새우떼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들도 긴장합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뾰족한 가시에 눈이 찔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 가지고 있는 그물을 방패 삼아서 눈을 보호해가며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물도 다뤄야지 새우와 맞서기까지 해야 하니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새우를 퍼올려야 하는데요. 한 번에 10kg 정도씩 바구니를 30번은 올려야 하는 작업. 이것 또한 물속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퍼올린 새우는 바로 얼음 물속에 푹 담가주는데요. 새우를 기절시키고 난 후 곧바로 선별 시작.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모두 곤란입니다. 수조의 새우를 모두 잡아 올릴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보통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 때문에 늦어져 수확을 끝내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공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새우를 보낼 수 있는데요.
3: 그물 몇 번째 내리는 거예요?
4: 야, 그 7, 8개 진짜.
0: 작업이 계속될수록 하얀 거품으로 뒤덮이는 수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4: bọt này không phải là quá chắc đâu chị. Cái này là do tôm khỏe nên cái bọt này á. Mình bắt oxy á, mình sẽ cắt cái răng thì con tôm nó sẽ thở ra, bọt nó sẽ nhiều hơn.
0: 새우한테 얼굴을 수없이 맞아가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일꾼들. 이렇게 물속에서 새우를 퍼올린 지도 벌써 3시간째인데요.
3: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4: 맛 chưa lắm chứ sao mệt. Cô mưa nắng này kia cũng mệt lắm kia. Mà cũng tệ nữa.
0: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는 작업자들. 양식장 한쪽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느라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끼니를 챙기는 작업자들. 점심 메뉴는 새우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흰다리 새우 36만 마리, 6톤을 오후 4시 전까지 수확하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3: 지금까지 몇 톤 나갔어요?
4: 맞죠, 멜론을 뭔가?
3: 요즘 이게 키로당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0: 수확한 새우는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 오토바이에 실어 운반하는데요.

0: 직장 밖을 다니기 때문에 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1: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0: 왕복한 횟수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 부지런히 양식장과 트럭을 오갑니다. 오토바이 다섯 대가 돌아가며 새우 운반을 하는 동안 새우를 심는 작업자의 손길은 멈출 새가 없는데요. 전담 작업자는 오직 한 명. 6톤 분량의 새우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1: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2: 맛.
1: 어깨 안 아프세요?
2: 가운.
1: 그 정도면 그러면 일당 많이 받는 거예요?
2: 좀 받나?
0: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그물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물 밖에 작업자들이 그물을 잡고 양식장 테두리를 따라 펼치는데요. 수조 가장자리에 붙은 새우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새우를 거의 잡고 나니 어느새 거품도 사라졌네요. 작업에 맞받지 모두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전쟁 같았던 수확 작업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7시간 동안 물속에서 있던 작업자들도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부는데요.
1: 이거 물에서 찢어진 거예요?
0: 바지까지 찢어져가며 고생고생한 작업자들의 일당이 궁금해지는데요.
1: 하루 종일 그 물에 계시면 그 하루 일당 얼마나 받으세요?
2: 남자만.
0: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들이 있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맛있는 새우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새우를 오토바이에 태워 보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가마우 지역 곳곳에 새우들의 집게라는 가공 공장. 블랙타이거 새우도 이곳에서 가공을 거칩니다. 얼음을 가득 채워 운반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도착과 동시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부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선별장으로 옮기는데요. 먼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골라냅니다. 판매가 어려운 것부터 선별한 후에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따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블랙타이거 새우는 같은 양식장에서 왔어도 크기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장. 새우를 다루는 일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어서 꼭 두 번씩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 빠르게 포장, 냉동합니다. 선별 작업에서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새우를 넣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38도, 50m 길이의 냉동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급속 냉동되는데요. 금냉한 새우가 나오

0: 만들기 시작하자 드릴을 들고 등장한 작업자. 이걸 어디에 쓰나 했는데 다짜고짜 냉동된 새우에 구멍을 뚫습니다. 판매할 새우에 구멍은 왜 내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준 온도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포장도 가능한데요.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새우들이 세계 곳곳의 식탁에 오릅니다.
1: 이거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0: 한국으로 수출하는 새우는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인지 사료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 대한민국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새우는 거의 대부분 껍질을 깐 상태로 수출된다는데요.
2: 물건도 나쁘지 않고 선도도 괜찮네.
0: 어? 한국말이 들리네요.
3: 어떻게 보신 거예요?
2: 아, 저희 여기 공장하고 거래한 지 오래됐어요.
3: 아, 물건 보러 오신 거예요?
2: 네, 저희 공장에 주문하고 지금 물건 검토 왔어요.
3: 이렇게 큰 사이가 정도 있는데
2: 네.
3: 왜 한국으로 가는 거 다 껍질 까는 거예요?
2: 그거는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바이러스란 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사실상 저걸 가져가려면 매우 까다롭게 가져가야 돼서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싼 것만 대부분 가져갑니다.
0: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이 깐깐한 이곳에서도 한국행 새우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하역하고 가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머리와 몸통을 분리.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한 곳으로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 유난히 조용한 것 같은데요. 새우 머리 떼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할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 손만 움직이는 건데요. 가만히 보니 작업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한 손으로만 머리를 떼는 이도 있고 양손을 작업대에 붙이고 새우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아예 손을 들어서 손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업 속도가 곧 돈과 직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업 속도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1: 머리 따는 거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4: 아, 네. 예, 예. 제 1등이요.
0: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이야, 손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네요.
1: 이 일 몇 년 하셨어요?
0: 20살에 이 일을 시작해 12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다른 이들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요? 첫 번째는 3년차 작업자. 5초 동안 총 6마리 성공. 두 번째는 8년차 작업자. 새우 9마리 성공. 마지막으로 12년차 마이킨 반씩. 이야, 5초 동안에 무려 12마리 작업 성공입니다. 계산해보면 1초에 2마리 조금 넘게 손질한 건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25명의 작업자 중에서 오늘도 가장 먼저 바구니를 채웁니다. 머리만 뗀 새우는 세척한 후 무게를 재는데요. 마이킨 반씨를 시작으로 다른 작업자들도 줄줄이 무게를 달러 나옵니다. 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작업량이 집계되는 시스템. 무게를 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6톤에서 15톤까지 손질해야 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1차로 머리만 뗀 새우는 선별기 속으로

0: 수와 크기를 분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우가 눌리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선별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크기는 대중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선별을 거친 후에 2차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부터는 특수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새우 껍질 까기 2차전 시작입니다. 야, 이거 손이 너무 빨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카메라 들어갑니다. 껍질뿐 아니라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손놀림이 이제야 보이네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해내니 새우 까기의 달인 인정입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작업. 점심시간을 빼고는 8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하는데요. 고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1: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2: 예, em làm thì cũng tùy theo tôm, ngày 300 mấy, 400 mấy, ngày bữa 300 mấy tùy. Tùy theo tôm.
0: 껍질 제거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 급속 냉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3: 내장자국도 깨끗이 돼 있고 사이즈도 균일한 것 같고 오늘 상태 좋아 보입니다.
0: 깐깐한 품질 검수부터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깐새우. 급속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영하 40도에서 40분간 급속 냉동을 합니다.
4: 아, 저희 동결한 거 이제 냉동한 거 보려고요.
0: 냉동을 마친 한국행 새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자마자 얼린 새우를 다시 물에 담그는 작업자.
4: 이거는 저 그냥 얼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음막을 안 높이면 이게 컨테이너에 운송해서 한국의 냉동 상품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글레이징 얼음막을 입혀줘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0: 베트남에서 화물선으로 한국까지 오려면 5일에서 8일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새우살이 마르지 않게 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하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5: 공nhân chúng tôi toàn tâm toàn ý để mà sản xuất làm cho sạch, làm cho chất lượng để mà xuất cho được toàn thế giới. Rất là ý nghĩa, thành ra chúng tôi ráng cố gắng để mà làm cho đạt được hiệu quả cao hơn.
0: 새우 양식으로 유명한 까마우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이곳. 베트남 남쪽의 허우강에 떠 있는 구라우메이 섬입니다.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꽤나 큰 섬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것을 매일 만드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라이스 페이퍼. 집집마다 대를 이어오며 옛날 방식 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 없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내고 있다는데요.
6: Làng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ây này có hơn 100 năm. Hiện làng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ây này thì có 70 hộ sản xuất.
0: 라이스 페이퍼는 베트남어로 벤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투명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를 추구한 것까지 깊은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 만드는 건 물에 적시지 않고도 쌈을 쌀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이른 가구 중에서도 찾는 이들이 유독 많다는 이 집.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7: 여기서 자주 사다 드세요?
8: 야, 가. 뭔 제가 하나 이거 봐. 그럼 또 하이 간데 mua.
0: 한 번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불티나게 판매되니 매일 600장 이상은 만들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9: chào, tôi là Thí Liễu, tôi ở Cù Lao Mây. Bánh tôi làm nghề bánh tráng này được 50 năm rồi, tôi ở miền Nam Việt Nam à. Đây là người phơi bánh tráng, đó là người chồng tôi à, ông ấy làm được 30 năm rồi ạ à.
10: Xin chào.
9: Đây là em chồng của tôi, tên là Lê Thị Ngọc Út. Nó tiếp theo nghề của tôi, làm đây được 5 năm rồi.
11: Chào.
9: Đây là bánh tráng truyền thống làm từ bột gạo không.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bột ớt à.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nước cốt dừa bằng trái dừa.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rau quả tôm à. À, nhà tôi là có tất cả là 9 loại bánh tráng.
0: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10: Thường thường là 3 giờ để nhóm giác này gần sôi rồi đó.
0: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데요.
10: Lấy dừa ăn trái đây. Thế rồi nó nước nó sôi làm tráng.
0: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궁이 모양이 독특하네요.
12: 직접 만드신 거예요?
10: 뭔 대체?
0: 아궁이 세 곳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신우이도 출근을 합니다.
13: 예이, 이 짬밥이야.
0: 건조대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든 걸 쓰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작업장 정리와 불 관리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먼저 24시간 불린 쌀을 기계식 맷돌로 아주 곱게 갑니다. 이걸 면보 주머니에 넣고 물을 빼서 고운 쌀가루만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로 최소 12시간 이상은 둬야 물이 완전히 빠져서 고운 쌀가루만 남습니다. 이렇게 걸은 고운 쌀가루가 라이스 페이퍼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적당한 농도를 맞추면 잠자리 날개 마냥 투명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 반죽이 되는 겁니다. 쌀 반죽 준비를 마치자마자 코코넛 과육을 긁어내는 작업장.
9: 반찬 ngọt sữa, bánh tráng nướng nữa đó. Nhưng mà cái này dừa ít thì làm bánh tráng ngọt. Còn bà dừa là bánh tráng. Còn dừa này thì cũng dừa của tự nhiên của mình trồng đó.
0: 재료 준비를 하는데도 손이 많이 가네요. 아침이 가까워지자 작업자의 얼굴에는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9: Sáng sớm mà đã 37 đã nhiệt độ 37 độ C rồi.
0: 요즘 한낮의 기온이 40도 정도 되니 꼭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9: Đây không phải là đường hóa học mà là đường tự nhiên từ cây mía làm ra.
0: 단맛을 올려줄 설탕에 코코넛 과육에 즙을 일일이 짜넣는 작업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용 점정으로 연유까지 추가해 줍니다. 달콤하게 배합한 코코넛 액을 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하는데요. 참깨와 생강즙까지 넣으면 코코넛 라이스 페이퍼용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양념을 쌀가루와 섞어서 고추 라이스 페이퍼 반죽도 만듭니다. 손님들의 변하는 입맛을 따라가다 보니 만드는 종류도 늘었다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재료 준비할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보니 참 손이 많이 가는군요. 반죽을 수증기로 익혀내는 방식이라서 아궁이에 올려둔 냄비에 면보를 깔고 물로 적셔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10: tôi pha bột rồi đó, lát mấy bả chán rồi bưng ra phơi.
0: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0: 시작됐는데요. 면보 위에 반죽을 얇게 펼치는 작업자. 이때 라이스 페이퍼의 모양과 두께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후 곧바로 뚜껑을 덮어 쪄냅니다. 면보에 반죽을 올리고 30초면 라이스 페이퍼가 쪄지는데요. 이때 긴 젓가락과 도구를 이용해 얇디얇은 반죽을 씻기지 않게 떼어내는 것이 기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반죽을 펼쳐줍니다. 반죽이 익을 사이 빠르게 건조대로 이동, 떼어낸 반죽을 조심스럽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 한 장이 건조대로 가기까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최소 200장씩, 그러니까 200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건데요.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말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그 전에 마쳐야 하는 상황. 잠시도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1: 하이 cái bánh này nó đơn giản nhưng mà ngọt bánh trắng ngọt sữa này thì người ta dùng ăn thì phải độ mỏng mỏng nhiều và để cho nó dẻo dai nó ngon hơn thành ra là cái tay nghề cao mới tráng được.
0: 저렇게 얇게 부쳐내면서도 터지거나 찢어진 부위는커녕 두께마저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자. 50년 경력의 내공이 보입니다. 이제 5년째 라이스 페이퍼를 만든다는 신우이의 실력은 어떨까 궁금하군요. 아이고야.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건 기본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네요. 이거 어쩌나요? 40도 가까이 오르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기온에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진 뜨거운 작업장. 작업자들은 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1: 나 mặn mới đây mấy năm năm nay nó chưa có quen còn tôi làm bốn mươi mấy năm rồi thành ra quen rồi.
2: Tôi làm được nhiều cái à.
1: Được mười mấy chỉ rồi là khoảng gần 60 bánh rồi.
0: 아직 이 지역은 우기는 아닌데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요즘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해가 날 때 바로 널어줘야 합니다. 볕도 강한 데다 라이스 페이퍼가 얇아 맑은 날 기준 2시간이면 건조가 끝나는데요. 아하, 우리가 아는 라이스 페이퍼에 찍힌 격자 무늬가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였군요. 마당에서 건조하는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쉼 없이 라이스 페이퍼를 만듭니다. 이렇게 새벽 3시부터 낮 11시까지 해야 작업이 끝이 납니다.
3: em đồ ăn gì lắm.
0: 신우이까지 퇴근을 하고 나면 부부도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은 월남쌈. 저희에게도 익숙한 메뉴를 준비한다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뒷마당으로 나섭니다. 와, 집 뒷마당에는 코코넛 나무가 가득하네요. 10m가 훌쩍 넘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코코넛. 이걸 딴다고 하더니 맨발에 끈 하나만 두르고 거침없이 나무에 오릅니다. 이제 이른이 다 되는 나이인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는 작업자. 아니 제 또래인데 어떻게 저리 나무를 잘 탈까요? 코코 야자는 라이스 페이퍼의 재료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워서 재료로도 쓰고 음료로도 마신다는데요. 코코넛은 익은 정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요. 적당히 익은 건 음료수용, 좀 많이 익은 건 라이스 페이퍼 재료입니다. 그 사이 점심상도 준비됐는데요. 삶은 새우에 돼지고기 수육, 구운 오리고기까지. 그야말로

0: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작업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로 수분부터 보충합니다.
1: 혹시 bánh tráng cũng được nhưng không ngờ trời nắng tốt bánh của mình sắp sửa khô rồi.
2: Tháng này trời đâu có mưa.
0: 신선한 채소와 새우를 넣은 월남쌈. 평소에도 자주 해 먹는 메뉴라는데요. 속 재료들은 그때그때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라이스페이퍼가 부드러워 뜨거운 물 없이도 쌈을 쌀 수 있어 간단하게 한 끼 챙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되게 일하고 챙기는 식사. 방에서 좀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비를 맞으면 작업해둔 것이 물거품이 되니 건조대가 마당에 있으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대를 걷어들이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혹여 비가 들이칠까봐 덮개도 잘 덮어서 꽁꽁 싸매두는데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손발 맞춰 일해온 지도 수십 년입니다.
3: 두 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0: 스무 살에 시집와 라이스페이퍼를 만든 지 50년. 이 기술 덕분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의 작업이 고되지만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이 기술이 부부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3: 어머니가 이게 손 놓으시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1: Thành ra tôi cũng có muốn đào tạo cho đứa em chồng tôi, nhưng mà chịu không là chuyện của nó.
0: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힘든 일에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이구야.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신우이. 에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마당에 펼쳐지는 건조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1: 네, cái này là nó dịu nè, nãy giờ đem vô xuống là nó bánh ngọt nó mau dịu lắm.
0: 잘 마른 것들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나씩 떼어내는데요. 이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칩니다. 보기 좋게 동그란 모양으로 재단하는데요. 이건 아내의 역할. 10장씩 한 묶음으로 해서 진공 포장까지 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1: 40,000 묶음.
0: 잘라내고 남은 자투리도 버리지 않고 판매하는데요. 포장하다 말고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아내.
3: 어디 가시길래 이렇게 챙겨 입으셨어요?
1: Hôm nay tôi đi lên trên Vĩnh Long ăn mừng sinh nhật của con trai lớn của tôi. Tôi nhờ ổng lát nó phơi bánh dịu làm thế tôi.
2: Cũng bộ mà đâu mà đi được. Ăn người đi người ở nhà. Đặng bán.
0: Người ta ưa mua giá cao lắm.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 이럴 때면 부부가 번갈아가며 집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당번. 혼자 라이스페이퍼도 구웠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3: 그럼 오늘 일 끝난 거예요?
0: 마당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0: 무더위에 지친 여름, 입맛에 돋아줄 윤숙자의 특급 한상. 된장으로 맛을 내 국물이 깊고도 진하다. 먹을수록 빠져드는 면요리. 한국인 입맛에 딱 좋은 구수한 된장 칼국수부터 간식, 밥 반찬, 안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여름철 별미.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들깨 채소 전병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에너지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지금 칼국수가 맛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칼국수의 장을 풀어서 구수하게 맛을 내면 이 고향의 맛이 되잖아요.
2: 네.
1: 자, 구수한 된장 칼국수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우선 여기 이제 맛있는 아욱이 준비가 됐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칼국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칼국수 생면이 준비가 됐고.
1: 네.
2: 요거는 이제 그 국수 국물.
1: 진한 간을, 맛을 살려줄. 네. 네, 양념 국물이죠.
2: 고추장.
1: 예.
2: 여기 다진 마늘,
1: 네.
2: 그리고 파하고 홍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예.
2: 여기는 이제 오늘 멸치 국물을 맛있게 끓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국물 중요하죠. 밑국물.
2: 네. 그래서 멸치하고,
1: 예.
2: 네. 표고,
1: 네.
2: 다시마,
1: 네.
2: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자, 아니 칼국수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김치도 필요 없이 이거 한 대 잡으면 식사가 든든히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칼국수에서 오늘 아욱이 들어가잖아요. 아욱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2: 네, 아욱을 손질해볼까요?
1: 네.
2: 우선 아욱은 제가 한번 바락바락 주물러 볼게요.
1: 예. 자, 바락바락 주무른다고 했는데.
2: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예. 이렇게 아욱국을 끓이거나 이럴 때는
1: 예.
2: 항상 아욱을 이렇게 물에서 바락바락 이렇게 주물러 있어요.
1: 바락바락.
2: 네, 그러면 이 안에 예. 있는 이런 그 좀 심하게 이렇게 좀 풍미가 나요. 아욱은.
1: 맞아요, 맞아요.
2: 다른 채소에 비해서.
1: 예, 그런 것 같아요.
2: 네, 그게 이제 쑥 다 빠지거든요.
1: 예.
2: 처음에는 이렇게 억세잖아요.
1: 예.
2: 근데 한참 이게 조물조물 되면은
1: 예.
2: 이게 이제 이 안이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겉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화쇄되면서
1: 예.
2: 안에가 진액이 좀 나올 정도로.
1: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2: 네.
1: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아욱을
2: 네.
1: 좀 씻어내면, 바락바락 씻어내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아욱이 나옵니다.
2: 네. 그래서 드실래니까 또 너무 길면 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한 3, 4cm?
1: 네.
2: 네. 이렇게 잘라서.
1: 크기로.
2: 네.
1: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굉장히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2: 네. 자, 준비가 됐네요.
1: 예. 자, 이렇게 아욱을 준비했고요.
2: 그 다음에 이제 아욱 칼국수로 하려니까
1: 예.
2: 된장 칼국수로 하려니까
1: 네.
2: 이제 우선 멸치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2: 요거를 이제 좀 볶으려고 그래요. 살짝 다른 이유는 아니고
1: 네.
2: 네. 팬을 냄비를 좀 달궈 가지고
1: 네.
2: 조금 제가 볶을게요.
1: 네. 뭐 아무것도 뭐 기름도 두르지도 않고
2: 네.
1: 그냥 이제 비릿한 향을 날리는 거죠.
2: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비린내가 좀 날라가죠.
1: 예, 이제 거의 그런 향이 안 나요.
2: 네, 빈내가 안 나면
1: 예.
2: 이제 여기다가 분량의 국물 예. 물을 넣고
1: 칼국수는 이 물이 많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2: 아니죠. 한 오늘 한 7컵 정도.
1: 정도?
2: 네, 물을 붓고 바로 표고 건표고를
1: 네, 넣고
2: 처음에는 센 불에서
1: 예.
2: 끓이다가
1: 예.
2: 끓으면. 중불에서 은은하게
1: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면 될까요?
2: 멸치를 넣고는 딱 10분이 좋아요.
1: 10분 정도?
2: 네.
1: 딱 10분을
2: 네.
1: 지켜주시고요. 이 다시마는 그 후에 넣나요?
2: 네, 이제 다 끓은 다음에
1: 네.
2: 이 그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끄고
1: 네.
2: 5분 더 둘 거예요.
1: 선생님, 다시마 넣은 후로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2: 네, 지금 5분 지났어요.
1: 예.
2: 자, 이제
1: 예.
2: 끓으면
1: 예.
2: 여기다가 이제
1: 칼국수의 국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2: 네.
1: 오늘 된장 칼국수잖아요.
2: 네. 그래서 한 3대 1의 비율.
1: 이게 또 황금 비율이에요?
2: 네.
1: 3대 1.
2: 그래서
1: 예.
2: 된장이 한 3큰술. 고추장이
1: 예.
2: 한 큰술.
1: 한 큰술.
2: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푸른 다음에
1: 예.
2: 마늘도 애 넣어서 예? 국물에 맛을 내주면 좋을 듯 합니다.
1: 오. 근데 선생님 요즘은 우리 된장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요.
2: 맞아요.
1: 된장 칼국수뿐만 아니라 네. 된장이 들어가는 거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된장과 고추장을 이렇게 섞은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2: 네. 된장만 넣으면 예? 좀 맛이 좀 텁텁하고 좀 된장의 그 냄새가 심한데
1: 콧구멍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2: 여기다가 고추장을 조금 넣었잖아요.
1: 예?
2: 그러면 조금 그 된장의 맛이 조금 더 상큼해진다 할까요?
1: 맞아요. 뭔가 좀 깔끔한 맛도 나면서 매콤한 맛도 더해져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맛이 날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 3cm로 썰었잖아요.
1: 예?
2: 이거를 넣겠어요. 예, 이걸 넣었는데 불을 세게 하면 이제 바로 또 이것이 끓어요.
1: 예.
2: 그러면 우리가 항상 네. 이거 끓은 다음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팔 끓었으니까 예. 아욱을 넣고 저 면이 네. 이렇게 칼국수가 빨리
1: 익지 않아요. 맞아요. 이 칼국수 생면은 네. 생각보다 익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2: 맞아요. 이때
1: 네.
2: 제가 면을 넣을게요.
1: 한 소금 또 끓은 후에
2: 네. 처음부터 넣으셔도 돼요. 하도 예. 이 생면이 빨리 안 익으니까
1: 예.
2: 네.
1: 그러면 선생님, 이 칼국수 면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2: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예. 이게 빨리 안 익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소면은 한 8분이잖아요?
1: 맞아요. 라면도 금세 익고, 그쵸? 네.
2: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시간을 잘 볼까요?
1: 예. 네. 칼국수 익으면은 색깔이 조금 변했던 것 같기도
2: 그렇죠.
1: 해요.
2: 투명해가지고. 예, 예. 네, 벌써 다르죠. 좀 불어나죠.
1: 맞아요. 그래도 생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2: 네, 한 8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1: 그럴까요? 그럼 한번 또 맛있게 또 칼국수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아, 이제 잘 끓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 예?
2: 향채를 넣을까요?
1: 네. 지금 칼국수면을 잘 익은 것 같거든요.
2: 네, 잘 익었어요.
1: 예.
2: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하고
1: 예. 향채를
2: 향채 네.
1: 넣어볼게요.
2: 홍고추를 넣어서 마무리해볼까요?
1: 네. 자, 향채도 들어간 후에는 살짝 한 소금 끓이고 네. 내면 되는 거죠?
2: 면 좀 보세요. 아까보다 탱탱하게?
1: 예. 네. 그리고 아까보다는 약간 투명한 감이 있어요.
2: 이제 한 소금만 끓이고
1: 네.
2: 불을 끄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2: 네. 네, 이걸로 할까요?
1: 예. 또 면은 또 큼지막하게 또 선생님께서.
2: 네. 좋아요.
1: 예.
2: 자, 우선 네, 면부터 좀 넣을까요?
1: 예.
2: 이렇게.
1: 또 오랜만에 칼국수면 보니까 그냥 후루룩 먹고 싶네요, 선생님.
2: 맞아요. 그리고 아욱하고 같이 들어가서
1: 식감을 더해줄 것 같아요.
2: 네. 면도 넣고
1: 예.
2: 아욱도 넣고
1: 이렇게 완성 접시 담을 때면
2: 네.

0: 생각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요리에 예. 취미가 있으셔서 그래요.
0: 아유, 진짜. 네. 아욱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선생님.
1: 네.
0: 식감이.
1: 네, 그래서 예. 조금 국수하고 아욱을 담은 다음에 네. 그래도 된장볶이 좀 푸짐하게 들어가는 게
0: 그럼요.
1: 네, 든든하고.
0: 있잖아요, 이거 면 다 먹고 나서 네. 배가 덜 찼다. 밥 한 고기 이렇게 넣고 말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든든한 된장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칼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욱을 물에 바락바락 주무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아욱을 바락바락 주무르면 특유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물기 제거한 아욱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국멸치 넣어 살짝 볶다가 물, 건 표고버섯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끈 뒤 5분 정도 우려줍니다. 다시마 건진 미국물에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미국물에 아욱, 칼국수면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어슷선 대파, 어슷선 홍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된장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전병을 여름의 명물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구수한 들깨가루로 만든 들깨채소 전병. 재료를 먼저 볼까요?
1: 네. 우선 여기 이제 들깨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보기만 해도 고소해요.
1: 네. 밀가루, 네. 전분가루, 네. 그리고 간은 간장으로 특별하게 맞죠.
0: 간장으로요.
1: 네, 물 여기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속재료예요. 네. 오늘 참나물 데친 게 있고 양파하고 당근을 네. 채 썰었어요. 이제 볶을 때 네, 소금 넣으려고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1: 네. 그래서 간장, 참기름.
0: 예, 그래서 간단하게 또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1: 네.
0: 요즘 만들어 먹으면 딱 좋을 네. 메뉴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선생님, 어떤 거 먼저 하면 좋을까요?
1: 네, 우선 전병을 한번 붙여볼까요?
0: 그럴까요? 그럼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1: 네.
0: 자. 자, 지금 만드는 들깨채소 전병은 뭔가 이제 간식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또 별미로 이제 먹는 느낌이니까.
1: 여름에 이제 몸도 좀 영양도 좀 갖춰주죠.
0: 예, 맞아요. 네,
1: 채식자들이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0: 예.
1: 이런 들깨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들깨가루,
0: 네.
1: 밀가루.
0: 들깨가루, 밀가루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1: 네, 조금 이제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0: 예.
1: 들깨가루를 썼고 전분을 섞어 쓰는 이유가
0: 이거 특이했던 것 같아요.
1: 네,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전분을
0: 많이 넣으면
1: 안 되죠. 예, 그 맛이 없어지죠.
0: 그러면 또 전분 이 전병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1: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0: 네.
1: 넣어서
0: 분량의 물을 넣고
1: 네. 그래서 좀 섞어 볼게요.
0: 네.
1: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간장으로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가루가 들어간 그런 부침이라든지 뭐
0: 네.
1: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섞을 때
0: 네.
1: 이렇게 잘 풀어서 섞어주지만 많이 휘젓지는 않아요.
0: 그러게요.
1: 네.
0: 이렇게 자르듯이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1: 네, 그러면? 그래서 조금 질기지 말고 네, 맛있으라고 그러고
0: 예.
1: 이제 간장 넣어주세요.
0: 이제 간장을.
1: 우리가 보통 소금 넣잖아요.
0: 네, 맞아요. 이 반죽에는 소금을 넣는데.
1: 네,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0: 예.
1: 소금 넣은 것보다 간장 넣을 때가 더 맛있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0: 사실은 이 전병을 먹을 때 이 네. 전병 이 전병을 이 뭐 피라 그래야 되나요, 선생님?
1: 전병
0: 전병
1: 부침 거.
0: 네, 전병 부침 네. 거기서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면
1: 네.
0: 너무 심심했거든요.
1: 네. 네,
0: 살짝 이렇게 또 간을 해주고 고소하게 하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예.
1: 자, 붙여볼게요.
0: 네. 전병
1: 그래서 이제 이게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채

0: 한번 내리셔도 돼요.
1: 아, 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체형 내리시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명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기름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전병을 붙이거나 뭐 달걀 후라이를 하거나 그럴 때 네. 항상 기름은 조금 이제 후라이팬을 충분히 좀 적셔는 줘야 되겠죠.
1: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전병이 잘 붙여지고 뭐 달걀 후라이가 잘 되는 것도 이 기름에 다 잘려 있는데 너무 많아도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충분히는 예? 부르고
1: 부르는
0: 예 키친 타올로 조금 고루.
1: 이렇게 코팅해 주듯이 이렇게
0: 네 이렇게 많이 이게 기름이 너무 많으면 예. 기포가 생겨서 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는 두르는데 예. 네.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할까요?
1: 그래서 네. 팬을 코팅해 주듯이 키친타올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네.
0: 자 팬이 좀 달궈지면 네. 부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리저리 좀 흐르도록 하지만 익기 전에 한번 둘레를 이렇게
1: 이런 장면도 봤어요 선생님
0: 익기 전에
1: 예
0: 익은 다음에 하면 달라붙어요 오. 여기 뒤에다가
1: 예
0: 근데 이제 붓고 바로 예, 한 번만 둥글게 하면은 예. 동그랗게 됐죠.
1: 그러게요. 너무 예쁘게 됐는데 예. 이게 금세 생각보다 익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중불에서 예. 은은히 익힐까요?
1: 중불에서 은은하게.
0: 지금 이렇게 더울 때 예.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기운도 없고 나른하잖아요.
1: 맞아요.
0: 땀을 많이 흘리니까.
1: 입맛도 없고.
0: 그랬을 때 좀 별미를 좀 만들어서 네. 식구들하고 같이 드시면 네. 네, 기운도 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 언제 뒤집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0: 네, 이제 거의 다 익어갈 무렵.
1: 이 겉면 윗면도 살짝 익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0: 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조금 익어야 되고요.
1: 예.
0: 뒤지게나 아니면 젓가락 하나로 가운데를 이렇게 톡 해서 해도 되기도 하는데
1: 예.
0: 오늘 이제 어쨌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 예.
0: 네, 그래서. 뒤지게.
1: 이야. 자, 선생님. 네. 원래 부침개는 왜 바삭바삭하게 해야 좋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전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전병은 좀 부드럽게 되는 게 맞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넣으면 부드럽고,
1: 예.
0: 물을 좀 적게 넣으면 좀 조금은
1: 바삭한 느낌이 있는.
0: 되직하고.
1: 아, 되직한. 지금이 굉장히 또 적당한 것 같아요. 그쵸?
0: 네.
1: 전병으로.
0: 네. 아. 잘 익은 것 같아요.
1: 예, 예.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추셨네요, 선생님. 예.
0: 아까 제가 뒤죽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1: 예.
0: 젓가락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예.
0: 이렇게 이제
1: 오.
0: 이렇게 가도 된다는 소리.
1: 그러니까 확실히 저기 전분을 넣어서 찢어지지 않네요, 선생님.
0: 네. 자, 그 대신에 예. 이제 이거 하기 전에
1: 네.
0: 들어갈 소를 준비해야 되지.
1: 그럴까요? 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0: 자, 우선 볶아 봅시다.
1: 네. 자.
0: 그래서
1: 네. 네,
0: 기름을 좀 두르고
1: 네.
0: 여기다가 색깔이 없는 것부터 볶는 게 좋죠.
1: 네.
0: 왜냐면 단 거를 먼저 볶게 되면 네,
1: 빨간 색이 나와서.
0: 빨간 물이 들잖아요.
1: 네. 네. 네.

0: 소화만 살짝 가시면 예. 꺼내서 항상 좀 펼치고 네. 당근 네. 소금도 한 꼬지
1: 소금도 한 꼬지
0: 속에 넣으려고 그래요?
1: 예. 채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익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네. 시간은 살짝 걸리긴 하지만 네. 확실히 맛이 달라집니다.
0: 아주 좋아요.
1: 예.
0: 자,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익는 정도가 다르고
1: 예.
0: 색깔이 곱고 나라고요. 자, 나물은 이제 양념에 묻혀야죠.
1: 아.
0: 항상 나물은 간장 양념에 묻히는 게 좋아요.
2: 자, 오늘은 참나물을 이렇게 넣고 있어요.
0: 국간장.
2: 예.
0: 참기름만 넣어도 아주 좋아요.
2: 그렇죠.
0: 국간을 좀 간장.

0: 자, 두 장이니까
1: 네.
0: 하나 싸시고
1: 네.
0: 또 제가 하나 싸.
1: 그럴까요?
0: 좀 여기 잘생긴 대로
1: 예.
0: 반질반질한 대로 놓고
1: 반질반질한 게 이제 바깥에
0: 네.
1: 오게끔
0: 네네 나물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1: 예.
0: 예, 하기가 쉬워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대단하게 많지도 않고
0: 맞아요.
1: 건강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래서 먼저 나물을 밑에다 깔고 요렇게 요 위에다가 이제
1: 예.
0: 네, 빨간 것도 넣으시고
1: 네. 아니 진짜로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0: 네.
1: 이 만들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먹고 내가 건강해지니까
0: 네, 이 들깨하고 메밀하고
1: 네.
0: 삼나물이 또 궁합이 딱이더라고요.
1: 네.
0: 궁합이 좋았어요. 맛의 궁합?
1: 맛의 궁합이
0: 내가 아무거나 넣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전병이 식은 다음에 준비한 것을 이렇게 넣고 또 마른 거예요. 예, 우선 이렇게 들어서
1: 예.
0: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감싸시고
1: 예.
0: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1: 감싸고 접고
0: 꼭꼭꼭
1: 꼭꼭 어, 확실히 이 전분 넣어서 잘 안 찢어지네요, 선생님.
0: 네.
1: 예.
0: 네, 같이 하고 싶었어요.
1: 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아유,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네.
1: 저도 잘 만들어서 엄마 보여줄 거예요.
0: 네.
1: 엄마 보고 있으시죠? 자, 토요일 날 제 방을 또 보세요.
0: 자.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1: 이렇게 해서 선생님
0: 네.
1: 몇 개 이렇게 빚어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0: 네.
1: 자, 이것도 함께 같이 한번 썰어볼게요.
0: 네. 완성 그릇 주실까요?
1: 네.
0: 우리 어머니들이 뭐 하실 때
1: 예.
0: 이렇게 해서 자투리기는 우리 아들들 주잖아요.
1: 맞아요.
0: 먼저 먹어보라고. 네. 자, 그래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좋겠어요. 그래서
1: 선생님, 따로 양념장 필요 없어요.
0: 네.
1: 그리고 이 전병 있잖아요. 전병이 반죽에서 정말 고소한 향이 나고 원래는 이 반죽이 아무 맛이 거의 안 나서
0: 네.
1: 조금 이 전병 반죽만 먹기 좀 그랬거든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1: 반도 짜지도 않고, 야, 뭔가 특별한 거 먹고 싶을 때,
0: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1: 그러게요. 선생님,
0: 네.
1: 오늘 이제 또 마지막 날인데 아쉬우시죠?
0: 네, 다음에
1: 한 잔 더 해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요.
0: 네. 또 가을에 만나요.
1: 그러게요, 선생님. 가을에 또 맛있는 또 음식.
0: 네.
1: 선생님을 생각하면 이번 한 주는 이 된장과 고추장을 굉장히 잘 이렇게 조합해서 저희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제가
1: 네.
0: 전에 하고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늘 한복 입었는데.
1: 어,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좀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이번 주는 한복을 좀 안 입고 왔는데.
1: 예?
0: 네.
1: 다음번에 가을에 오실 때는 또 손님 저랑 같이 한복 같이 입으면 어떨까요?
0: 네.
1: 명절주에 오셔가지고.
0: 맞아요. 예. 자, 요렇게 해서.
1: 예.
0: 요런 모양으로, 예. 완성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들깨 채소 전병이 완성됐습니다.
2: 들깨 채소 전병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들깨가루, 밀가루, 전분가루, 물, 국간장을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반죽에 전분가루를 넣으면 전병이 잘 찢어지지 않아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월로 닦은 뒤 반죽을 얇게 올려 부쳐주세요. 기름 두른 팬에 양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팬에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데친 참나물에 국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김발에 전병을 올리고 그 위에 참나물, 당근, 양파를 올려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 채소 전병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그릇에 담으면 들깨 채소 전병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갈치 애호박찌개부터 든든한 가지 돼지고기 덮밥까지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이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2: 응? 인력!
1: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3: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1: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와, 루루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1: 아니 왜 이러지? 가서 확인해보자.
2: 학부가 떠오르고 있어.
4: 뭐야,
2: 커버.
1: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비가 밀다 변신.
4: 허키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6: 레이봇 변신 완료.
7: 스케일봇 변신 완료.
8: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3: 야! 우와!
1: 어? 얘들아, 저기 봐!
2: 우와, 학교가 하늘에 떠 있어!
4: 우와, 대단해!
3: 멋지다!
0: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8: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1: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9: 출동 준비 완료!

0: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0: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0: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 야! 내 발명품을!
0: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자석에 미느님과 장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비나!

0: 날아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1: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0: 그럼 이번엔 집짓기 수업을 해볼까?
1: 아, 나의 천재적인
0: 포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1: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0: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2: 출동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우리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념일단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반려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3: 우소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네가 말이야. 아하!
1: 안 돼! 대칭 로보틱카가 위험해! 으아!
4: 으아! 우와! 역시! 캡틴 로보틱카가 누구야?
5: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6: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7: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7: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몰아!
2: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2: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3: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0: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대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콕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뚱은 자가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 출동!
0: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0: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0: 비가비가 이모완수!
1: 제 대다리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포부와 드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다.
6: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7: 왜 저러는 거지?
8: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8: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9: 코키봇 변신 완료!
10: 나이치봇 변신 완료!

0: 멈춰!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0: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1: 뭐? 안 돼!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0: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1: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우리한테 맡겨! 어디 있어, 사설 로봇아! 그만해!
2: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1: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2: 제거하라!
0: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1: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응? 이러다가 잡히겠어.
1: 오케이. 자, 넌 할 수 있어.

0: 슈! 야! 좋았어!
1: 포키,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설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권이잖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2: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3: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 어때?
2: 만세! 더 재밌게 해주세요.
3: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진고, 그루이, 그리고 지미라고 하자. 근데 지미는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서 이야기는 안 나올 거야. 첫째 돼지 진고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줘라고 했지만 진고는 나초를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늑대는 전기 공급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지. 진고는 잘 됐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우리 집은 태양열인데? 그러며 늑대에게 저리 가라고 했지. 늑대는 화가 나서 집을 불어서 날려버렸어. 그래서 진고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기 돼지 진고는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램에 올렸는데 구독자들이 늘어났어. 늑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은 늑대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늑대를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 다른 돼지 그루이가 와서 같이 진고 집을 다시 지었어. 이번엔 벽돌로 집을 지었대.
2: 아빠 잠깐만요.
3: 아 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수영장을 채웠대. 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늑대는 감옥에서 얌전히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일찍 내보내주셨어. 하지만 판사님은 아기 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 늑대는 진고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진고와 그루이는 잡아먹지만 않으면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늑대는 어차피 채식주의자가 돼서 두부만 먹을 테니까 괜찮다고 했고, 늑대는 수영장에 초대돼서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수영장에 계속 오줌을 쌌대. 아기 돼지들은 늑대한테 수영장에 오줌은 안 된다고 했어. 레모네이드라서 마시는 거라고 했지. 수영장에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줌을 싸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 소독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늑대는 계속해서 오줌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아기 돼지들은 오줌 싼 거 맞다고 했고 늑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종교 교리에 안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다음날 돼지들은 오줌을 싸면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약을 수영장에 넣었어. 늑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과자도 먹고 동물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조용해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상한 행동을 했지. 돼지들이 이때다 싶었을 때 늑대 주위로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했어. 돼지들은 늑대에게 와! 오줌 쌌잖아 거짓말쟁이! 라고 했고 늑대는 울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간 늑대는 나중에 테니스 선수로 성공하게 됐대. 결국 다 잘 된 거야. 이야기 끝.
2: 또 읽어요! 그만.

0: 정준순 씨와 화방나들이 어쩌면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기회인데.
1: 찾았다, 내 핸드폰! 왜 당신이 끼어든 거냐고!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든 건 아닌가 모르겠네. 마침 화방에 살 게 있어서.
2: 같은 반 문우끼리 같이 가면 좋죠, 뭘.
1: 어머나, 친절하셔라. 자, 받으세요, 손아비.
0: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3: 이곳을 파괴하러요.
1: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한다고? 너무 재밌겠다.

0: 재생물감 코너가 어딨더라? 김대리님, 색칠 공부?
1: 아, 고부장님. 컬러링북이에요. 제 취미요.
0: 컬러링북?
1: 그러고 보니 색칠 공부 맞네요. 그림이 좀 세밀하다 뿐이죠.
0: 마셔요. 근데 이건 완성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1: 네?
0: 취미라도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력을 올린다던가 피아노 한 곡을 완주한다던가.
1: 글쎄요. 그냥 생각을 멈추는 거? 네, 그게 목표라면 목표죠.
0: 연봉 협상 때문이죠? 오후에 저랑 다시 상담하시죠.
1: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회사에서 생각하는 제 자리의 가치가 딱 그만큼이라는 거잖아요.
2: 한국의 새 시리즈? 대박! 사야지!
0: 이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2: 궁금하면 해봐요. 나 이 시리즈 안 뜯은 거 많은데 하나 드릴까?
0: 아, 아닙니다.
2: 왜? 해봐요. 해봐.
0: 아, 시간도 없고요.
2: 그렇다 이거지.

0: 제자리를 찾을 수 있죠?
1: 그렇군요. 그럼
0: 여기서 이만... 스페셜지! 자리 정할 땐 혼돈의 사도 반드시 같이!
2: 혼돈의 뭐야?
0: 도무

0: 지극히 애매한 감정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
1: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요.
0: 도망이든 험돌이든 드림인데 있죠? 그렇죠?
1: 뭐 딱히.
2: 저는 애플파이를 만들어요. 레시피대로 계량하고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안정된달걸.
3: 전 목욕을 해요. 개운하고 기분 전환 되잖아요.
4: 난 매직 블록으로 벽지 얼룩들을 키워요. 진짜 뿌듯.
5: 전 나만의 기념품 만들게 해요. 머그컵, 수첩 같은 거.
1: 로라 무누님까지
0: 커봐요.
6: 다들 갖고 있잖아.
7: 보고서는 지시대로 완료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요, 부장님. 정말 이대로 보고해도 괜찮으시겠어요?
1: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0: 우와, 책장에 불도 켜지네.
1: 큰맘 먹고 사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0: 엄마, 이 의자 빙빙 돌아가. 근데 엄마, 나 2층 침대도 사준다고 했잖아.
1: 놓을 자리가 있어야 놓지, 자리가. 아휴, 좁은 방에 셋이나 있으니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어서 오세요.
8: 어이, 김 사장.
9: 학생이 시험 기간이라.
8: 아, 일하러 왔으면 일이나 해야지. 어? 손님 의자를 편하게 처지하고 앉아가지고.
10: 여기가 직원 공간이고 고드리 씨 책상은 저기.
1: 이 세상에 내 자리 하나.
11: 그러니까 고부장 말은 소유주 1이 땅을 매수한 건 북글씨 선생 때문이고 그 선생만 자르면 땅을 도로 뱉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8: 참 잘했어요, 오두리 회원님. 다음 주부터는 꽃 단계로 들어갑니다.
12: 맞습니다, 사장님. 이강주 선생을 도토리 센터에서 먼저 제거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성공 가능성도 제일 높습니다.
1: 내가 일을 지켜내면 일도 나를 지켜줄까?
12: 불법적인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론에 문제없게 깔끔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1: 우리 회사 말이야. 임원이 너무 많지?
1: 무슨 말씀이신지.
11: 유마트, 유마트 슈, 유스풀, 그리고 곧 탄생할 더 유레카. 각 부 본부장들을 싹 없애고 전체 사업부를 지휘할 단 한 명의 리더만 둘 계획이야. 심플하게. 이거 고부장한테만 귀뜸하는 거다.
1: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도.
12: 감사합니다, 사장님.
1: 자리를 내어줄까? 질문할 수 없는 쪽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13: 오늘도 새로운 탐구 대상에 푹 빠져있는 세미 씨.
14: 네? 이게 다 뭐예요? 이번엔 또 뭐에 빠지신 거예요?
13: 장수 씨는 그런 엄마가 못 믿어올 따름이다.
14: 또 어디서 강매당한 거 아니에요?
15: 장수 씨, 엄마 집중하잖니. 아우, 그러니까 그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오소훈! 아, 맞아! 오소훈이랬어!
13: 유난히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세미 씨.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생기면 끝장을 보고야 말았는데.
0: 할머니, 닭은 알 어떻게 나?
16: 몰라, 할미 바빠.
0: 아, 그럼 언제 나?
16: 아, 지가 낳고 싶으면 낳겠지. 궁금하면 기다려보든가.
0: 낳는다.
13: 공포영화에서 호기심 때문에 죽는 캐릭터가 있다면.
16: 아유, 세미야! 아유, 내가 못 살아!
13: 그게 바로 세미씨가 아닐까?
0: 아, 궁금하다! 궁금해 미치겠어! 오솔인지 오소훈인지. 그 남자는 대체 두리무누님하고 무슨 관계지? 센터는 왜 파괴하고 사군자는 왜 배우는 건데?
13: 그러나 호기심 천국 세미씨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0: 모르겠어! 잠아!
13: 세미씨는 머리가 나빠. 아니, 사고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세미 씨는 언제나처럼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12: 아, 네, 사장님. 네.
0: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두리 무누님!
1: 방금 뭐라고 하셨죠, 세미 무누님?
0: 아니, 이따 교실에서 봐요!
13: 지금은 건드릴 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미 씨는 언제나처럼.
0: 오소은 씨,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하러 온 오소은 씨, 맞죠?
13: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17: 저도 자취에 들어갈 거예요. 어, 잠깐 멈춰주세요. 제가 저때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거든요. 혹시 저기 거꾸리에 있는 분이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18: 에이, 저 회원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17: 아시는 분이세요?
18: 사군자 교실 다니는 남세미 회원님. 경비실까지 살뜰히 챙겨주시는 좋은 분이셔. 저봐, 30분 내내 매달려있다 그냥 가시는구만.
17: 축하합니다, 남세미 회원님. 이것으로 저희 도토리 탐정단의 입단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0: 도토리 탐정단?
17: 저희 명함입니다.
0: 진짜예요?
17: 내 이름은 소은 탐정이죠. 몇 달 전 저희 탐정사무소는 한 의뢰인의 명령 부탁을 받아 수사하던 중 아주 엄청난 사건의 단서가 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나 그거 뭔지 알아. 얼마 전에 센터 사무장님 택배가 사라졌거든요. 거북목 마사지기 맞죠?
17: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0: 아, 그럼 알았다. 태권도 교실 춘실님이 날라차기 하다가 영택님 돋보기가 날아가.
17: 아니라니까요.
0: 아, 그럼 그건가? 어제요?
17: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아무튼 그렇게 이곳을 파괴하러 온 저희는 그러니까 이 파괴라는 단어는 저희 탐정단이 쓰는 은어입니다. 바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의미죠. 아무튼 이곳에서 저희는 결국 남세미 회원님의 탐정 재능을 발견한 것이죠.
0: 탐정의 재능? 내가 뭐 재능이 있나? 평범한 동네 문화센터 회원인데. 어?
17: No.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회원님. 알려드리죠. 당신이 가진 첫 번째 재능, 그건 바로 별 쓰잘데 없는 걸 다 궁금해.

0: 재능!
1: 그게 재능이라고요?
0: 굉장한 능력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길 가다가 파괴니 뭐니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못 들었나? 하고 넘기거나 대개는 스마트폰 보느라 애초에 듣지도 못할걸요. 그런데 당신은 어땠나요?
2: 너무 궁금했어요.
0: 리스펙트! 다음은 두 번째 재능, 눈치 없음. 보통 사람이라면 말이죠, 눈치가 있어서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으면 궁금해도 더 묻지를 않죠. 근데 우리 천재만잔 남세미 회원님은 어떻게 하셨죠?
2: 대답할 때까지 들이댔어.
0: 리스펙. 마지막 세 번째 재능, 탐정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재능입니다. 바로 존재감 없음.
1: 에? 지금 내 욕하는 거지, 이 호소리 같은 놈아. 그게 무슨 재능이야? 난 눈에 띄고 싶다.
0: 호소리라뇨?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존재감이 없다는 건 적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는 의미. 이거야말로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생물교사셨으니 잘 아시겠죠? 진화의 역사에서 위장술이 얼마나 유용한 생존법이었는지. 스나이퍼? 닌자? 아, 잡상인?
3: 과장님, 아이돌 K군 좋아하세요?
4: 아니,
2: 사랑.
0: 오타쿠까지 온갖 직업인들이 잠입과 위장술을 연마해왔지만 타고난 존재감 없으면 이길 수 없더군요.
1: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나 여기 있어!
0: 남수미 회원님은 거꾸리에 30분 매달려 계시면서도 전혀 들키지 않았죠. 그래서 세미님이 제게 접근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같은 인재를 정식으로 제안드리죠, 남세미 회원님. 저희 도토리 탐정단과 함께 거대한 음모와 비밀,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시지 않겠습니까?
2: 거대한 음모와 비밀, 미스터리.
1: 그건 언제나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탐정님?
5: 탐정 자격증 취득하고 싶으시다고요? 협회 가입비, 교재비, 전형료, 교육비 100만 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0: 저희 탐정사무소는 국가공인 탐정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있거든요.
1: 기다려요, 도토리 탐정단. 자격증 꼭 따서 갈 테니까.
6: 비서실에 전달해뒀어, 고부장. 1시간 뒤에 센터 행정실로 그 북글씨 선생에 대한 민원 전화가 갈 거야.
7: 두리문호님.
6: 뭐 노인네가 좀 난리를 칠지도 모르지만 그런 선생 자리 하나 뺏는 거야. 간단하지.
8: 하실 말씀이 뭡니까? 수업 중에 밖에 나와 있는 건지.
7: 아, 미안해요. 잠깐이면 돼요. 자, 선물. 더 빨리 주고 싶었는데 각인 새기는데 좀 오래 걸렸어.
9: 이강주 선생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8: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전 부시는 물 받으러 가야 해서 이만.
7: 아, 두리모노님. 아니, 물그릇도 안 들고선?
9: 공문을 보시면 근무 가능 연령 제한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82세 되시죠? 사실 이건 담당자 재량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저희 센터도 만족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온 건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이라서요.
10: 내가 남의 자리를 뺏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9: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저희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10: 아니야, 그러지 말아요. 일단 오늘 수업은 잘 마무리할게요.
7: 그게 무슨 소리죠?
10: 아, 로라 회원님, 여긴 어떻게...
7: 방금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10: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회원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당분간 모르는 척 해주시겠어요?
7: 왜? 응?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10: 로라 회원님,
7: 이 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만두고 싶지 않잖아.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또 그때처럼 사람 좋은 척하다 사라져버릴 거냐고요?
10: 너 학급 부장이냐?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잠깐 기다려라, 얘야!
11: 학급 부장. 아니, 중순아.
2: 새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래.
12: 청아, 이강주, 화백. 녹산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다 써주셨네요. 난 우리 재단을 거쳐간 화가들을 숱하게 봐왔어요. 해나같이 나약해서는 도통 선생 자리를 오래 버텨내질 못하더라고.
11: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사장님. 왜냐하면 전 애초에 망가질 만한 재능도 없거든요.
12: 솔직하네요.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강주 선생님.
4: 아, 이 선생! 어? 오늘 자네 여기 온 지 딱 한 달 된 거 아니요? 축하주 한잔 해야지.
11: 아, 아닙니다, 부장 선생님. 술은 못해서요.
4: 아, 그래요? 술을 못요?
11: 그런데 미술실에 불이 켜져 있네요?
4: 냅둬. 이사장님 둘째 딸내미가 쓰고 있을겨. 아휴, 또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되나 보지.
13: 이제 98, 99, 100장 끝.
11: 중순이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몰랐네.
13: 저 그림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11: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니?
13: 학급 부장이요.
11: 그림이 싫은 이유가 있을까?
13: 미술 실기가 제 등수 다 까먹거든요.
11: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13: 난 그런 말이 제일 싫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는데 그런 힘 빠지는 말이 정말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러세요? 노력하다 안 되면 에이 애쓰지 말자 하고 포기하시냐고요? 뭐야? 교육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11: 실은 더 빨리 포기하지 못한 게 후회돼. 내가 재능이라고 믿었던 건 바닥난 지 오래고 진짜 실력을 들킬까 무서워서 그림을 즐기지 못하게 됐거든. 난 이제 뭘 증명하는 건 지쳤어. 지금은 아주 맘도 편하고 밥도 잘 넘어가고 인생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단다. 매달 봉급도 따박따박 나와.
13: 별로네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력해볼래요. 뭐 잘못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11: 응? 뭐? 내가 어때서? 이번 중간고사 실기 과제는 난초화 완성해서 미모사 예술제에 출품하기다. 출품만 하면 모두 30점을 인정해 줄 거야.
14: 아, 너무 잘 됐다. 우리 맨날 실기 때문에 점수 다 까먹었잖아.
11: 그래. 선생님은 너희들이 점수랑 상관없이 즐겁게 그리는 경험을 했으면 해.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아, 어릴 때 사군자 그리기 재밌었는데 다시 해볼까 생각이 들 만큼.
14: 아, 할머니가 뭐예요, 선생님?
11: 그런데 학급 부장, 넌 왜 네 이름을 싫어하니?
13: 할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지어준 이름이라서요. 여자의 이름은 막 지어야 아들이 태어난다나? 언니 이름은 엄마가 지어줘서 내가 태어나버렸대요. 선생님 혼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11: 내 스승님께서. 미술전에 처음 출품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호를 내려주는 게 전통이거든.
13: 그럼요. 만약에 제가 대회 출전을 하면 선생님의 호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14: 얘들아! 얘들아! 너네 그 얘기 들었어? 이번 미술 실기 100% 상대평가로 바뀐다잖아.
12: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 결과도 평가도 없으면 안 되죠. 유명 화가들에게 코멘트 받는 경험 우리 미모사인이라 가능한 겁니다.
11: 아이들은 이미 매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전 이번 미모사 예술제가 그런 상황에서 숨쉴 구멍이 되어줄...
12: 그만! 난 이 업계를 잘 알아요. 성장엔 다 때가 있고 나중을 위해 꼭 필요한 자극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11: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13: 선생님 때문 아니에요.
11: 예술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같이 잘 완성해보자.
13: 선생님, 저는요, 5살 때부터 잠옷 단추 5개를 완벽하게 잠글 줄 알았어요. 언니는 7살인데도 단추를 잘 못 채워서 매일 밤 엄마가 한숨을 쉬었거든요.
15: 아유, 네 동생 좀 봐! 얼마나 혼자서 야무지게 자라니?
13: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0: 매일 열심히 단추를 채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단추 개수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됐죠.
1: 리오야, 감기 걸려. 응? 이리 와, 누나가 해줄게.
0: 그건 언니와 엄마의 두 사람만의 놀이였다는 걸. 언니가 일부러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엄마는 그게 귀여워서 웃어주는 놀이야.
1: 죄송해요, 선생님. 마지막까지 손 보느라 늦었어요.
2: 학급 부정? 언제 제출하고 갔지?
0: 그때부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선생님.
2: 학급 부장, 아니 중순아, 솔직하게 말해. 정말 네가 그린 거니?
0: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단추를 엉망으로 채우면.
2: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미술 과목 정도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실수라고 생각할게. 이 그림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잘 알겠니?
0: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2: 기다려줄게. 대신 8시까지는 그려와야 제출 인정이야. 과제 다시 완성해 올 수 있지?
0: 네, 선생님.
3: 언니, 그림 다시 그리고 싶지 않아? 중순이 어릴 때 병치레하느라 언니 그림 다 접었을 때 솔직히 많이 안타까웠어.
4: 중순아, 오랜만이다. 어디 나가는 길이야?
0: 학교에 두고 온 책이 있어서요.
4: 참, 이번 예술제에 중순이도 출품한다며?
5: 쟨 아빠 닮았어. 그림은 꽝이야.
4: 에이, 언니.
5: 엄만 너한테 잘 그리라고 말한 적 없다. 알지? 사람은 각자 갖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른 법이야. 그러니까 부탁인데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제발 미련 좀 떨지 마.
0: 왜 몰랐을까요? 엄마에게 내 단추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요, 책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
6: 방금 이사장실 지나가다 들었다니까. 어제 누가 미술실기 부정 제출했는데 이강주가 눈감아줬대.
7: 이강주 잘릴지도 모른다던데.
6: 진짜?
7: 그게 진짜야? 근데 그게 누구래?
8: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정중순 학생이 그림을 제출한 적이 없고 미술 선생이란 자가 혼자 오해했다고? 우리 손녀 말론 미술 선생이 다른 학생 그림을 훔쳐서 낸 걸 모른 척 해주는 것도 모자라 다시 그려오라고 했다지 않소?
5: 글쎄요, 증거가 있습니까?
8: 증거? 지금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단 겁니까?
5: 정중순 학생이 다른 학생 그림을 훔쳐서 냈다면 분명 그림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강주 선생님, 어제 그림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습니까?
2: 아니요, 없었습니다.
8: 당신 말이야, 백마리 이사장! 장녀가 미술과 영재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온 거 아니야? 두고 봐!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까. 채, 멀쩡한 젊은 선생이 남의 그림을 착각했다고? 그건 너무 수상하지.
5: 솔직히 이 얘기까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강주 선생에겐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불씨의 숙직실을 방문했더니 담금주가 몇 병이나 숨겨져 있더군요.
2: 네? 아닙니다. 그건...
5: 잘 그리던 그림을 관두고 학교로 온 이유가 주사를 부리다 스승의 그림을 망가뜨려서라는 소문. 녹산 선생이 몇 년간 준비한 전시가 미뤄진 게 당신 때문이라던데.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엄마 모기의 사냥법.
1: 누나!
0: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1: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0: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1: 하고. 쉬쉬쉬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0: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1: 알았어, 누나.
2: 모기.

0: 모기딱지다! 모기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1: 응? 아니?
0: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1: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2: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0: 어디지?
1: 어디긴 어디야?
0: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2: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1: 외계인,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0: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2: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 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1: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2: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1: 그거야.
0: 당연히.
1: 신선하고.
0: 영양분이.
1: 풍부한. 피지!
2: 뭐? 피!
1: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2: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0: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5: 꿀 맛있어. 쭉 상큼해. 수에
0: 꿀이나 풀잎에서 나오는 집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1: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2: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3: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0: 오, 모기다! 아야야야야!
3: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6: 야호! 피다!
0: 엄마가 피사냥에 성공했나 봐!
2: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0: 에이! 아우, 따가워! 모기잖아! 에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2: 어?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1: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0: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0: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1: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0: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1: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0: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1: 예, 히로딘!
0: 작전!

0: 안녕! 오늘도 피부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만 셰프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우와! 우와!
0: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2: 침입자라뇨!
3: 오늘은 이상 없으니
2: 안심하라면서요!
4: 어떻게 된 거예요?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초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1: 네?
2: 네!
1: 네.
2: 떨어져!
0: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대체 이게 뭐지?
5: 히로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딩!
1: 우와! 살려주었다!
0: 이게 무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4: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4: 네! 비반세포님! 이야!
5: 혈소판!
2: 아유, 야, 소판 괜찮아!
3: 안 다쳤어!
5: 누구냐는?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딩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1: 어? 뭐라고?
5: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말할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말아드리십시오!
1: 우와! 어떻게 돼보세요?
5: 비만 세포. 뚱뚱해서 비만 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 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 세포다.
5: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5: 있다고?
4: 헛.
6: 설마 그분을
1: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6: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4: 핏줄이 돌아버렸어!
1: 넌 이제 큰일 났다!
6: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5: 무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7: 무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6: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여긴 끝장날 거야.
3: 폐허가 될 거라고!
4: 비만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0: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 세포는 이만!
6: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2: 핏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5: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6: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4: 간지럽다! 아, 간지럽도다!
8: 네네,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4: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버리며.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9: 네님,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4: 어이, 그럼 안 되지!
8: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9: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옵니다.
4: 아, 모르겠다. 난 해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10: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11: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12: 어떻게 되긴?
13: 큰일이 벌어지지.
11: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루딘을 내보내고 히루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2: 그래!
11: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낚시!

0: 모니 박사? 호떡이?
1: 목이 물린데 가려워.
2: 배 아파.
1: 가려운데 긁을까?
0: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돼.
2: 어우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
0: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3: 모기 나? 혹시 숨을 들켰나?

0: 어머니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어!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1: 그러니까 엄마 몽이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웽웽웽웽웽웽웽웽. 오!
2: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3: 오,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2: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 만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3: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4: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낳으려고 하잖아.
1: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2: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0: 소리지? 잘못 들었나?
1: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2: 삼파먹이 2절!
1: 아, 앵주! 앵주! 앵주!
0: 순풍!
3: 순풍!
1: 알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4: 엄마!
3: 여긴 또 어디지?
4: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낳아주셨나요?
5: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1: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5: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1: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6: 네, 엄마!
7: 넌 대답 안 해?
3: 응? 네! 엄마 모기는 물 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1: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3: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1: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3: 가려워! 긁을까? 아니야. 안 돼.
8: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9: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10: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9: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0: 아니, 되옵니다.
8: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9: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10: 네? 네, 모기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빵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3: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1: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1: 그만, 그만!
5: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4: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6: 그러게.
7: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6: 히루딘이 죽었어.
8: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3: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7: 따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4: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1: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9: 염증 발생! 염증 발생!
7: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4: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더 퍼부어라!
6: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10: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4: 전쟁이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7: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또 가렵고, 그럼 호빵이 또 가렵고,
1: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4: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폭탄을 퍼둬라!
7: 왜니?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1: 괴로워요.
2: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1: 왜요?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할 거라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12: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1: 왜야? 왜? 어디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2: 네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이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1: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2: 그랬다네요.
1: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그,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2: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6: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저 결국 너 봤어?
13: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3: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14: 말라리아! 나 말이야?
10: 말라리아!

0: 싫어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1: 말라리아 원숭 척혈구 괴롭히지 마.
2: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번져라.
3: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4: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3: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5: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4: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5: 뭐?
4: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5: 아, 누구셔?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긴 거야? 어, 사라졌다.
3: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6: 모기 물린데 너무 가려워.
4: 어, 누나 긁지 마.
6: 어?
4: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쪽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6: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4: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6: 손 안 씻었다.
4: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6: 설마 세균이?
4: 어?
6: 아,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4: 어?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0: 비타민 잡으려고
1: 히스타민 출동해
0: 핏줄 묶고 가려워서
1: 자꾸 긁고 싶어져
0: 상처나 염증 생겨
1: 세균까지 들어오면 히스타민은 못 참지 전쟁이다!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6: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4: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5: 로보카 플리랑 꼭꼭!

0: 내가 네 한 입을 깜빡하고 있었네. 하마의 한 입은 얘기가 다르지. 안 돼.
1: 반드시 얻어먹고 만다.
2: 주면 안 돼. 그냥 호떡은 한 입도 안 주면 너무너무 똑딱네.
0: 나 비위가 약해.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2: 호떡이가 이렇게 해서 앙 하고 조금만 앙 하고 먹을 건데 한 입만 줄게요.
1: 그만하라고 했지.
3: 누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소자 물러가겠습니다.
1: 자, 비붓기의 행복. 오늘의 도전자는요, 저 호떡입니다. 저 호떡과 비붓을 상대는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호빵도 납니다. 자, 골라보세요.
0: 이거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1: 네, 한 접시 비붓기 찬스를 뽑으셨습니다.
0: 응? 이게 뭔데요?
1: 아, 네, 제가 한 접시를 비붓어서 먹는 찬스인데요. 이건 규칙이라서요. 아, 자, 한 접시를.
4: 동작 그만.
0: 제비뽑기라면 꽝도 있겠지.
1: 그럼요.
0: 장난쳐놨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한 입만 빌붓기 찬스. 한 번 더 빌붓기 찬스. 한 그릇 빌붓기 찬스. 나머진 뭐가 적혀있을까?

0: 얻어먹기 성공.
1: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박자에 맞춰 손뼉 쳐볼까요? 박자에 맞춰 옆에 홀라후프로 건너가요. 짝꿍을 바꿔서 박수 쳐보아요.

0: 수아와 아담 정말 잘했어요.
1: 한 번도 안 들렸어요.
2: 안녕 자기들. 오늘도 자기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켰어. 빵이 어디 있냐고? 카페 들렸다 온다니까 금방 올 거야.
1: 어마. 호하, 호빵이 하이라는 뜻. 안녕, 늦어서 미안해. 우주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었지 뭐야.
2: 늦었 카페에 갔다 와서 늦었다고?
1: 응.
2: 빨리 시작하자.
1: 아, 그래. 오늘도 기다린 친구들이 많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 전에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오, 오늘 고민은 재밌는 게 꽤 많아 보이네. 이게 좋겠다. 비속어 유행어는 쓰면 안 되고 바르고 고운 말만 써야 할까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써요. 어머, 안 되긴 왜 안 돼? 욕설은 절대 안 되지. 하지만 인기인이라면 유행을 만들고 추구하는 법.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유행이랑 어느 정도의 줄임말 사용은 필요하다는 말씀. 그치, 호미야? 누구세요?
4: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
1: 예?
4: 나는 나의 훌륭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깨우친 임금 세종이오. 훌륭한 백성이라면 비속어든 욕설이든 유행어든 줄임말이든 당연히 바른말 고운말을 써야 하는 법. 나의 백성들은 언제나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요.
1: 호미는 어디 가고 웬 훈장님?
4: 어허! 어허! 부엄하다! 어? 훈장 따위가 아니라 임금이거늘.
1: 세종대왕님, 지금은 21세기거든요. 언제적 말투예요. 완전 느안조시네.
4: 느안조... 그 오랑캐 같은 말투는 무엇인가? 응?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을 칠 것이야.
1: 네? 경이가 누군데 경이를 쳐요? 경이 치지 마세요! 그런데요, 요새는 줄임말이나 유행어 안 쓰면 친구랑 대화도 안 된단 말이에요.
4: 어허, 참 이런 알아듣지 못할 말투를 쓰지 않으면 벗도 사귈 수가 없단 말인가?
1: 그럼요. 그러지 말고 제가 요즘 말 좀 알려드릴까요? 세종대왕님도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런 유행어를 쓰면 신하들이 헐, 대박! 전하, 완전 제 취금이! 라고 할걸요.
4: 어허, 침은 이미 지존이거늘.
1: 응? 지존.
4: 그래도 일단 한나라의 왕으로서 타국의 문물은 익혀두어야 하는 법. 어디 한번 알려줘보거라.
1: 좋아요. 자기들 보고 있지? 세종대왕님까지 솔깃해하는 호빵의 유행어 교시.
4: 그런데 지금 어딜 보고 말하는 것이냐?
1: 라방 중이거든요. 지금 엄청 많은 인친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4: 라방? 인친?
1: 라방은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뜻이고요. 생중계, 인친은 인터넷 친구들이. 아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 거야, 진짜. 오늘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네. 완전 위쓰시개로 제대로 쓰셔줘야겠다. 아우.
4: 어허! 어허! 경박한 지구!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1: 제 말은요, 너무 답답해서 오늘 위를 자극시킬 만한 화끈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4: 아하, 무험하다. 어, 지금 어느 한전이라고 지금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지금 입을 가벼이 하는 것이냐? 어, 지금 내가 지금 답답하다는 것이냐?
1: 어, 목청이 크시네. 오늘 위치다거리 하느라 힘들다 힘들어.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4: 잠깐, 잠깐. 짐이 한번 맞춰보겠느니라.
1: 오, 정말요?
4: 그 위치다거리라 하면 그 지다거리라 하면 그 윗사람의 뒤치다거리를 말하는 것이냐?
1: 오, 정답! 오, 정답!
4: 그 참 재밌구나.
1: 와, 역시 세종대왕님. 똑똑하셔서 이해가 빠르시네요.
4: 더 알려줘보거라, 더, 더.
1: 어, 좋습니다. 느좋은 느낌 좋다라는 뜻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느좋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느안좋은 반대 뜻이겠죠. 손재미는 손절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고요. 세종대왕님 완전 손절미 대박 이런 식으로.
4: 재밌다 재밌어.
1: 아, 그쵸. 이것봐 자기들 유행어는 써도 된다니까.
4: 여봐라, 얼른 이 무험한 자를 끌고 가 옥에 가두거라.
1: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잠깐만, 옥이면은 감옥이야.
4: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감히 본자 앞에서 경망스러운 태도를 군제 어미 다스릴 것이야.
1: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종대왕님. 저는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잠시만요 세종대왕님 죄송해요. 잠시만요, 앞으로 고운 말 바른 말 쓸게요. 아, 세종대왕님 안 좋아.
4: 어서 끌어내라. 백성들이여, 짐도 이만 물러나 보겠다. 라방이랬나. 라방은 여기까지. 세바, 세종바이란 뜻이다. 세바.
1: 세종대왕님 노잼.
4: 노잼은 무슨 말인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이지. 세바.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보자.

0: 불편한 친구. 아, 평화롭다. 조용하고.
1: 야! 뭐해?
0: 그냥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1: 야야야, 아니 들어봐. 아까 우리 반에 김영호가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용히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0: 걔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1: 아니 나도 걔가 혼난 게 속상하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았을 거다 얘기한 거지. 아이, 설마 그렇게 펑펑 울 줄 알았겠냐?
0: 옛날에는 얘랑 노는 게 좋았는데.
1: 나 높이다 왜?
0: 기분 좋다.
1: 너네 내 친구 괴롭히지 마.
0: 나를 많이 챙겨줬었는데.
1: 야야야, 너 내 말 듣고 있냐?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0: 그럼.
1: 암튼 내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로 마저 얘기하자.
0: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참 안 맞는다. 불편한 친구도 친구냐고.
2: 불편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3: 그러게.
2: 그냥 놀아주기 알바? 인정.
3: 인정, 인정, 인정. 저렇게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왜 억지 웃음을 다들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면 되지 않아?
2: 나는 얘기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막 불편해지거든? 풀지 않으면은 더 엉키는 법이야.
3: 그러니까 매듭 같은 거지. 이걸 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풀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2: 그리고 더 꼬는 사람이지.
4: 나는 약간 너무 너희처럼 티내지는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면서 멀어지면 좋을 것 같아.
3: 근데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2: 그래.
3: 병을 계속 참으면 병이 더 커지는 것처럼 불편한 친구도 계속 참으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괴롭힘으로 변할 수도 있어. 아, 너 웃겨.
5: 그러면은 내가 단점이 그 하나밖에 없거든?
2: 뭐? 근데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다른 친구가 느낄 땐 네 단점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 100가지 수백가지 겹쳐서 절반이라도 35개.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네 단점이 하나일지 몰라도 다른 친구에게는 네 단점이 수천 개일 수도 있어. 그 단점 하나가 뭔데?
3: 일단 말해봐.
5: 내가 좋아하는 걸 집착을 많이 하거든?
2: 엄청난 단점이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엔 네 활발한 게 좋았는데 이제 네 활발한 게 싫어. 그러면은
5: 내가 활발한 게 원래
2: 좋았다가
5: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원래 자체가 활발한 거야.
2: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시끄럽다는 말도 많이 듣기로 하고 내가 걔랑 절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도 나중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6: 나도 안경심의 의견과 비슷한 게 뭐 친구를 바꾼다고 뭐 내 단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 단점이 고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
3: 그럼 그 친구도 나의 진심을 보고 알아주지 않을까? 아, 얘는 진심으로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는 얘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좀 더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7: 나는 여태까지 니네 셋이 말한 거랑 다 달라.
2: 그래.
7: 왜냐면 친구는 내 장점이랑 단점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게 친구라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 친구가 단점만 계속 지적하고 너는 계속 그거에 대해 바꾸려 하면 그게 진짜 과연 진짜 친구일까?
2: 나도
7: 그러면 다 바꾸면 진짜 너는 사라질 거고 친구가 좋아하는 너만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친구를 바꾸는 게 낫다 생각해.
2: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잖아. 친구면 그 모든 걸 이해해줄 수 있어야 돼.
6: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내 단점을 지적해서 계속 친구를 바꾸고 하다 보면 내 단점은 그냥 내 단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0: 그리고 친구를 바꾸면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알고 내가 시끄럽다는 걸다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랑 친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1: 네가 방금 친구를 계속 바꾸면 언젠간 나랑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 근데 왜꼭 내가 바뀌어야 돼? 친구들이 좀 바뀌어주면 안 돼?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맘도 있잖아.
0: 만약에 친구가 한 서너 명이 있어. 근데 그게 내 너무 단점이래. 이런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 친한 친구 한명 때문에 내 단점을 통째로 바꾸는 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
2: 그럼 만약에 친구를 바꿨는데 그 친구가 멀어지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3: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의 기준이 모두 똑같을까?
2: 다르겠지. 사람의
1: 관점이 다르니까.
0: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컬러 렌즈를 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얀 티를 입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네가 카키색 렌즈를 끼고 있어. 그럼 너 카키색 옷 입었네? 핑크색 렌즈를 끼고 있어. 핑크색 옷을 입었네? 이렇게 봤듯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1: 나는 단점의 기준이 약간 비슷하다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싫은 점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게 네 단점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나는.
4: 없어. 맞는 사람이 없어. 왜인지 알아? 사람은 각자 다 성향이랑 MBTI가 똑같아도 생년월일 안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MBTI는 안 같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0: 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80억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살짝 말이 안 되는 얘기기도 하고.
5: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확히 딱 맞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이끌림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바꾸면 그 친구도 조금 더 바꿀 거잖아. 그럼 서로 맞춰가면은 그 퍼즐이 딱 맞으면은 맞는 친구가 되는 거 아닐까?
0: 잠깐만. 한두 가지 빼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랑 완벽하게 맞는 친구가 아니지 않아? 완벽하게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건데
1: 그러니까 맞춰갈 수
0: 하나.
1: 있어. 맞춰갈 수
0: 근데
1: 있어.
6: 이걸 하기에는 완벽한 친구가 무언지 알아야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친구란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할수 있는 친구야. 대처해주고.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른 건 모든 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0: 너네들 혹시 삼국지라고 알아? 삼국지라 진짜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진짜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눠야 친구라고 나와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잘 맞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5: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방금 말했듯이 진실된 친구는 한몇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한두 명?
2: 난 10명.
4: 나는 진짜 한 60명 정도 바래.
1: 그렇지.
5: 나는 근데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안 내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고 책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러더라고.
0: 예전에 나랑 아주 잘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엄청나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바로 나한테도 옮겨버리기 전에 바로 관계를 잘라버렸지.
1: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때 편안했어?
0: 애가 막 자꾸 막날 괴롭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약간 변비 걸렸는데 쾌변을 싼것 같은 느낌이.
6: 속이 시원했어.
0: 속이 시원해졌어.
6: 나는 이렇게 절규라고 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내가 너랑 절규야라고 하진 않았어.
5: 우와. 저희 요구르트 한개 주세요.
0: 이분은 왜 있잖아요.
7: 왜 전화를 하잖아?
0: 무서워.
2: 야야야 하나 내려놔.
4: 알았어.
2: 아까 경험담 못한 친구 여기랑
6: 그 친구랑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 근데 반면

0: 오늘은 공연 보러 가는 날. 응원봉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혹시 모르니 빠른 달리기도 챙기고. 왜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흉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흉기 든 사람을 만나면 빨리 달려서 도망가야 하니까. 흉기 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알려드릴 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흉악범이 있다는 사실.
2: 흉악범? 설마 그 무서운 그거 아니야?
1: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만약 흉악범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면 첫째,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 도망치세요. 둘째, 범인을 피해 숨으세요. 문을 잠글 수 있는 곳이라면 문을 잠금니다. 셋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두 아시겠습니까?
3: 아, 우리 곰돌이 친구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다들 진정하시고요. 네, 그럼 다른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저요.
3: 네, 거기.
5: 은미스 형들이요. 이를 잘 안 닦아요?
1: 이 목소리는...
6: 그러네가. 우리 하루에 세 번 이 닦아요. 오케이?
5: 뭐야, 세 번이나 닦아? 난 당신들이 이를 안 닦는 줄 알고 무려 3년이나 이를 안 닦았는데. 그래서 이가 이렇게 다 썩어버렸는데.
6: 릴렉스. 진정해요.
5: 거짓말쟁이들! 다 혼내줄 거야!
1: 주세요! 여러분, 뛰세요! 최대한 빨리 뛰어 도망치세요!

0: 네, 빨리 와주십시오.
1: 흉악범을 만났을 때 중요한 대처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살펴봅시다.
2: 만약 악당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려야죠!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서 도망치세요! 도망쳤으면 그 다음엔 숨으세요! 악당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꼭꼭 숨으세요! 문을 잠글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숨었으면 그 다음엔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고전화 112!
3: 여보세요! 경찰이죠!
2: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0: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제주도에 120마리 고양이들의 안식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0: 상처받고 버림받은 고양이들의 쉼터. 이곳엔 이들을 돌봐주는 따스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자원봉사자들. 그런데 그들의 손길을 피해 24시간 캣타워에서 내려오지 않는 고양이 한 마리.
2: 쟤는 올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0: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

0: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던 고양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사. 120마리의 고양이들 모두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돌담 너머로 귤 향기가 퍼지는 제주도의 겨울. 이곳에 120마리의 고양이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2,500평의 넓은 부지에 고양이들의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20마리 고양이의 집사님을 만나볼까요?
1: 안녕하세요. 고양이 아빠 우익홍이라고 합니다.
0: 안녕. 이렇게 많은 고양이를 돌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이제 어느 날 이쪽 뒤에 보일러실에서 이제 새끼 고양이들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그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주먹만한 애들 세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굶주려 있는 상태라서 그때 당시는 뭐 고양이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사실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쌍해갖고 이제 참치캔을 갖다다 줬었어요. 참치캔을 갖다다 줬는데 이 얘네들이 되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이래서 아 잘 먹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료를 계속 갖다 줬어요. 거기
0: 세 마리 악갱이들과의 인연이 이어져 구조된 길고양이들을 입양해 안식처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1: 이런 불쌍한 애들을 갖다다가 한번 케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0: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1: 얘가 이제 보호소에서 안락사 일주일 남기고 데려오는데 보통 이 종류로 따지면 페르시안이라고 해요. 페르시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입양이 되게 잘 되는데 얘는 한쪽 눈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입양이 안 돼갖고 안락사 명단에 올랐었거든요.
0: 다행히 이곳에 와서 묘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고양이들을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 고양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들을 보듬어주는 아이들.
2: 학대받은 흔적 같은 거는 봤던 것 같아요. 조금 고양이들이 불쌍했어요.
0: 구조된 길고양이들이 이곳에 많이 오다 보니 질병에 걸린 채로 다른 고양이들에게 옮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대여섯 마리가 이제 갑자기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범백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걔네들이 사실 다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것만은 철저히 해야겠다. 뭐 모든 범백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고 질병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하자 해서 매주 실내는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질병 예방을 위해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집사.
1: 이제 살포를 하면 됩니다. 아, 이게 GCM이라고 고온성 미생물이에요. 인체나 동물한테는 아주 이제 무해합니다. 그래서
0: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넓은 야외 공간의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실내 공간 청소도 예외일 순 없겠죠?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쓸고 닦으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양이들을 만나기 전 손소독은 필수.
3: 저희가 들어올 때 밖에서 들어올 때 그 나쁜 그런 세균이나 이런 거 데리고 들어오면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청결은 고양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들의 털과 피부 건강을 위해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1: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타 지방에 있는 그 원장 선생님들인데 원장 선생님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애들 미용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0: 고양이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털 관리는 필수.
4: 털이 당겨가지고 점점 옆에 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더 뭉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당겨지면서 털이 빠져요. 그러면 여기가 피 빨개지기도 하고 이 밑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엉켜있는데 통풍이 안 되면서 각질이랑 유분기가 제대로 분비가 안 돼가지고 안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딱지처럼 뭉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빗질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미용해서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0: 미용 봉사자들이 단단하게 굳고 엉킴이 심한 털을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어느새 고양이 털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네요. 엉켜서 뭉친 털을 잘라내자 어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용을 하다 보면 얌전히 있는 고양이도 있지만 어우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고양이도 있는데요. 심지어 캣타워에서 내려오지 않아 한 번도 미용을 받지 못한 고양이도 있다네요. 바로 24시간 캣타워에서 지내는 나나입니다.
1: 겁이 심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보다 체격이 작은 친구들한테도 뭐 힘으로 싸우면 분명 이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0: 얼마나 겁이 많은지 다른 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캣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고 구경만 하는 나나. 결국 집사는 캣타워 위에 나나의 밥을 챙겨줍니다.
1: 많이 먹어. 아이고.
0: 이제야 밥을 먹는 나나. 얼마 후 캣타워 밑에 모여든 고양이들. 고개를 쳐들고 밥 먹는 나나만 빤히 쳐다봅니다. 나나는 자신을 애워싼 고양이들이 무서워서 위에만 있는 걸까요?
1: 아이고 나나가 똥을 쌌나? 어우 똥 쌌네 쌌어. 어우 많이 쌌네.
0: 24시간 캣타워에서 지내다 보니

0: 모든 걸 위에서 해결하는 나나.
1: 배변 활동도 다 거기서 해버리고 일부러 끌어내리려고 해도 꽉 잡고 절대 내려오질 않아요. 어, 얌전하네 오늘도. 오, 나나야. 오, 잘했어. 무서워? 아이고. 쳐다보지 않아도 돼. 아이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려놔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무서워. 이거.
0: 하지만 캣타워 위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나의 유일한 은신처인 캣타워를 향해 올라오는 쟤.
1: 이름이 잭인데 이제 걔는 눈이 하나 없어서 보호소에서 오는 친구거든요. 근데 걔가 되게 착해요. 걔도 왜 걔도 쟤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잭은 나나를 향해 달려들며 위협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나나의 은신처를 점령합니다. 한참을 집 밖에서 눈치만 보는 나나.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영역마저 빼앗겨버린 걸까요? 나나의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잭. 나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가 결국 공격을 당하고 마는데요. 정말 안쓰럽네요.
1: 쟤는 올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올 때부터 다른 고양이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계속 이제 여러 친구들이 쟤를 괴롭히더라고요.
0: 그동안 여러 고양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나나. 밤에도 많은 고양이들이 나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잠이나 편히 잘 수 있을런지. 하지만 밤에도 잭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1: 일단 겁먹지 않고 내려와서 애들하고 그냥 어울릴 수 있을 정도? 편하게 뭐 진짜 밑에 와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그냥 편하게 이용하고 그렇게만 해줘도 지금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 앞에 3355 모여있는 고양이들. 문이 열리자 사람들과 같이 우르르 나갑니다. 아니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집단으로 탈출하는 고양이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틈을 노리면서 들어와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늘어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0: 직원들은 탈출한 고양이들을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2: 저희가 이제 카페 안에는 카페다 보니까 식음료를 팔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털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위생상 문제 때문에 바로 넣어주고 있어요.
0: 고양이들이 나오면 들여보내고 나오면 들여보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빨리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독특하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애들 조금이라도 이제 성격이 좀 변화할 수 있게 그것만 해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0: 왕따 나나와 탈출묘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까지 날아온 나응식 수의사.
3: 우와, 이게 진짜 고양이. 고양이 진짜 많이.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3: 여기 애들이 너무 많은데. 네. 몇 마리 있어요?
4: 여기 지금 총 120마리가 있어요.
3: 120마리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누워있고, 얘도 쉬고 있고, 얘도 다 쉬고 있고, 정말 고양이 천국 같은데?
4: 맞아요. 진짜 천국이에요.
3: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네네. 같이 좀 봐볼게요.
4: 네.
3: 이 친구가 이제 나나라는 친구.
4: 네, 그렇죠.
3: 왕따 당한다.
4: 네.

0: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1: 정말 착하고 예뻐요.
0: 착해요, 얘가.
2: 24시간 캣타워에서 생활하는 왕따 나나.
0: 나나가 이 동에 사는 친구들이랑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또 고양이 동이 있는데?
1: 다른 동에 있는 애들은 저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냥 그쪽 동에 있는 애들만 우선 그러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2: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캣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심지어 캣타워 위에서도 공격을 받는 나나.
0: 얘가 무섭다. 나나가 진짜 확실히 공포심이네. 귀가 이렇게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1: 아, 그런 거구나.
0: 네. 다른 고양이들 엄청 무서워하네요. 고양이끼리의 사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사회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익숙함,
1: 네.
0: 순화는 너무 잘 되어 있는 친구고 네. 고양이로서의 식욕도 좋고 다른 고양이와의 사회화가 안 돼 있어서 공포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막 대놓고 막 뭐 막 괴롭히거나 막 털을 뽑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얘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2: 왕따 당하는 나나, 친구들과 잘 지낼 수는 없을까요?
0: 나나한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저 동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2: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한 나나.
0: 나나는 여기가 네. 안 맞으니까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나 맞는 친구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네.
0: 가서 나나하고 잘 맞는지 아닌지를 좀 네. 테스트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애기를 일단 넣어서 그쪽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이거 착하다. 어, 나나 좋은 데 가자.
0: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잠깐만, 여기 싫대, 싫대, 싫대. 미안, 좀만 들어가 봐.
1: 어, 나나,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0: 네?
1: 그러면은 저쪽으로
0: 아, 가볼까요?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어, 친구들에게 또 공격당하는 나나. 정말 심각합니다.
0: 얘는 들어올 수 있나? 어, 여기 라면 좋은데요?
1: 괜찮겠습니까?
0: 네. 근데 여기는 누구 들어와요?
1: 처음에 했을 때 격리방으로 썼었거든요.
0: 아, 네. 근데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1: 네, 정리해서 이제 다 오픈을 시켜놓은 방이었어요.
0: 근데 여기 제 생각에는 친한 친구들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얘가 혼자 쓰게 하다가
1: 네.
0: 걔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2: 나나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실 정리를 하는 나쌤. 과연 나나는 새로운 공간을 좋아할까요?
1: 바로 또 높은 곳으로.
0: 네, 일단 봐볼게요. 새로운 공간을. 네, 일로 와. 나나, 나나. 먹어요. 맨날 항상 이렇게 급하게 먹는 건 이유가 뭐냐면
1: 네.
0: 다른 애들 눈치 먹느라고 빨리 먹고
1: 가는데 항상 주변은 엄청
0: 봐요. 지금 먹다가 주변 한번 보고 먹다가 주변 한번 보고 그죠? 됐어. 너 많아. 이제 너 많아. 여기 너 많아. 그렇지. 자, 너도 일로 와봐. 그 친구 일로 와. 아니야. 밥그릇이 또 하나 더. 이거 일로 와.
3: 밥그릇이 또 하나 더. 이거 네.
0: 이렇게
1: 네.
0: 같이 먹는 게 얘네들한테는 네. 고양이끼리 사회하거든요. 얘 뺏어 먹는 거. 이렇게 냄새 맡게 해주는 거. 얘하고는 지금 잘 있잖아요. 일로 와, 나나.
1: 어, 그러네.
0: 그치. 이렇게 먹.
1: 이
0: 연습 해야 돼요. 얘하고는 잘 먹어.
1: 아, 그래서 여러 명 친구들을
0: 네.
1: 조금씩 해도 되는 건가요?
0: 네. 조금 거리를 두고 이쪽 할라.
1: 아.
0: 그리고 놀라지 않게끔 뺏어먹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은 더 줘야 돼요. 조금만 밥 먹어도 좀 더 주고 한 번에 많이 주고 마주 보면서 먹는 거는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뺏어먹는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 조금 천천히
1: 네, 맞아요. 속도가 늦어졌어요.
0: 네.
1: 느려졌네 진짜. 와.
0: 그래서 하나씩 얘하고 얘 괴롭히지 않는 아이들 아니면 얘가 좀 상성이 맞는 애들
1: 네.
0: 이런 애들을 정해서
1: 네.
0: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먹고 쉬고 화장실도 쓰고 이런 건데 저기에서만 365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맞아요. 아유, 그게 너무 안타깝죠.
0: 그리고 아마 거기 있는 애들 이쪽으로 잘 안 오죠.
1: 안 오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입장에서 얘가

0: 익숙해지면 얘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요.
1: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열 마리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중요한 게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상성이 맞는 사람들, 내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내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시비 거는 친구, 계속 쫓아다니는 스토킹하는 친구. 이러니까 걔가 거기서 못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지낼 수 있다면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번엔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 얘 너 가서 어디로 갔는데?
3: 카페 하나로 들어와요.
1: 카페가 뭐가 있죠?
3: 거기에 추로가 있어요, 추로.
4: 아, 네. 그렇지. 네.
3: 그걸 날아갔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3: 그냥 들어가도 무방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휴게 음식점이라서 이 카페가 이제 반려동물이나 이런 게 출입이 안 돼요. 때문에
1: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3: 안 되는 건데 진짜. 자꾸 들어와서 문제예요.
1: 얘도 문제네. 네. 귀엽긴 한데 네. 거기가 보물창고니까 얘한테는.
3: 맞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1: 그렇죠. 모방 행동 네. 하거든요. 얘네들이.
2: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고양이들이네요.
1: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네. 뭐 어렸을 때 특히나 엄마가 사냥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네. 모방 행동이라는 걸 하는데 아.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회화된 상태에서도 네. 따라하는 친구들 자연스럽게 생겨요.
3: 아, 그래서
1: 예. 네, 그래서 좋은 것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한 마리를 교육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3: 아, 그렇구나.
1: 안 하니까. 네, 네.
2: 고양이들이 나가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문이 열리면 나가고 그렇잖아요. 네. 고양이가 특정 행동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ABC 이론이라고 하는데 A는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이 열린다는
3: 네,
1: 상황.
3: 네. 아.
1: 그럼 B는 행동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나가는 게 행동이 되겠죠. 근데 이 나가는 행동의 결국은 문이 열린다? 밖을 나가려고 한다? C,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결국에 그쪽에 누군가는 축을 줬다.
3: 네, 맞죠, 맞죠.
2: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는 거네요.
1: 이게 안 되려면 네. 이 친구들한테 보통 어떻게 되면 이 자극을 주고 네. 다른 교육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얘는 이 자극이 있었음에도 다시 여기서 줬잖아요.
3: 아, 들어가지 않고.
1: 네. 그러면 이런 자극이 네. 있어도 관심이 아.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초록이, 여기를 스팟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다양한 스팟으로.
3: 아.
1: 자, 이게 여기서 문이 열리면, 네. 여기서 간식 먹는 타이밍인
3: 아.
1: 거예요,
3: 지금. 아.
1: 지금 문이 열렸잖아요.
3: 네.
1: 기다리는 여기서만 줄게요, 이제.
3: 네.
1: 좋은 일은 다 여기서만
3: 줄게요. 아, 초록이도 알아버렸어요.
2: 아, 문이 열리면 문 안쪽에서 고양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거군요.
1: 앉아 할 줄 몰라?
3: 몰라.
1: 아니, 배우면 돼요.
2: 과연 문이 열리면 고양이들의 반응은?
1: 네. 이런 작은 소리가 나도 있으면
3: 아, 여기서 머물러.
1: 네, 여기서만 이렇게 주는 거죠. 잘했어, 자. 여기. 여기.
2: 문이 열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고양이들.
1: 문 열렸으니까 여기서 줄게요. 자, 여기. 하늘이, 문 열렸으니까 여기서 줄게요. 네. 자, 여기.
2: 그러면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1: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뭐 15분씩 두 번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은 문이 열리는 건 결국에는 밖에서 내가 간식이나 추루를 먹을 수 있는 여기서는 추루를 못 먹으니까 그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 공간이 강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솔루션 후 많이 달라진 제주의 고양이들. 나나도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합니다.
5: 아이고, 뽀뽀도 잘하고 아무나고 뽀뽀했지?

0: 그래요. 얘는 안 주면 안 먹어요. 아이고, 이렇게 밥을 잘 안 먹는가 몰라. 밥이랑 잘 먹어야지. 어이야.
1: 내만 신경 쓰지 말고 나 좀 신경 써.
0: 아이, 너는 밥 잘 먹잖아. 그리고 나는 몰라. 우리 뽀미가 밥 잘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1: 봐봐.
0: 밥을 먹어야지. 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2: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6: 내 꿈은 의사입니다.
7: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봄의 막바지 산자락은 싱그럽게 물들고 보령은 속속들이 새로운 멋을 덧입습니다.
1: 이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 향이 예, 냄새가 나네요.
0: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한가득.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찾는 보령의 명소가 있다고요.
1: 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보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는 특별한 경험까지 보령의 여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2: 무궁화꽃은 여름꽃으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피는 꽃인데
0: 눈으로 한번 사진으로 또 한번 담고 싶은 보령의 아름다운 풍경 오래도록 마음속 예쁜 한 컷으로 남을 보령을 지금 만나봅니다.
3: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네, 흐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다 좋았습니다.
0: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남포면 오늘은 이곳에 있는 고혹적인 전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개 돌리는 곳마다 매력 넘치는 보령. 특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2022년에만 무려 2,200만 명이 보령을 여행지로 선택했는데요. 그 중심엔 이 바다. 가슴 뻥 뚫리게 참 좋은 바다가 있습니다.
4: 여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조개 잡는 추억도 있었고 맛집도 너무 많이 있어서
5: 바다도 맑고 낚시꾼 분들도 많으시고 물고기도 싱싱하고 너무 맛있죠.
6: 최고예요?
5: 네.
0: 요즘 보령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사진. 보령은 사진 맛집으로도 인기입니다. 특히 SNS를 즐기는 MZ세대들에게 보령은 사계절 다채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죠. 대천 해수욕장에서 육로로 연결된 작은 섬. 남포 방조제를 건너면 닿는 죽도입니다. 죽도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섬이라 죽도로 불리게 됐는데요. 지금은 섬 전체가 아기자기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7: 예쁘다.
8: 배경이 이뻐요, 땀이 이뻐요.
7: 딸이 이쁘죠.
9: 좋아요.
10: 좋아요. 좋아요.
11: 아, 포즈가 딱 우리 엄마 처녀적 시절 포즈를 잡으시네.
10: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좋잖아요.
9: 꽃은 여기 있는데.
0: 한국식 전통 정원을 테마로 꾸며진 죽도. 이 작은 섬이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사랑받는 곳이죠. 이 정원 어디서든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섬 전체를 도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해서 산책 코스로도 즐기기 충분합니다.
12: 도시 살다가 바다를 한 가해로 돌아서지니까 그게 마음이 확 트인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3: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흐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다 좋았습니다.
0: 특히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매력. 1993년부터 가꾸기 시작한 정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건 이곳을 소유하고 있던 한 작가의 고집 덕분이었답니다.
6: 원래 펜션 단지가 들어서기로 했던 거를 갖다가 펜션 단지가 들어서면은 여기 해송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살리자 해갖고 펜션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0: 죽도가 품은 천혜의 비경을 보존하기 위해 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선택. 특히 2km에 달하는 회랑을 따라 걸으면 섬을 일주할 수 있답니다. 섬 곳곳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그 매력을 더하는데요. 특히 여러 종교의 상징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6: 여기도 자연 친화적이지만 종교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옮겨놓고 녹은 의미는 모든 종교도 하나의 뭐 공통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0: 죽도를 걷다 보면 아주 특별한 멋을 만날 수 있답니다. 한옥, 7채가 모여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원래 계단식 받치던 곳에 한두 채씩 집을 안친 특이한 모습. 이곳에 있는 한옥은 모두 어딘가에서 실제 사람이 이용하던 고택인데요.
6: 보건한옥은 그곳에 있던 한옥들을 옮겨갖고 다시 여기에다가 복원을 하는 한옥이죠.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처럼 뭐 한옥들 뭐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후세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다가 다 옮겨놓은 겁니다.
0: 보존을 위해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미 철거됐었을 옛 가옥. 서해의 작은 섬이 한옥의 안식처가 된 셈이네요. 모든 한옥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죽도를 찾아올 이유일 것입니다.
7: 오랜만에 왔더니 예. 너무 이 바다가 좋고 경치가 너무 멋있어. 아주 살맛나. 보니까 이사 왔으면 좋겠어.
13: 그전에 죽도라는 데는 알았는데 여기 사원이라는 데는 처음 예 와봤거든요. 뒤늦게 온 걸 좀 후회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0: 죽도는 특히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예쁜 석양을 담으러 시간을 맞춰 출사를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아름다운 섬 죽도를 즐기려면 때를 잘 맞춰야 한다네요. 7, 8월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문을 닫는다니 기억해 두세요. 남포 면에서 찾은 사진 명소 또 한 곳. 그런데 새로 생긴 관광 명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0: 아, 이 터널에 답이 있는 거로군요. 지난 2021년에 개통된 고령 해저 터널. 개통식 날엔 상사진을 이뤘을 만큼 사람들 관심이 높았는데요. 충남 보령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며 암면도까지 닿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무려 6.9km나 되는 긴 터널 안엔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해 바다 풍경을 형상화했다네요. 터널을 빠져 나오면 닿는 섬 원산도. 원산도는 멧돼지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 원산도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해저 터널이 생기기 전엔 섬 안에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곳. 그만큼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원산도의 최고봉인 오로봉에는 조선시대에 설치된 봉수대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작은 섬. 터널이 생기며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셈이네요.
1: 그러자니 좋은 점 보여. 섬 사람들 배 안 타고 댕기고 가고 싶은 데로 왔다 갔다 하고 밤이라도 가고 새벽이라도 가고 버스가 들어오고
2: 뭐 터널이 있어가지고 연입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그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뭐 우리 주민들 겁내 불편해서 차가 나가지고 그랬어. 꽉 막혀가지고 처음에는.
3: 저 다 괜히 만들었나 이거지.
4: 저 다시 막아버릴까요 저 그냥? 저 막아.
2: 그래서 지금도 저 주말에는 많이 와요. 그런데 원산도라 이 섬 자체가 내 우리 내가 산다의 성이 아니라 괜찮아요.
3: 아, 그래요?
2: 에, 어딜 가든지 해보 올릴 때, 지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좀 참 절망 좋고.
5: 원산도는 일단 바닷가라 해수욕장이 좋고요. 유명한 카페도 많고요. 그리고 뭐 시끄럽지도 않고.
0: 해저 터널 개통 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산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카페가 생긴 건데요. 이곳 역시 사진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 아, 게다가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좀 특이한 디저트가 있답니다.
6: 모양은 원래 알고 있던 먹을 거고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다.
0: 원산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귀여운 디저트들. 이건 봉수대 모양으로 만든 빵이라는데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7: 노을 맛집인데 하늘, 땅, 바다를 표현하는 에이드입니다.
0: 음료 역시 독특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눈길이 먼저 가는 메뉴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이 음료는 세 가지 맛, 세 가지 색의 시럽을 넣어 만든 에이드로 원산도 앞바다에서 만나는 노을을 표현한 거라는데요. 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입도 즐겁고 눈은 더 즐거운 시간. 원산도에서 찾은 특별한 재미죠.
8: 휴가 안에서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왔고요.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고요. 또 편의시설도 잘 되어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 촬영도 많이 하시고요. 네, 가족분들이랑 이제 즐기다 가십니다.
0: 카페 근처는 원산도 1등 사진 포인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저마다 인생 사진을 남겨보는데요.
9: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 사진 찍기가 좋아요.
11: 사진 잘 나와요.
10: 네, 잘 나와요.
12: 뭐 있어요?
13: 엄마, 이렇게 찍는 거.
12: 웃어줘. 하나, 둘, 셋. 생각보다 해저터널도 길고

0: 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다시 다음에 오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더라고요.
1: 하나, 둘, 셋,
2: 보령!
3: 보령에서 만든 잊지 못할 추억이 사진 속에 콕 박혀 있습니다.

0: 사진 하면 보령에서 여길 빼놓을 수 없다죠. 바로 여전히 하루 한두 번 열차가 지나가는 작은 역입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청소역.
1: 이게 청소역 한번 찍어야 되겠네. 나무가 자꾸 크면서 건물을 가리는 간이역이 많이 요즘은 좀 사라지고 없는데, 이 장항선에서 유일하게 간이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 청소역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청소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사진으로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었습니다. 예, 청소역의 자랑거리가 이 택시 운전사 영화 촬영을 한 곳이라서.
0: 간역 곳곳엔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귀여운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오래된 택시. 그래서 영화 배경으로도 이곳이 자주 나왔다고요?
1: 저 기념으로 한번 찍어줘요. 여기 앉을게. 남자 학생들이 아주 잘생겼네.
2: 이뻐.
1: 고모님 거기 한번 서보시는데 한번 찍게. 아, 멋집니다. 멋져. 예? 청소역이라 와니까 뭐지? 딱 어디 가서 보겠어요? 옛날에 이런 가정집에서 이런 차를 갖고 있었으면은 완전 갑부, 예?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사진은 뒷전, 어느새 추억 속에 잠깁니다.
1: 야, 이거 몇십 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

0: 청소역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웅천읍. 이곳까지 걸음을 옮긴 이유는 딱 하나.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 때문인데요. 보령에서 명성이 자자한 독특한 중식. 이름부터 특이하답니다.
1: 이 집이 보령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나주면이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2: 약간 비주얼로 말하자면 짜장보다는 묽고 짬뽕보다는 걸쭉해요. 그래서 약간 볶음면 같은 타입인데 그렇다고 다시 볶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양념 위에 덮밥식으로 올려지는 그런 고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곁들여서 면하고 먹는 게 나주면이에요.
0: 라조면은 주 재료가 해물인 면 요리. 각종 채소에 해물을 넣고 기름에 달달 볶다가 고춧가루로 매운맛도 팍팍. 중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불맛도 화끈하게 입혀주는데요. 여기까지는 짬뽕과 좀 비슷한 것 같죠? 여기에 전분 가루를 푼 물에 넣고 졸이면 라조면 소스 완성된다 해 이거. 이 독특한 맛에 매료돼 보령을 찾는 손님도 많다는데요. 좀 빨간 짜장 소스 같기도, 졸인 짬뽕 같기도 한 독특한 모습. 들어는 보셨는가요? 보령의 라조면입니다. 하하, 근데 그나저나 군침이 도네요.
1: 와,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0: 기대에 한껏 부푼 작가님들, 쓱쓱.

0: 일단 비벼 보시는데요. 그 모습만 봐도 맛이 짐작이 갑니다.
1: 엄마 맛인데 해물 짜장만하고 완전 좋은 게 일단 칼칼한 게 맛이. 여기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2: 우리 보령은 자연 경관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요. 이렇게 맛있는 예, 맛집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운 한 끼였습니다. 자, 오늘 사진 나들이 마지막 장소. 봄꽃과 여름꽃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예술공원입니다. 이곳은 18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종합예술공원인데요.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공원 곳곳에 7개의 연못과 폭포,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죠.
2: 예술공원에 봄 사진을 좀 찍으려고. 요새 연록이 아주 이쁘잖아요. 오전에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비가 그쳐주고 오히려 빛 끝은 후라서 그러나 색깔이 더 자연 연록색이 너무 더 푸르고 좋아서 아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0: 지금이 딱 제철인 데이지가 만개한 정원. 거기에 다양한 계절 꽃과 허브까지 두루 만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2: 이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 향이 예, 냄새가 나네요.
1: 그냥 개천이었었거든요.
2: 맞아요. 네.
1: 이 집, 논 이런 거 그냥 개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2: 이쪽 이 호수에 반향이 좋으니까요. 반향을 한번 찍자고요.
0: 내 고향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까지 꾹꾹 담아 이 참 좋은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보령은요,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 바다, 항구, 뭐 댐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보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1: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시기도 하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담아가시고 이 지역에 정말 자랑스럽죠. 태어났다는 자체가.
2: 우리 학생들 어디서 왔어요?
3: 황산.
2: 황산?
3: 황산. 환경운동조단.
2: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예? 하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멀리 오셨어요?
4: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광지가 하도 몇십 년, 한 40년을 가다 보니까 갈 만한 장소를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제가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오게 됐어요.
2: 아, 저희는 여기 지역의 사진 작가들이에요. 저희들이 기념으로 지금 촬영 한번 해드릴까요?
0: 보령에서 후한 인심까지 만났으니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시겠죠.
2: 자, 제가 찍겠습니다.
5: 오케이!
2: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0: 알록달록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고장 보령.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보령에서 내 인생의 풍경 하나씩 만드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유토피아에서 사는 안서 안젤리나입니다. Yeah, I love listening to K-pop and dancing K-pop songs.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0: 여기는 클로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1: This week she turned 2 years old.
0: 클로이 공주예요? 맞아?
2: Yes.
0: 그리고 우리 귀여운 카이 남자로 여기 왔다고.
1: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3: 카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흔히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1: I live in Ethiopia with my family, mom, dad, and my 2 siblings.
4: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5: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에이단입니다.
6: I start working as freelance of 2 companies.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co.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em. So you can say as a project officer.
4: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 한다고 좀 될 것 같거든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진출을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사실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카이와 클로이까지 같이 봐주시죠.
7: እንደምን አደራችሁ መጀመሪያ ተበ ወልደ ገብርኤል ባላላው
0: ሲጉምቶ ኡሪ ኢያ

0: 저희 가족은 에티오피아에서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살고 있고요.
1: 저 이소베스 a very good country to live in.

아이고, 저 여기 할머니, 우리 이토피아 할머니 방. And she pretty is like Ethiopian style. She's my Ethiopian grandma. Now we're going upstairs. This is our living room. Team 위가면 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 제 방. 다음 여기 엄마 아빠 방. 여기 아기가 자고 우리 카이 동생. 그리고 이런 언니들이 집에 있어서 take care of me very well.

지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제가 보여줄게. Let me introduce you my house. Let's get in. Okay, this is the way we put our car. 여기 차 놔둬요. 엄마 차 아니 아빠 차. 여기 충전하니까

에티오피아는 사실 생활 편의상으로 보면 그렇게 편한 국가는 아니에요. 물도 어렵고 전기도 어렵고 그 요즘에는 그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안 돌아와가지고 일주일을 또 불없이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0: 누구였지? 레나? 레나? 쟤 나 막 고민난데. 어? 제가 체인지하려고 지금.
1: 이모 나갈까?

0: 에티페 여자랑 결혼해서, 응? 가서 살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지. 처음에 에티페 여자랑 결혼할 때내 호적 팔아야겠구만. 호적 팔아봐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
1: 근데 어떻게 허락해 주셨어요?
0: 아,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참. 근데 사람 댄데미가 됐다고 나보고 겪어보라 그랬거든. 일단 에이든 솔로몬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결혼은 안될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 했을 타이밍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물론 애인도 잘한다고 하지. 응? 잘한다고 해. 그래도 그 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엄마는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속이 가서 보면 꽉 찼어. 애 같은 게 없다고 이미.
1: 뒤로 데리고 와.
2: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고. 나 자식

0: 너무 이쁘다.
1: 아가씨 같아 이제 진짜.
0: 야 안젤리나 쫄리.
1: 쫄리는 아니고 안젤리나 지금.
0: 나는 쫄리라고 불렀잖아 얘.
1: 아, 내가 그랬잖아. 안젤리나 쫄리냐? 내가 그랬다니까. 제 이름 졌을 때. 그 전에 아기 때 봤잖아. 6살인가 몇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안윤분입니다.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이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거든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아이고 준석이네. 카이.
2: 안녕.
3: 안녕하세요.
1: 어이구 안젤리나 아가씨 같으네. 안젤리나 잘 지내고 있지?
3: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1: 그래. 그래. 클로이. 어이 클로이. 어머나 이렇게 많이 컸어.
4: 네.
1: 아이고 미. 클로이. 클로이. 안녕.
5: 안녕.
6: Hi.
7: Hi. Hi.
6: Hi.
7: Say hi.
6: Hi, grandma.
7: Say hi.
6: This is grandma.
1: 그래, 그랜드맘이다. 그랜맘이다, 이거.
2: 자, 여기 카이 있어, 카이.
8: 카이.
1: 카이. 카이. 카이. 아이,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진짜 컸네. 카이, 사돈. 사돈 욕부셔, 욕봐. 사돈 욕부셔요. 아야, 너네 김치 없냐?
2: 김치 조금 있는데, 아주 조금?
4: 어?
2: 한 500g, 1kg 있는 것 같은데?
1: 어? 알았어. 알았어. 김치도 싸가야 되겠네. 응.
9: 응. 김치 볶음밥?
2: 김치 볶음밥도 먹고 싶대, 엄마. 나도 저기 엄마가 오면은 엄마가 만든 저기 김치찌개를 좀 먹고 싶긴 한데.
1: 알았어. 야, 소고기를 김치찌개 줄게.
2: 김밥도 먹고 싶고. 야, 할머니가 만든 거 먹고 싶대.
10: 한 거야, 가서. 김치찌개.
1: 그래, 알았어.
10: 김치도 많아요.
3: 할머니 빨리 오세요.
1: 알았어. 오늘 저녁에 간다.
2: 많이 보고 싶고 많이 보고 싶다네.
3: 사랑해요 할머니.
1: 알았어, 끊어요 이제 끊어. 어 그래, 나도 사랑해. 야 이거 내가 하트 이거 하트 보냐? 하트. 손 하트야 나는.
3: 네.
2: 알았어 엄마. 에티오피아에서 보고.
1: 알았어.
2: 바이바이.
3: 바이.
1: 그래, 그래, 잘 있어, 다. 끊어.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사랑해.
11: 착한 가격. 10마리 100만원.
1: 음식 재료상을 가야 되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밀떡이에요?
12: 네, 밀떡.
1: 이게 한 봉지 얼마나
12: 몇
1: 명?
12: 1500원.
1: 아니, 몇 명이 먹어? 40명 먹을 거야. 40명.
12: 예?
1: 40명.
12: 40명? 몇 명이 먹어? 40명.
13: 40명?
12: 이거 뭐, 너 몇 명이 먹어야 돼?
1: 할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 그런다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말이 통해도 뭐 나가지. 그러니까 뭘 해주겠어. 다 해가지고 가잖아 지금 여기서. 아이고 누가 끓일 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12: 여덟, 아홉, 열, 열 개.
1: 먹어요. 그놈을 미역, 여기 미역 사야 되겠네. 미역. 미역이요.
12: 미역? 응. 뭐 큰 거 드려 작은 거?
1: 큰 거는 절만 안 돼요. 봐요, 예. 50인분에 이게?
14: 50인분, 많죠.
1: 아니, 이거 하나 주세요.
14: 6천...
1: 아이고, 알배기 몇 사야 되나? 이거 얼마 대단하지? 뭐, 무거우니까. 오늘 상품권 받아요?
15: 예, 오늘 상품권 받아요. 네.
1: 너무 많을까? 어떡할까 모르겠네. 아이고, 모르겠다. 좀 이런 것도 있네. 우리 안젤리나 입히면 되겠네. 어? 예쁘겠네. 얘는 클로이? 응. 클로이. 안젤리나 형. 이건 안젤리나 엄마. 아이고, 감사해요. 아휴, 그 돈 받았어?
4: 네, 감사합니다.

0: 아, 나 못 찾겠어, 어딨나. 에티오피아? 아, 총각, 이거 좀 가르쳐줘봐요.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1: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0: 왼쪽.
1: 00시 20분이라 돼 있죠? 아디스 아바바, 볼레.
0: 아디스 아바바가? D9으로 가면 되겠네. 알았어요. 알았어. 맹꾸레비? 내가 맹꾸레비네. 좋아 죽겠어.
2: 왜 좋아요?
0: 손주를 보러 가니까 좋지. 좋아요.
3: 손님 이거 네. 지금 너무 무거우시거든요. 보시면요.
0: 네.
3: 36kg세요. 저희 공항 최고 규정은 32kg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짐을 좀 빼셔야 되세요.
2: 그 추가 금액을 내도 안
3: 내도 안 되는
2: 거. 아, 내도 안 네. 되는
3: 추가 금액은 100불 내더라도 32kg까지
2: 아.
3: 좀 빼셔야 되세요.
0: 아유, 그냥 좀 하시면 안 될까요?
3: 아, 이게 안 되세요, 손님.
0: 문차 다시 뜯어, 뜯어. 이게 2kg. 있나요? 아, 하나 어디 갔어, 고춧가루?
4: 어, 두 개 뺐는데.
5: 제가 가져가면 돼.
3: 됐어요?
0: 됐어요?
3: 네.
0: 아이고, 이제 알았어. 30이 들어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3: 네, 공항차.
0: 알았어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57번? 야? 에티오피아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씩이나 가야 해요.

없어. 어우 시원해. 아 이제

0: yesterday night I tried to tell you, but I'm okay.
1: 뭐?
0: 할머니한테 한국말.
1: 아, 한국말로?
0: 응. 좀 이따 만나요. 어때 못한? 근데 학교 가기 싫어. 할머니 너무 싫어.
1: 그래도 학교는 가서 시험 보는 날인데 학교 안 가.
0: 그렇지.
1: 잘 갔다 와.
0: 할머니 올 때 여기 첫 번째 이게 뭐라고 먼저 여기 안 들리나요?
1: 오시면 이제 안아드리고 또 오셔서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0: 왜요?
1: 굴렸대요.
0: 누구와? 어머니가?
1: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왜요? 네, 들려요.
2: 아, 피디님.
1: 네. 일단.
0: 여섯 분?
1: 뺏겼어요.
0: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참.
3: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군 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고프로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얘도 두 개. 카메라는 다 뺏어가면서 이런 거는 또안 뺏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없어요. 이렇게 꼽겠습니다. 이렇게 없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오셨시오.
0: 그래.
1: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0: 아들하고 손주 보라고 그러는데 뭐.
1: 네, 내가 이제 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 컴퓨터 안 열어. 아빠 내가 밀고 갈게. 근데 뭐 이렇게 짐이 많아?
0: 바리바리 싸우니까 그렇지.
1: 그 초과요금 같은 거 안 물었어?
0: 응?
1: 추가요금 같은 거?
0: 아, 물었어요.
1: 아, 물었어?
0: 그럼.
1: 아이고. 그 돈도 없는 양반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요.
0: 아, 형이 결제했어.
1: 아, 그래?
0: 그럼.
1: 괜찮네, 그럼.
0: 아, 또 지금.
1: 아, 이게, 어우, 야, 이씨. 뭐 들었길래.
0: 그게 더 무거운 거야.
1: 이게 뭐 들었어, 안에?
0: 뭐,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1: 어허이. 벨트 매시고.
0: 한국처럼 차츰하고 차나네, 옛날 한국처럼.
1: 옛날 한국이랑 똑같잖아,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70년대 같고, 어디 보면 2000년대 같고, 어디 보면 또 90년대 같고, 그렇지. 그게 다 혼재되어 있지.
0: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1: 엄청나게 들어섰지.
2: It's really two kind of life. There are the Boli side, if you see the roads are constructed well, there are really well-lived cities. And there's a lot of lights constantly without any outrage. The other side of the Addis Ababa, there are people who live only by livestock, which is they raise sheep and then sell them and then try to live, make money out of it. There are two kind of lives. Mix it.
0: 어휴, 아주 이 건물은 삐까삐까하네.
1: 그래, 뭔지 모르겠네.
0: 진짜 삐까삐까하다. 도착을 했네. 여기 나 정리 다 했네. 아, 저기도 뭐 공간 있지 않아?
1: 어, 있어. 거기 정리 다 했어.
0: 그러면, 아이고, 참 지저분하네.
1: 지저분하네. 여 안쪽에 창고
0: 여기도 있어요. 정리하면 창고로 깨서
1: 이게 정리한 갔다. 거야.
0: 일단 선반을 갖다 놔야지.
1: 아, 이 선반까지 어떻게 갖다 놔? 이제 숙이고 들어가야지. 어? 로이. 에? 에? 그랜드마더.
0: 하이. 하이.
1: 그랜드마더. 그랜드마더.
0: 이리 와봐.
1: 그랜드마더.
0: 어디 갔다 와?
1: 어? 워크?
0: 왜?
1: 노프.
0: 왜?
1: 얼굴 봐. 얼굴 네. 표정 봐.
0: 네, 그럴 줄 알았어. 와. 네 할머니야.
1: 그랜마더, 그랜마더.
0: 할머니. 할머니라고. 어?
1: 안아줘 봐, 한 번만.
0: 조이린가 봐. 안아? 한번 안아줄까? 안아봐. 그렇지, 이리 와봐.
1: 예.
0: 벗을 안 줘.
1: 실제로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0: 여자애를 서는지 눈을 착 내리깔아. 클로이가 지금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그래도 갈 때쯤이면, 내가 갈 때쯤이면 울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네.
1: 들어, 엄마.
0: 정말로 고마워요. 진짜 애써요. 의사 돈. 애기 보느라고 애쓰고 살림해주느라고 애쓰고 내가 내 대신해주는 거잖아. 진짜 고맙지.
3: 하도 하이.
0: 아이고 정말로
3: 고생이 많아요.
0: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예뻐. 아이고 웃어. 하이.
3: 예. 아이고, 이뻐라. 오.
0: 이뻐. 응? 진짜 많이 컸네. 어.

0: 아이고, 기척이 장하잖아, 내가. 이뻐, 이뻐, 이뻐. 하도 애기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1: 저 그래요. 저 그래요. 이러지 않으면 이러면
2: 문제 없다고.
0: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착해.
3: 어, 할머니, 뭐 있을까? 빨리야.
0: 안젤리나가 1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3: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미, 아이고, 미.
1: 아이고, 미.
0: 아이고, 아이고, 미.
1: 앉아있는 거.
2: 제가 어딨어, 근데 엄마 옷들?
3: 몇 개 안 갖고 새 골핀 안 갖고 왔으니까 모르겠어.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3: 알았어. 궁금해. 이 나라 재래시장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어놓고.
4: 따르시네.
3: 욕본다, 욕봐. 안 사. 안 사!
1: 아, 사. 왜요?
3: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2: 안재인아, 너 뭐 먹을 거야?
1: 나는, 떡볶이.
2: 떡볶이?
4: 오케이.
5: 야미.
1: 와, 맛있어요.
2: 할머니가 그럼 왔을 때 떡볶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그지?
1: 많이.
2: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1: 어.
6: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8: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9: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1: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4: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1: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전쟁이요.
0: 아 너무 신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옆에 짝꿍 어디 있어요, 은지 씨? 어머.
2: 나는 자연인이 아닌 오늘은 연준이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등장을 하시네.
2: 화려하게, 화려하게 한번 등장을 해봤어요.
0: 이렇게 오시는 거 같아요. 갑자기 학부모 상담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2: 이게 또 네. 제가 이제 뭐 산속에서는 뭐 뱀을 뭐 이렇게 만나도 그쵸, 네. 멧돼지를 만나도 뭐 고라니가 뭐 앞에 쓱 지나가도 웬만한 깜짝 안 하는데.
0: 그렇죠.
2: 성교육이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그때는 다 독학이었거든요.
0: 독학이요?
2: 예. 근데 오늘 진짜 제대로 접해보고자.
3: 근데 어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산 아니고, 아이들 마음속 탐험이거든요.
0: 그렇지.
4: 요즘 애들 세계가 좀 에베레스트보다 조금 더 오르기가 힘들어.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높아요, 높아요.
5: 네. 그렇죠. 분명 매일 보던 아이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6: 맞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산을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래에서 든든하게 베이스캠프만 지켜줘도 충분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베이스캠프를 치러 출발해볼까요? 다 함께 고고고!
7: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가셔요.
8: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구에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난 것 같아요.
9: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0: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선. 제가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3: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부모 맞아.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6: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8: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0: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네, 우리가 사춘기 이야기도 했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점점점 그 출입금지 구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 테이블에 아주 수상한 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3: 아니 이거 약간 실내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절대 열지 마시오. 아 이거 딱 그 우수수한 느낌인데.
4: 이게 참 묘한 게 사람만 묘한 게 그럼 또 막 보고 싶어.
6: 이런 게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열고 싶은 그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부모가 마주하는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사실 뭐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뭐 1차원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제가 뭔가 이렇게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약간 편안해지는
4: 좀
2: 것도 있고.
4: 이런.
2: 그나저나 저거 뭐예요?
0: 그렇죠. 계속 결론은 계속 이걸로 한다고. 아니 진짜 궁금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뭐 아이의 사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사생활이 생긴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3: 그러니까 솔직히 윌리엄도 요즘 보니까 친구들하고 뭉쳐서 이 노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가끔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온라인 게임하면서 이렇게 방에서 혼자 깔깔 이렇게 웃으면서 이 모습 보면 솔직히 부모로서 좀 낯설기도 하고 소외감도 그 느끼기도 하고
0: 맞아요.
3: 근데 한편으로 아, 이 녀석들도 이제 자기 우주 이렇게 그러니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0: 맞아요.
4: 근데 이제 말씀들은 이렇게 하셔도 제가 딱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네. 두 분 집에 가면 바로 문고리에 귀대고 이놈들 도청.
2: 귀까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서성인 적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아들 방문이 늘 열려 있었어. 안에서 아이가 뭘 하든 간에 항상 열려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3: 그거 참 서운할 것 같은데.
2: 너무 서운해.
3: 미리 그냥 문은 거기 그냥 빼버리고 싶어요.
4: 그거예요?
3: 닫지 못하게끔.
4: 많이 쌓였네. 윌리엄 때문에 우리 쌤씨 많이 쌓였어.
3: 아직 거기까지 안 왔지만 네. 아 그냥.
5: 사춘기 아이들이 사생활을 이제 요구하는 건

0: 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리개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획득이 돼야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1: 아, 뭔가 자기 공간이 생기고 뭔가 이런 게 생긴다? 저희 둘째 채도가 고집이 벌써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털모자 쓰고 어린이집 갔습니다.
2: 아유, 귀가 안 오는데 그 장화 신고 가요.
1: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벌써부터 심란해지고 있어.
3: 임지씨 상상만으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데
1: 완전 진짜 이것들.
4: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사생활이라고 할 게 없었던데 내가 뭘 하면 동네 친구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2: 엄마들 커뮤니티가 그때 네,
4: 그래서 엄마들 손바닥 위에 있는 느낌? 내가 심지어 옆집 친구가 뭐 했는지도 다 알았어요.
2: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4: 다 공유가 됐던
2: 거예요. 오픈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 보쌈집을 이제 막 하시니까 매일 나가셔가지고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뭐 바쁘시고 이래서 뭐 내 사생활이라는 게 뭐 신경 쓰실 게 뭐가 있었나? 그냥 어쩌지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 사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생활.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직접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사생활이 뭐니?
5: 아, 이제 신났네요. 교실 아닌 것 같아요. 크적하다, 공간이.
6: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의 기쁨이다.
7: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의 자유다.
8: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이 지키고 싶은 공간이다.
9: 나의 사생활이란 통닭탕이다.
10: 어떨 때는 되게 많은데 또 어떨 때는 되게 빨리 없어지는 시간이어서
2: 적극적이야.
11: 나는 이럴 때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2: 아유,

0: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게 할 때. 제 옷이니까 제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선택한 침해라고 느껴져요. 부모님이 내 관계를 꼬치꼬치 물을 때.
1: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들아.
2: 노크 없이 들어올 때. 혼자 쉬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니까 좀.
3: 그거 짜증나요. 만약에 샤워하고 나오면은 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4: 부모님이 휴대전화 메시지 앱 사용기로 검사하는. 나랑 친구만 보고 싶은데.
1: 우리는 걱정돼서 본다고 하는데 이게
4: 귀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0: 엄마 아빠 저는 이거 친구들이랑 한 비밀 내용인데 왜 보시는 거예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4: 저희 부모님이 본다는 게 약간 뭔가 떨리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요.
1: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의 내용을 담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좀 내용이 너무 귀엽고 발칙해서. 네. 여기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내 사생활은, 나 자신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아줘. 현준이가. 아, 근데 현준이 어머니 너무 슬프겠다. 네, 현준이 어머니, 현준이 어머니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우리 현준이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맞아. 이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5: 네. 이거 하나 뽑아볼까봐요.
6: 네.
7: 엄마, 앞으로 내 핸드폰은 많이 검사하지 말아줘요. 주원이.
6: 주원이 어머님.
1: 주원이 위로해드려요, 빨리.
6: 데이터 끊으세요. 네. 와이파이 다 잘라버리세요. 네. 어머님, 네, 화이팅.
8: 위로해야 돼. 네. 그거는 제일 요즘 인터넷상도 위험하기도 하고 막 맞아요. 걱정하는 맞아. 부분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네,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검사하는 거.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영원한 불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윤 씨.
9: 네.
1: 지금 내 아이의 휴대폰 비밀번호. 네. 알고 계신가요?
9: 저는 몰라요.
1: 몰라요?
9: 가족들이 다 제 비밀번호 알고 있거든요.
1: 네네.
9: 근데 저는 몰라요. 아내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들 비밀번호도 잘 몰라요.
1: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요?
9: 내가 만약에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밤에 뭐 자고 있다거나 내 옆에 아들 휴대폰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알고 있어.
1: 한번 볼까? 한번 볼까?
9: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스스로 차단을 한 거.
1: 그럼 승윤 씨 아내분은 알고 계세요?
9: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엄마는 알고 있죠.
9: 엄마는 알고 있죠.
1: 둘 중에 하나는. 네. 저도

0: 제가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성년자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의 대화가 괜찮은 건지, 혹은 이 아이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동선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제 돈으로 사줬잖아요. 내 거예요. 요금도 내가 냈잖아요.
1: 이제 할말 없어.
0: 내가 내니까. 이거 사줬으니까요.
2: 휴대폰도 마스터키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어도 왜좀 이렇게 위급할 때나 이런 신호가 있으면 좀 열고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아이들은 비밀번호 너무 잘 바꾸니까.
0: 아, 수시로. 아, 그게 있구나.
3: 아니,
0: 맞아, 하루에 12번.
3: 이번에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비밀번호를, 아들 비밀번호를 몰랐는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연준아. 비밀번호 바꿔도 돼.
0: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이미 바꿨을 거예요. 이미 공의한 순간 30분 이후에 바뀌었을 거예요.
1: 맞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아기들이 어리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제 비밀번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 비밀번호 아예 몰라요.
0: 왜요, 왜요?
1: 저는 관심이가 없어요.
0: 진짜 남편한테?
1: 아, 왜냐면은 그냥 진짜 계속 집에 있고요. 맨날 뭐 청소하고요, 빨래하고요, 아기들 돌보고요. 집에 없어요? 보면은 아, 등원하러 갔구나. 아, 또 집에 없어요?
0: 사생활이 없네.
1: 하원하러 갔구나.
0: 이 정도면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예.
1: 그래서 그냥, 아예 뭐 비밀 자체가 없어가지고, 비밀 번호가 의미가 없는. 네.
0: 사생활, 남편 사생활은 또 믿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너무 궁금하고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내 자식 사생활은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 사실 아이들이 비밀을 만든다는 게 무조건 나쁜 신호만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하진 않았었잖아요.
3: 아, 맞아요, 맞아요.
2: 네.
3: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좋아한다거나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
0: 그치.
3: 난 누구 좋아하는데. 어차피 친구들한테는 뭐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그 부모님한테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0: 몇 학년 때 그러면 조금 어떤 이성의 눈을 뜨셨어요?
3: 2학년 때.
0: 2학년 때.
3: 내 이름도 다 기억이 나.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나.
1: 지금 사진 보면 지금 눈빛이 제일 빛나요.
0: 그렇게 행복해, 지금.
4: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지?
3: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반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3학년 때도 있었고, 4학년 때도 있었고, 그랬던 거
0: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계속 엄마한테 비밀이었어요? 엄마 하나도 몰라요?
3: 엄마한테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거 같아요.
1: 이루어지지 않아서?
0: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왜 또 단호하게 그래요?
1: 궁금해서.
3: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다. 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1: 궁금해가지고.
3: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1: 아니지.
3: 그냥 살짝 좋아한 것뿐인데 그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얘기를 하기 싫었던 거 같아요.
0: 그 마음이. 예.
1: 저는 조금 반대로 딸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되게 미추할 구조할 다 얘기했거든요.
0: 저도 좀 그랬던
1: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일기장 엄마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밀이랄 게 없는 게 월요일 오늘은 돈가스가 나왔다 정말 맛있어.
0: 먹는 거 좋아해.
1: 화요일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다 정말 맛있어.
0: 맨날 먹는 거네.
1: 수요일 엄마가 제육볶음을 해주셨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는 비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깨졌던 게 제가 이제 종태를 만나서 종태 저희 신랑이거든요. 남편을 이제 만나서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 엄마한테 이제 평소 하던 대로
0: 빠른 거 아니에요? 한 달?
1: 엄마 나 얘랑 결혼 너무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딱 엄마가 바로. 놀고 있네. 딱 거기서
0: 엄마 너무 놀랐구나.
1: 뭐 너 돈 얼마나 모았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생활 침해당했다 지금. 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0: 사생활 침해라기보다는 결혼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하면 모든 엄마가 너 괜찮냐고.
4: 아니, 그러니까
0: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달은 좀 빠르잖아.
4: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거면 그 상황에서 쿨하신 거 아니에요?
1: 엄마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지.
4: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 뭐 친구만으로 간다, 뭐 누구 집에 간다 이 정도만 얘기했고, 근데 우리 엄마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들어올 거면 전화하라고.
0: 근데 안 들어가도 괜찮았었어요?
4: 그쵸. 친구 집에서 잘 거면 그냥 어디서 자는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그 얘기만 해달라고.
5: 저는 완전 반대였던 게 저희 사춘기 때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어디 가니? 언제 오니? 누구랑 통화하니? 누구랑 놀러 가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러면서 전화를 오히려 안 받아. 안 받고 그래서 지금도 너는 밖에 나가면 진짜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정말 잘 알지만 당시에는 진짜 간섭으로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네.
2: 네, 저도 통금 시간 많이 좀 간섭받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대학 다닐 때까지 남자한테 전화 오는 거 굉장히 좀 엄격하게 통제하셨고.
1: 아, 그때는 집으로 전화 와서 이제
2: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신호 보내고 그랬죠. 두 번 올리고 끊으면
3: 받아라. 아, 그건 다 똑같네. 그건 다 똑같네.
0: 두 번 하고 끊고 다시 그러면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3: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모님 간섭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좀 형편 때문에 저는 제 방을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내 방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제 소중해요.
0: 좋죠. 너무 좋죠.
3: 근데 내 방이 생겼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아니 근데 집이 그때 생각에
0: 방이 몇 개인데?
3: 아 방이
0: 여러 개 있는데
3: 여러 개 있었어요. 오, 네. 거실도 있는데 굳이 엄마가 와가지고 근데 엄마는 엄마는 끊을 때까지 항상 나를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내 방에 생기니까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문 열고 들락날락 하느니 차라리 내 방에 있으면 원 없이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약간 그게
1: 뭔지
3: 아시겠죠?
1: 뭔지 알 것 같아요.
3: 명분을 만든 네, 거야. 내 네. 방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냉장고라는 게 있으니까 명분을 네, 네. 만드신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내 방에 굳이 냉장고가 있었을까?
0: 방도 여러 개인데.
3: 그 생각을 했어요. 거실에 보통 있죠. 부엌에 있잖아요.
0: 주방에.
3: 주방에 있는데.
0: 아,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이제 물도 마셔야 되고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 소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4: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품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0: 맞아요.
4: 그리고 솔직히 그 엄카 주잖아요.
3: 엄카.
4: 그러니까 그럴 거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확인할 관리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5: 여튼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자라서 저도 간섭받기 싫었기 때문에 아이도 간섭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이게 부모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기, 뭐 춤 이런 것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위기 상황이 놓이거나 감정적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익숙했던 방식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0: 아, 자, 지금도 아이와 부모 사이 어떤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0: 가족이랑 함께 그 밖에 외출하고 할 때 따라가고 책을 늘어서는 나 안 가면 안 따라가면 혼자 집에 있으면
1: 대형마트 가면은 그 카트 있잖아요. 그 안에 타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그 아이가 점점점 아, 나 집에 있고 싶어. 안 나갈래.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2: 도대체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지?
3: 대체적으로 닫혀있는 게 아니고 항상 닫혀있어요.
4: 핸드폰을 이제 뭐 비밀번호를 다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학교 갔다 오면 뭐 친구들하고 오늘 생활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거나
5: 방 안에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0: 비밀이 좀 안 돼.
6: 뭔가 무서워요.
7: 진심이다 진심.
3: 아빠는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달라 해서 제가 알려는 줬어요.
6: 배신감. 집가서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애초에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었어.
5: 응.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아,
2: 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구먼.
6: 이게 알고 있었구먼.
8: 아유, 자기 건데 모르겠어요, 아버님.
5: 딱 제가 숨겨둔 곳만 안 보면은 좀 다행인 거.
1: 숨겨둔 게 뭐가 있네.
5: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엄마가 집 가서 보고 공사하는데. 아, 말하면 안 되네.
6: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노크? 노크랄 것도 없어. 그냥 발소리를 듣고 제가 알아서 맞춰야 돼요.
5: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금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2: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그런 정도는 제가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9: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동선.
0: 지금 뒤에 핸드폰 갖고 올라가지 마. 책상에 올려놓고 자. 이렇게 얘기해 줄 거로. 아직도 키가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시 반, 11시쯤.
5: 12시.
0: 12시? 키가 안 크는 게 이유가 있었군.
10: 키 안 크는 건 아빠야.
6: 아빠 유전이에요?
4: 그 시간 제한을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협박처럼 말을 하죠. 시간을 줄인다고.
5: 협박처럼 아니야, 협박이.
1: 올해부터 약간의 그 둘만의 전쟁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거든요. 저는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5: 아니, 저는 다 알아서 이제 할 줄 아는데.
1: 근데 알아서 안 먹거든요.
5: 아직도 저를 약간 좀 애처럼 대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
3: 이성관계는 제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명은 아니에요.
6: 네 명 정도.
3: 어?
6: 엄마가 몰랐다면 한 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9: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7: 공감이 되네.
9: 그러니까 내가 너 다 걱정돼서 그렇지 뭐 네가 딴 뜻이 있니? 예. 네. 근데 슬픈 문제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8: 맞습니다. 완전 반대로 받아들이죠. 심리학에서는 네. 이걸 심리적 반발감, 뭐 제가 쉽게 말하면 반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유나 통제권 이런 게 침해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기고 더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11: 부모님이 이렇게 간섭하면 내 마음이 어땠지를 좀 떠올려보면 내 아이한테 조금 그래도 좀 덜 집착하게 될 것 같아요.
9: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참 이 한 끗 차이가 이게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생활 신호등.
12: 아 이름부터 벌써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9: 쫄깃해요. 쫄깃쫄깃해졌어요. 예. 네. 자 과연 우리 아이 사생활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요 카드를 저희가 나눠드렸죠. 네. 요 신호등 카드로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은 찬성이고 노란색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빨간색은 반대. 자 요거를 자 건널까 말까 다들 이제 신호등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예요. 아예 일기장이나 메모를 몰래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쌤 씨는 빨간색 들은 이유가 뭐예요?
12: 저 일단 네. 그 우리 애들은 일기장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걱정 없지만 그리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비밀 공간이에요. 솔직히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거기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9: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저는 가끔씩 이제 일기를 매일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항상 메모를 좀 끄적끄적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엄마가 소름 끼치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지 도대체? 말했는데 엄마가 일기장을 보는 거구나라는 걸 터치를 딱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엄마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 안 봤어 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엄마, 엄마가 훔쳐보는 거 다 알아. 써놨어? 써놨어.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 이후로 계속 보신 건지.
7: 깜짝 놀라셨겠네.
9: 아니, 내가 그때 생각이 나네요. 나도 너무 싫었네. 나도 너무 싫었네.
13: 저도 약간, 네. 저는 왜 노란색에 들었냐면은,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그치. 결국에는 보고야 말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언니, 어머님처럼, 아, 내가 이거를 티내면 안 될 텐데.
9: 그러니까.
13: 이 고민 네. 때문에 사실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못 보는 게 전 더 힘들 것 같아요.
12: 근데 되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중독성도 있을 거예요.
9: 계속 보고.
7: 한번 보면 계속 볼 것 같아요.
13: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9: 맞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그 다음 사건 너무 궁금하잖아.
13: 다음화.
9: 다음화가 어떻게 됐는지.
7: 잘 풀렸나?
9: 이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맞아, 궁금하니까. 맞아.
13: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9: 아,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랑 놀아? 아이의 친구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다. 요거는 지금 좀 다양한, 저만 이걸 반대. 전 누구랑 놀았는지 안 궁금해요.
12: 오, 진짜. 그래요? 진짜요?
13: 네, 네, 네. 정말 진짜 테리랑 엘리만 궁금하네.
9: 네, 왜? 왜? 누구랑 놀아도 다 이건 사회 경험이잖아요. 저는 별로 이건 안 궁금하는데. 반전이죠?
7: 네. 그럼요.
9: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랑 놀아도 어차피 아이들이니까.
12: 아니, 뭐 어디서 누구랑 노는 건지 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솔직히, 이거 그 질문이 그 형사 취초처럼 이렇게 이렇게 팍팍하게 하면 거기서 문제되는 거죠.
9: 말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죠. 좀 친절하게
12: 말투도
9: 하고
12: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누구랑 놀아?
9: 편하게 자연스럽게
12: 아니 누구랑 몇 명 있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7: 디테일하게 걔는 어떤 아이야? 걔 공부 잘하니?
9: 아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하는 아니야. 내 딸은 공부 잘해요? 내 아들은 잘하냐고
7: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일단 방어벽을 저는 딱 칠 것 같아요.
9: 질문이
7: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13: 아, 노란색.
7: 그래서 노란색.
11: 보통 10대들이 되면 특히 아이들은 친구들이 부모보다 더 중요해요.
9: 맞아요.
11: 그래서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데 왜 부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 잘하니, 뭐 그 부모님은 어떠시니, 뭐 어디에 사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8: 친구를 공격하게 되면 완전 나를 공격한 거랑 완전 똑같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들 집안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 그 수준이구나.
8: 완전 거의 그 수준이에요.
9: 맞아.
8: 그렇기 때문에 맞았네. 친구에 대해서 야, 걔 좀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같다라 걔랑 놀지 마 이러면
11: 우리 집안인데
8: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걷어내시고 그냥 툭툭 한 번씩 던져주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9: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정확하게
11: 와닿았어.
9: 뭔지 와닿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아이 방에 노크 없이 훌쩍 열고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13: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네.
9: 틀리는 거 알아요. 틀리는 거 아는데 진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3: 맞습니다.
9: 대외적인 이미지 중요하시면 빨간색으로 뜨시는
13: 거 전혀요. 네.
9: 우리 샘 씨는 아주 오늘 모범생이에요.
12: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당연히 치매죠. 아이가 문 닫는 순간부터 맞아요. 거기에 아이의 영토죠. 거기에 그냥 무조건 녹하고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아이의 그 문은 떼줘야 돼요.
7: 그리고 저는 이게 노크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크를 한 다음에 시간을 좀 줘야죠.
9: 왜요?
7: 한 5초 정도 뭔가
9: 생각할 시간?
7: 수습할 시간을 줘야죠.
9: 수습? 혹시 그때 뭐 했어요?
13: 그 당시 어떤 걸 뭐 방에서 뭘 어떻게 뭘 수습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12: 청소. 그때 방 청소했지.
7: 그렇죠. 방 청소하고. 고마워.
9: 그래요?
7: 그러니까 뭔가
9: 방적인 수습이 필요한 거예요.
7: 그래서 그런 네. 시간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2: 아니, 거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그렇게 문 열지 말고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7: 똑똑하고 좀 기다려주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지 아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13: 저는 계속 노란색만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설령 아기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막 진짜 뭐 어디 쿵 부딪히거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일단 노크를 좀 생략하고 일단 벌떡 들어가서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노란색을 했고 저도 어렸을 때 방문 닫고 이제 막 시위했을 때 쾅 닫으면 엄마가 바로 문 열고 뭐야 그러면 이제 아 바람이야! 아, 내가 한 게 아니야. 남동풍이야! 막 이렇게 막 남동풍이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변명이 아니라. 맞아. 나 아니야.
9: 그때는 진짜 문을 쿵쿵 닫고 그냥 쾅쾅 닫는 게 내 어떤 화를 푸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7: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바람이 닫았어요. 내가 닫은 게 아니라.
9: 실제로
7: 바람 때문에 닫혔는데. 반항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저 일로 와볼 문을 거 바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13: 거짓말까지 추가됐어?
7: 처음 혼난 적이 있어요. 진짜 바람이 그런 건데 너무 억울했어요.
9: 하필이면
8: 정말 이 개인적인 저도 방문 쾅 닫고 저도 이제 방문 딱 걸어 잠그고 헤비메탈 그때 좋아해서 메탈 음악 아주 크게 틀어놓고 밖에서 엄마 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방문을 닫는 건 부모를 밀어내는 반항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공간, 내 시간이기 때문에 경계선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승윤님 말씀이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특히나 사춘기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노크하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자위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못 볼 거를 보게 될 수 있다. 서로 힘들어질 수 있고 서로
9: 일상.
8: 굉장히 민망할 수 있거든요.
9: 일상.
7: 그래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8: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기다려야 돼.
9: 되게 공감을 너무 하시니까 그렇죠.
12: 다들 알고 있었어. 네.
8: 저희가 성교육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성 부모님은 들어갈 때 더욱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9: 그렇군요.
12: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 방만 아니라 엄마 아빠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뭐 엄마 아빠도 뭐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것도 벌떡 열면
9: 그렇죠. 말로는 존중해야지 싶지만 막상 이 문 하나가 닫히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13: 네.
9: 자 그래서 준비한 즉흥 극입니다. 자 상황은요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지 지금 30분째 된 거예요.
12: Hey buddy. You okay? 아빠 잠깐 들어가도 돼?
13: 저 톤이면 사춘기 애기도 예 세리 하고 막
9: 그러실 것 같은데요?
13: 무섭지 않아 무섭지
9: 톤이 너무 좋아서? 아 또 왜 또 난리야 아 내 방에 신경 좀 꺼 아빠 아 오지마 진짜 짜증나 진짜
12: 야 세비 밑을 많이 잡았다 야 아빠 가서 앞서고 이번 주 영 따로 없어!
9: 근데 윌리엄이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해서 이렇게 카드까지 뺏고 이렇게 화가 쌤씨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네,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12: 아니, 네, 아, 말투가 좀 죄송해요 아, 너무 리얼했어 아.
9: 자, 은지 씨 한번 해볼까요? 네.
13: 저는 만약에 쿨했어요 저는 일단
14: 엄마, 5분 뒤에 다시 올게.
7: 엄마, 5분 뒤에 왜 다시 와? 오지 마, 5분 뒤에도 문 안 열 거야.
13: 문 딴다. 야, 문 따.
9: 목소리 나.
13: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9: 본인 목소리 난다.
13: 바로.
9: 초반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 목소리인데 솔직합니다. 이게 솔직한
13: 네,
9: 모습이에요.
13: 솔직합니다. 네. 문 땁니다.
9: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12: 여기, 아니, 오빠가 헐크된다, 헐크로 변신했어. 아니, 지금
13: 너무 문, 진심이야, 근데.
12: 문 부셔졌어요.
13: 예,
9: 아니, 나는 못 참아.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잖아.
13: 너무 궁금해.
9: 저는 약간 문을 잠그면. 무슨 일 생길까 계속 혼내요. 아직은 이제 어려서 또 말을 듣기. 그러면 이제 겨우 열기는 하는데 요즘도 잠그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이거 치우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네. 대화가 좀 들리면서 예.
13: 속 시원해.
8: 문이 있으니까 진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업 건물이야 모두 다 유리로 벽이 되어 있고 다 오픈되어 있지만 집이 다 유리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9: 아, 맞네요. 아, 맞네요. 네,
8: 정말 편히 쉬기가 어렵거든요.
11: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부모하고 아이 사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왜 얘가 그 문을 닫고 들어가도 뭐 위험한 건 아니고 얘가 좀 쉬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좀 안심될 것 같아요.
9: 자, 오늘의 어찌 보면 이제 모범 아빠 승윤 씨 실제로 아들과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지 궁금해요.
7: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오늘 뭐 했어? 뭐하고 놀았어? 뭐 재밌었어? 뭐 그렇게도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아이만 데려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도 같이.
6: 오, 진짜요?
7: 그죠? 같이 놀고 막 가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알게 되잖아요. 누구랑 노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굳이 내가 막 캐묻지 않아도
13: 얘기를
7: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게임도 같이 해요. 컴퓨터 게임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게임도 같이 해가지고 친구가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너네 아빠 어디 있어? 같이 하자고.
6: 어머, 진짜 아빠랑 같이 하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 그래서 셋이서 같이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네? 컸잖아요. 네. 이제는 내가 걔네들 게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13: 너무 잘하죠, 애들이.
7: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이제 나 아껴줘. 이제는 내가 나 이제 같이 할까? 오랜만에 같이 할까? 그러면 아, 아빠 안 돼.
13: 아껴줘요.
7: 예. 우리 무슨 어려운 거 할 거라서 아빠 안
13: 어려운 거.
9: 아니, 근데 듣기에는 정말 최고의 아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실 확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하나들이 치질 못하네.
6: 그러니까.
7: 아,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9: 몰래 보는데? 몰래 보는데? 안 보는 척 하면서?
7: 아, 궁금은 하지. 궁금은 하지. 누구지? 친구? 혹시 여자친구? 아, 궁금하긴 하죠. 아니,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길래 저렇게 재밌어 할까. 예, 궁금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뭐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우리 아들을 믿기 때문에. 네, 확인하진 않습니다. 누구야?
6: 응, 친구.
7: 친구가 좋아, 아빠가 좋아?
6: 아빠가 좋지.
7: 그치?
9: 어, 뭐, 왜 저래? 유치원이 지금 진짜 스토커.
7: 아, 이게 돼.
8: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네요. 아빠라고 하네.
6: 네, 나 스무 살 되면 친구랑 살아보려고.
7: 어? 아, 우리 연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6: 야, 아빠 표정 왜 그래?
7: 아,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6: 친구랑 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11: 어, 독립적이네.
9: 모르는 그래? 거 아니에요, 지금? 응.
6: 아빠가 제 얘기를 많이 공감을 해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진 것 같아.
7: 어쨌든 집을 나가서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이렇게 좀 잘못했나? 잘못해준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제 많이 컸구나. 그치? 뭐 친구랑 살면 재밌긴 하지. 대신 엄마랑 아빠 가끔 초대해줘야 돼.
6: 당연하지.
7: 아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어? 자,

0: 근데 아주 기술이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부모한테 입을 닫는 이유가 보통 너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이거 하고 약간 취조하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이 벽은 그냥 바로 그냥 세워버리잖아요. 너무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1: 이 정말 제가 이제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 혹은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결국 이제 다시 그 선을 넘지 않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부모하고 아이가 사이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상황마다 뭐좀다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뭐 만약에 지내기가 좀 힘들고 학교 생활 혹은 학교에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좀 SOS죠. 그런 경우에는 SNS 신호로 보고 부모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아이의 안위를 묻고 조금 더 케어를 하고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2: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애들만 사생활이 중요한 건지, 부모도 사실은 사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3: 그렇죠. 이제 저도 사실 아이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생활이 있어요.
2: 있어요?
3: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4: 정말
3: 살 뺀다고 선언을 해요. 아, 나 오늘부터 살 빼고 난 탄산음료도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그게 너 마음처럼 쉽게 됩니까?
2: 그치.
3: 약간 예.
2: 또 자연 갔다 오면 또이 세상 맛이 또 땡기잖아요. 세상 맛 하나씩
3: 이게
2: 먹어줘야 되니까.
3: 늦게 왔어. 자연에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닭발 시켜서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2: 놀러 왔는데
3: 먹고 있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혼자
2: 맛있죠.
3: 먹으니까.
2: 원래 혼자 몰래 먹기 제일 맛있어.
3: 막 먹었는데 아주 부시럭부시럭 되니까 우리 아들이 나왔어. 아빠 뭐해? 그러는데 이렇게 그걸 먹었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5: 부모도 자신의 사생활을 좀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요구할 권리도 있죠. 그래서 엄마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이책좀 읽게 좀 조용히 해줄래? 라든지. 그래서 아이도 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자기 사생활을 지키는 걸 보면서 아이도 내 사생활을 존중하고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0: 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만 물어보라고 했으면 그만 물어보기. 그게 상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빠 그만 물어봐. 근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정말 질문맨이에요. 영화 보고 있어도 얘는 누구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
3: 뭔지 알것
0: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냥 봐야지 결과 나올 건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빠도 지금은 개인 시간 할 때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규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 아, 규칙이 중요하군요. 자, 가족 간의 심리적인 경계를 지키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진짜 누구야? 너희들 내 핀셋 맞았지? 여기다 놨어?
6: 우리 안 맞아, 안 맞아.
2: 아, 니들이 맞았잖아. 니들이 안 맞았으면 누가 맞았다는 건데.
6: 몰라, 오빠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2: 아니, 그러면 누가 맞았다는 건데 귀신이 맞았냐?
6: 귀신이 맞을 수도 있지.
2: 아, 귀여워. 아, 귀여워.
7: 진짜 뭐야? 처음 보는 거야?
8: 눈좀 봐. 가재미 눈.
9: 아무 답 없어서 뽑을게요.
2: 얘들아, 그리고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요즘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을 적어봤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 저번에 프라모델을 조립하려고 니퍼를 찾았는데 없어서 한참 찾았잖아. 알고 보니 너희가 쓰고 안 갖다 놨던 거 기억나? 앞으로 내 물건을 만지려면 꼭 나한테 물어보고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 두 번째로 엄마, 아빠. 나 이상한 거안 봐요.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방 청소는 꼭 물어보고 해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서랍이나 방 정리는 상정 공간이니까 제가 할게요. 예전에 엄마가 내 보물 상자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거 기억나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8: 아, 방 청소 이슈가 조금 그렇죠. 엄마는 매일 치워주려고 하는데.
7: 주는 건강 거랑
8: 저렇게 진짜 가족끼리 규칙을 만든다는 게
7: 엄마 다 만져.
8: 전반적으로 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항상 배워요.

0: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완전.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제 규칙 자체가 좀 엉성하거나 부모님이 생각했을 땐 아,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내가 만든 약속이라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규칙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좀 더 잘 지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랑 아이랑 타협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0: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잊었었는데 자, 여러분 요게 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자물쇠가 풀려서 열려 있습니다.
2: 뭔가 네. 약간 오늘 저희가 방송 잘 해가지고 네. 지금
3: 선물 좀 네, 미션이 해결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군가요?
0: 아 저희가 바로 이제 녹화 전에 직접 작성한 타임캡슐입니다. 아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개인 시간을 주겠다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고 싶지 않지만 지금 다 알고 싶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초심을 찾아줄 특효약 같은 그런 카드죠. 이게 이제 우리 쌤씨 건데 네. 쌤씨는 어떤 걸 쓰셨나요? 연애
4: 네가 알아서 한다.
0: 연애
4: 네가 알아서
0: 해라. 네가 알아서 한다.
4: 솔직히 네. 우리 아이들은 연애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누구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왜 좋아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알 필요 없어요. 굳이 다 알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또 약이라고 생각해요.
3: 아들의 연애사 노터치 언니 가능한가요?
2: 불가능.
3: 저도 연애사는
2: 뭐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3: 저도 연애사는 딥터치 할 거고요. 저는 어떤 내용 썼냐면 약간 유연한 통금 시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페스티벌이나 축제 같은 거 있을 때는 전 진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중간에 나 10시까지 가야 돼서 이거는 진짜 애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0: 근데 언제일지 몰라서 계속 그것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3: 그거야. 언니 다시 주세요. 다시 쓸게요.
2: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쓸게요.
3: 네. 이거 계란 부시고 다시 쓸게요.
0: 연준이는 어때요, 승윤 씨?
5: 저는 이제 연준이가 뭐 원하는 뭐 사생활을 언제나 이렇게 100% 존중하고 늘 지켜준다는 약속인데
0: 어쨌든 예 어쨌든 지켜는 준다고 하신 거예요.
5: 예.
0: 네, 증거가 남습니다.
5: 그러네요. 예.
3: 네. 예. 빚진 말이 다 걸려요. 여기.
5: 이게 네. 이게 부모의 마음은 네. 무슨 덩어리인 거 같아요.
0: 그렇죠.
5: 내가 이걸 지금 오늘 딱 나와 보니까
2: 앞뒤가
5: 내가 이렇게 좀 약간 모순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승윤 씨는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승윤 씨에게 주는 또 연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5: 네.
6: 준준이가 아빠한테 부탁하는 말. 첫째, 지금처럼 내 휴대전화 보지 않기.
0: 안 본다면서.
6: 둘째, 누구를 만나든 캐묻지 않기. 셋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기.
5: 저도 이제 대답을 연준이한테 하자면 네. 그래 연준아, 그 아빠가 늘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너의 사생활을 확실하게 그냥 지켜줄게. 약속한다, 내가. 사랑해.
0: 너무 스윗해. 진짜 좋은 아빠예요, 승윤 씨는.
1: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간과 경계를 기다리고 믿고 있다면 아이는 언젠가 문을 열고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오늘 밤에는 문이 닫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문 너머에서 점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의 내일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자, 윌리엄 벤츠리. 너의 방 그거 너만의 세계야. 인정하고 응원할 테니까 아빠 그냥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아빠 초대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할래요.
0: 아 너무 멋지다. 초대 받으면 들어가겠다. 아 진짜 쌤씨 너무 좋은 말 해주셨네요. 자 서로의 심리적 경계를 배우고 맞춰가는 그 서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모두 성결하세요.
5: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0: 속옷을 입지 않는다.
5: 예? 아니, 그러면? 아,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8: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9: 나의 보디가드.
10: 공룡도? 공룡도 뚜껑.
5: 얼씨구?

0: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1: 진짜?
0: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2: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3: 왜 울컥?
4: 얘기 들으니까. 우리 울컥하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에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 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를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3: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4: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3: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3: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4: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3: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4: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4: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0: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초속 45m. 태풍을 견디는 집을 만들었어요. 백지숙자라.
1: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산 같은 데인데,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2: 그니까요. 산에 숨어 사는, 네네, 그런 백만장자가 아닐까.
1: 아니면은 여기가 다, 네, 우리 백만장자님 땅일 수도 있죠. 네. 여기 무슨 텐트촌이.
2: 캠핑 의자랑, 네네, 텐트도 막 다양하게 있고.
1: 맞아요.
2: 캠핑장 같은데요?
1: 여기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네, 계신데.
2: 다양하게.
1: 캠핑 관련된 분이 오늘 주인공이신 것 같기도, 네, 하고.
2: 와. 멍멍이.
1: 어디요? 아이고, 아이고. 예.
2: 여기,
1: 여기 왜 귀여운.
2: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덩그러니?
1: 안녕.
2: 안녕.
1: 입에 뭐 묻었네.
2: 입에 왜 이렇게 묻었어?
1: 안녕.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요. 오늘 백만장자는 우리 강아지. 강아지인가요? 오늘 백만장자분이 우리 강아지의 주인이신가?
2: 그니까.
1: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오늘, 네, 오늘의 백만장자.
3: 네.
1: 아, 이쪽으로, 네,
2: 이쪽으로 주세요.
1: 오늘 이제 주인공을 저희가 드디어 찾았는데, 텐트가 굉장히 큽니다. 텐트에서 뭐 지내시는 건 아니죠?
3: 네, 텐트에서 지내는 건 아니고요.
1: 예.
3: 텐트와 함께 삽니다.
1: 아, 텐트와 함께.
3: 그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 아, 네. 예.
3: 우리 포울이 세계 최고다. 킹덤 텐트 하고 제목을 땄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3,000평. 95%는 넘지 않나 싶습니다. 텐트 구조 설계를 시작을 했고,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38년 동안 텐트포를 생산해온 텐트의 제왕 나재건입니다.
2: 나오실 때 이거를 들고 나오셨는데.
3: 아, 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제품입니다.
1: 텐트 그 애라고 그러나요?
3: 네,
1: 텐트 봉.
2: 아,
3: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1: 아, 굉장히 가볍습니다. 너무 얇아서 제가 손으로 세게 누르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들어가고.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이런 나뭇가지처럼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를 만드시나요?
3: 네, 이거를 펼치면,
2: 네,
3: 이렇게 됩니다.
1: 아,
2: 낚싯대처럼.
3: 네, 낚싯대
2: 늘어나네요. 네. 네. 아, 요걸로 이제 텐트를 또 만드시는 건가요?
3: 네, 네, 네.
1: 아, 그러면 이 폴 때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텐트 자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3: 저희는 텐트도 다 만들고요.
1: 아, 텐트도.
3: 네.
1: 예.
3: 아웃도어 용품들도 만들고.
1: 아웃도어, 네, 용품도.
2: 그러면은
3: 만듭니다.
2: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3: 네, 전부 제가 설계한 텐트들입니다. 네.
1: 근데 이곳이 지금 캠핑장인 거죠?
3: 상업적인 캠핑장은 아니고요.
1: 네, 네.
3: 에, 저희 개인 땅입니다. 네.
1: 여기 전부 다가요?
3: 네, 여기 전부 다가요.
2: 여기 뒤에도요?
3: 네.
1: 저 죄송한데 회장님 저 위에 보이는데 저기도 회장님 건가요?
3: 네. 여기 눈에 보이는 데는 다.
2: 진짜요? 진짜요?
1: 저는 진짜요? 캠핑을 전혀 몰라서 예원 씨 캠핑을 좀 아세요?
2: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좀 캠핑을 다녔는데 사실 제일 놀라운 거는 네네. 이 의자예요.
1: 유명한 의자인가요?
2: 엄청 유명해요. 아...
1: 혹시 이 의자도 회장님께서 만드시는?
3: 네, 그런 거죠. 가벼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낑낑대다가 만든 의자가 이 의자입니다. 아... 네.
2: 요게 한 손으로도 들려요.
1: 어디?
2: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손으로 들 정도면.
1: 굉장히 가볍네요. 혹시 조금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앉으면 좀 무너질까 이렇게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3: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200kg 이상 견뎁니다.
1: 200kg 이상. 제가 네. 200kg는 안 나가니까.
2: 네. 서장훈 씨 앉을 수 있겠네요?
1: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2: 한번 앉아보세요. 네, 네,
1: 네. 아우 좀 불안하긴 한데.
2: 어때요?
1: 아니. 느낌은 뭔가 혹시 찢어지는 거 아니야?
2: 그쵸?
1: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네. 의자는 저희가 또 그렇고 이 텐트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약간 비닐하우스 느낌인데. 굉장히 약간 응접실 같은

0: 한번 앉아볼까요? 네.
1: 앉으시죠.
0: 네네네.
1: 아, 저는 궁금했었던 게, 네. 저기 서정은 씨가 들어오시면 꼭.
0: 아, 위에 그, 높이가?
1: 그, 네, 걸리버 여행기.
0: 아, 대충, 근데 가운데로 있으면은 달까 말까 제가 서도 살짝 안다니까 이게 높이가 그렇죠. 꽤 되네요. 예.
2: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더 아늑한데요?
0: 응접실처럼, 집에 응접실처럼 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2: 거의 야외 주방이네요. 여기를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1: 한 네다섯 평?
0: 이 옆에 또 다른

0: 공간이 있던데 글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네네.
2: 옆에 공간으로 한번.
0: 아, 이렇게 바로.
1: 네.
2: 이게 워낙
0: 바로 이어지네.
2: 넓으니까.
0: 아. 침실로.
2: 가정집 뚝딱이네요.
0: 아, 저 위에 해가 너무 좋네.
1: 혹시 한번 여기 누워보실래요?
0: 제가요.
1: 네.
0: 이게 누울 수는 있는데
2: 가능할까요?
0: 제 무게를
1: 이게
0: 무게보다도 네. 이제 기장이.
1: 기장이 그래서 네네. 이게 210이라
2: 와~
1: 좀 올라오고.
0: 아, 좋네요.
2: 오, 좋은데요?
0: 네. 아, 좋습니다.
2: 침대 하나 바꾸세요, 장우 씨.
0: 이게 너무 좋은데요?
2: 괜찮죠?
0: 아니, 너무 편해요.
2: 재밌는데, 캠핑? 네. 작은 텐트도 괜찮고.
1: 혹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여기는 기장이 좀 짧을 것 같아요.
1: 이게 210인데.
0: 아, 똑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207이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0: 예, 예. 제가 지금은.
1: 야, 이게 들어가 지실래나.
0: 아, 키가 조금 줄어서.
2: 오.
0: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뭐 아주 아늑하고.
2: 여러분들, 회장님이 지금 약간 실험처럼.
1: 그러니까
2: 좋네요.
1: 적어도 서정훈 씨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갈 사람은
2: 그러니까요.
1: 없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죠. 검증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0: 네. 아니, 뭐.
1: 여기 옆방은 쉬는 방입니다.
0: 아, 저기는 이제 TV를 볼 수 있게.
1: 네.
0: 거기서 두 분 TV 네. 보시고 한 분은 여기 앉아서
2: 거기서도
0: 여기
2: 보이잖아요.
0: 앉아서 봐도 되니까.
2: 그쵸?
1: 캠핑이 옛날에는
2: 네.
1: 그냥 잠만 자는 텐트들을 만들었는데요.
0: 네, 네.
1: 요즘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네. 텐트를 자꾸 네. 만드는 거죠.
0: 진짜 집 한 채네요.
2: 네.
0: 웬만한 작은 원룸만 해요.
2: 네. 네.
0: 이제 우리 회장님 여기 텐트는 봤고 다른 텐트들도 한번 좀 보러 갈까요?
2: 좋아요. 예, 가보시죠.
1: 네, 네. 네. 가시죠.
2: 너무 재밌다. 옆집 텐트를 한번.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은
3: 커플입니다.
0: 커플인데,
3: 아, 네.
2: 근데 두 분 약간 캠핑 전문가 같아요. 아, 뭔가 장비들이 다.
0: 약간 밀리터리 룩으로.
2: 네. 요리하시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네요.
0: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3: 좀 많이 들긴 하는데
0: 예.
3: 그냥 조그마한 소형차 정도.
0: 소형차.
2: 어. 없네요, 회장님.
0: 예. 아, 지금 윷놀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윷놀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3: 네, 윷놀이.
0: 윷이 없는데?
3: 어, 윷,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윷, 이거 여기 조그맣게.
0: 아, 저게, 그게 윷이에요.
2: 틀에서 나온 건가요?
0: 와, 윷이 아, 저런.
1: 알루미늄 윷.
3: 알루미늄은 그냥.
0: 아니, 그냥 캠핑용 윷?
3: 네네.
0: 오.
3: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냥.
0: 예.
3: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거 내기 할 때.
0: 아.
3: 윷보다 뭐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뭐가 잘 나와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아, 이런. 이런.
2: 낙입니다. 탈락이십니다. 차례 끝났어요, 이제.
0: 다시 한 번.
2: 차례,
0: 이거
2: 차례.
0: 절대까지 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바로 접니다.
2: 그 사람이.
0: 어, 뭐? 역시. 절대까지 하는 사람이 접니다.
2: 아, 근데 저기 보면 놀이기구 또 하나 발견했어요.
0: 아, 이거 투호.
2: 한번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3: 네. 선은 저기 하얀 게 선입니다.
2: 될 때까지 하시는 분 나오시고 흰 선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 농구 선수 출신이자 농구 선수.
1: 서장훈 씨는 이렇게 던질 것 같아요.
0: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소리들을 해서 이게 농구랑 무슨 관계가

0: 너무 주먹을 줬죠. 롤이죠. 뿌리죠. 너무 주먹을 줬죠.
1: 너무 좋아해서 별로다 지금. 너무 좋아한 게 별로였어요 지금.
2: 너무 노랑에 네. 잘 안 들어가거든요.
0: 네, 제가
1: 너무
0: 저는
1: 좋아했다.
0: 전 처음부터 노랑만 노리는.
1: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시.
0: 네. 오. 누가 계신데요?
1: 텐트. 우리 텐트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1: 우와 맛있겠다.
0: 근데 누구?
1: 누구시죠?
0: 누구세요?
2: 아, 저희 회사 개발부에 있는 이상현 부장.
0: 아, 부장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1: 합석해도 될까요?
3: 아, 네, 네, 드시라고 굽고 있습니다.
0: 앉으시죠.
3: 네, 네.
2: 네. 개발 경력 30년에.
1: 네.
2: 아. 네. 원래 디자이너고요.
1: 네. 네.
0: 밖에 이렇게 또 사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라면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1: 네. 사실 캠핑은 먹으러 가는 아. 거잖아요. 오. 우와! 이런 거 캠핑장에서 먹나요? 냄새가 미쳤는데. 회장님 먼저.
0: 회장님 먼저 드시죠. 예.
2: 자, 저부터 먹으라고요?
1: 네. 네. 네.
2: 아이, 고맙습니다.
1: 저희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4: 살짝 소금.
2: 소금 뭐 안 찍어도 맛있는데요.
1: 네.
0: 맛있습니다.
1: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부장님 전문가 같아요.
3: 많이 했습니다.
0: 껍질하고 한번.
3: 껍질하고 드셔보시면. 네.
1: 엄청 부드러워요.
0: 어, 이건 또 뭡니까?
3: 이게 그 삼겹 훈제밥인데요.
0: 아, 아주 호감합니다. 아니, 캠핑장에서 지금 이런 훈제 바베큐를
2: 어떻게 먹을만 하신가요?
0: 네. 캠핑 요리를 진짜 우리 부장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1: 캠핑 요리 전문가인데요, 부장님? 너무 맛있어요.
2: 이 부장 덕에 아주 호강하네, 오늘.
3: 아, 반갑습니다.
0: 아니, 근데
3: 네.
0: 우리 회장님도 가끔 캠핑은 하시죠?
2: 네, 가끔 하죠, 네.
1: 근데 회장님은 이 공간이 전용 캠핑장 아니에요?
2: 근데 저는 여기 말고 캠핑장이 하나 더 있죠.
5: 오늘은 날씨가 꼭

0: 회장님은 왜 개발실에서 캠핑하시는 거예요?
1: 계속 이제 보느라고 그러죠. 여러 날 봐요. 오며 가며 보고 와서 또 보고 이제 아쉬운 것도 보이고 아,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요거는 넓이가 어느 정도 빠질까? 테스트는 징그럽게 많이 하죠. 생산해서 툴툴 대죠. 그런데 자꾸 늘려요. 여기가 저희 풍속실험실입니다. 개발한 텐트가 바람을 얼마나 견디는지 실험하는 곳입니다.

0: 채팅장에서 많이 치신 것 같아요? 개발실에서 많이 치신 것 같아요?
1: 저는 개발실에서 훨씬 많이 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돼야, 그래야 밖으로 나가죠.
2: 구조적으로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텐트입니다.
0: 잘
2: 잡았다. 아니죠. 그냥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뭐 혼자 그려보는 거죠. 뭐 2, 3천 개는 했겠죠. 네. 새로운 구조가 뭐가 하나 되려면 며칠씩 걸려요. 그야말로 밤낮으로 했죠.
3: 텐트 폴대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라재건 회장님. 저희가 아직 백지 수표 드린 거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2: 아, 네.
3: 예.
2: 네, 백지 수표 해야겠습니다.
3: 100이라고 쓰셨어요? 100, 뭔가요? 100만 원인가요? 뭐, 100억인가요? 아니면?
2: 100은 100%입니다.
3: 100%.
4: 100%.
3: 어떤 뜻이죠?
2: 불량 100%.
3: 아, 불량 100%.
2: 네.
3: 이게 무슨 뜻인가요?
2: 아, 초기에 생산을 막 했는데 전부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4: 아하. 전부 다요?
2: 네, 100%.
4: 와.
3: 100% 불량.
2: 100% 불량.
3: 회사가 한때는 불량률 100%였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진 않은데요. 원래 텐트 폴대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셨네?
2: 네, 저는 소위 무과 출신이죠.
3: 네, 네.
2: 네. 하여간 무엇이든지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계 최고를 해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 1980년대 초에 세계 1등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럴 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데,
2: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3: 예, 예.
2: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3: 네.
2: 그래서 왜 저렇게 깜짝 놀라나. 농담 반 진담 반, 야, 한국에서는 대나무로 바구니 만들어서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나라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랐었던 거죠. 아, 이 친구들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로구나.
3: 네.
2: 그러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먹히겠구나.
4: 네.
2: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3: 그 많은 분야 중에 고강도 알루미늄을 선택하셨을까요?
2: 세계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3: 네네.
2: 하고 범위를 계속 좁혀나가다 보니까 찾은 그 고강도 알루미늄이라는 게,
4: 네,
2: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어서,
3: 네,
2: 한 회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3: 아, 이 텐트 폴대를 만드는
2: 텐트 폴을
3: 고강도
2: 만드는
3: 알루미늄.
2: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조집 하나만 제끼면 그럼 1등 되네?
3: 네.
2: 근데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3: 요게 아까부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2: 네네네,
3: 요 고강도,
4: 고강도
3: 알루미늄인데,
2: 네,
3: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한.
2: 이원씨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낚싯대처럼 이렇게 휘어도,
4: 네,
2: 이게 놓으면 이렇게 다 돌아가죠.
4: 네.
3: 회사를 차리셨을 때가 몇 년도셨어요?
2: 1988년입니다.
3: 88년이면은 그때 연세가?
2: 그때가 34살.
3: 34살.
2: 네, 네.
3: 아니, 근데 창업할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2: 돈은 이제 아버님이 투자를 해주셨고, 그래, 네가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제 하셨죠.
3: 얼마를 투자?
2: 10억만 주시면.
3: 10억이요?
2: 그러면 이 회사 돌아가게 해놓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꽝꽝 쳤죠.
3: 88년에 10억이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큰 돈인데,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백만장자셨네.
2: 당시로서는 아버님한테도 어마어마한 투자였는데 선뜻 네. 내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분도 출발하신 네. 하셨고 가발 수출하고 네. 김 뜯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그런 정도가 1950년대 네. 60년대 무역이에요. 네. 이분도 뭔가 우리의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늘 이제 있으셨던 거죠.
4: 네. 기술로.
2: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들이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가우셨었던 것 같아요.

0: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을 아버님께서도 좀 염원하셨던 거네요.
1: 굉장히 바라셨죠. 네. 그분이 시작할 때는 진짜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이제 그랬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수도꼭지 잠그면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너는 네 우물을 팔아. 네. 물은 적더라도 네. 네 우물을 팔아.
2: 아버님께서도 꽤 큰 돈을 만지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니셨다고.
1: 그 세대 분들이 대부분 그러셨죠.
0: 근데 어머님한테는 큰 돈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돈을 쓰셨나요? 네.
3: 어머니가 평생 봉사를 하셨거든요.
1: 이제 아버님이 어느 날 내 봉사활동 네.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남편인 내가 될 테니 네. 당신 하고 싶은 봉사활동 얼마든지 하시오. 이제 이르셔가지고 그 재단 설립할 비용을 주셨죠.

0: 그 복지재단은 지금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나요?
1: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만 40년.
0: 40년이
1: 됐네요. 네. 네.
0: 그 어머님이 뜻하셨던 그 복지재단을 지금 우리 회장님이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1: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0: 아버님이 처음에 10억을 투자하셨을 때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복지재단 운영비 계속 대라.
2: 진짜 큰 뜻이셨네요.
1: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네.
3: 저는 몰랐지만 아버님은 그때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 그 알루미늄 잘해서 어머니 하시는 사업 잘 도와라.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버님의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고강도 알루미늄을 금방 만들어냈나요?
1: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아까 그 불량품 100%.
2: 100%.
1: 네. 불량 100%. 네.
0: 근데 왜 그게?
1: 근데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0: 아니 근데 잠깐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1: 꼭 저희 어머니 같은 얘기를 했으면
2: 그냥 쓱 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이거 그냥 한번 어려운 뭐 이 저 모양도 아니고
2: 모양도 안 하고 약간 네. 가래떡 뽑는 것처럼 그러니까. 쭉 나오지 않을까.
1: 슝 나고
2: 네. 네. 슝 나갈 것 같은데.

0: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 와보시더니, 네. 예, 너 그냥 파이프 뽑는 거잖아.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한 80개 공정을 거쳐야 되는 제조예요. 조금 속도가 빠르면 다 부스러져서 나와요. 그 하나하나가 다 지뢰밭이죠.
1: 처음에는 이렇게 따지면 어려운지 모르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시작 못했죠.
2: 처음에는 적자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0: 네, 그럼요. 네. 적자 나고 자본금 투자받은 거 다 없어지고. 네.
2: 불량이 나오고 또 수율도 안 맞고 회사도 어렵고 이랬을 때 회장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
0: 어휴, 뭐 하늘이 노랗죠, 그야말로.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 여기 터널 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도 가도 안 와. 점점 숨은 차오는데. 뭐 약간 그런 기분?
2: 그러시는 동안 365일 중에 하루 쉬고 364일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0: 네. 저희 어머니가 야, 너 그러다간 죽겠다. 그러셔가지고 12월 25일 날 하루 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출근할 때도 정말 밤샘을 많이 했죠. 하도 밤샘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달력에다 표시를 해봤어요. 며칠이나 밤샘을 하나. 78일이더라고요.
2: 78일.
0: 네.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때는 친구도 안 만나고 동창도 안 만나고 뭐 그냥 맨날 공장에만 완전히 단절된 그러고 살았죠. 그 애들한테 미안하죠. 애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은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 회사에서 그때는 아주 강한 산을 쓸 때인데 하여간 터져서 산이 흘러나옵니다. 애들은 자는데 이제 같이 공장 와가지고 산 다 퍼내고 뭐 그래서 수습을 겨우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계속 자고 있기를 이제 그것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 문 밖에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그러고 갔더니 아들 아이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만 두고 밤에 나가지 말라고. 참 미안했죠.

0: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불량 없는 제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네.
1: 그거 가지고 텐트 4를 만들게 된 거고. 네.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패밀리 캠핑 텐트라고 이렇게 큰 텐트. 그때만 해도 큰 텐트들은 쇠파이프로 된 게 주였어요. 무거운 건 40kg 뭐 이제 이런 때인데 저거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좀 가볍게 만들 수 없나? 새로운 그 소재를 개발했어요. 그 원가도 거의 절반. 예.
2: 소비자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1: 엄청 좋아했죠. 아주 폭발적이었죠. 거의 네.

0: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를 이기시는 거였잖아요.
1: 그랬죠.
0: 그러면 네. 도전장을 냈는데 어떻게 됐나요?
1: 그래서 다 넘어왔죠.
2: 다 넘어왔어요?
1: 무게가 네. 그 미국 거에 비해서 한 15%에서 18% 정도가
0: 가볍고.
1: 가벼우니까 브랜드들은 거기에 열광을 했죠. 네.
0: 텐트 만드는 회사들이 서로 앞다퉈서 이거를 좀 달라고 주문이 쏟아졌겠네요.
1: 그랬죠. 그랬죠.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넘어왔죠. 네, 거의 다 넘어와가지고 그 업계에서도 그래요.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그 핵심 소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본다.

0: 회장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우리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네. 개발을 하라라고 했던 그 아버님의 또 꿈도 다 이루신 거네요.
1: 참 아버님께 감사하죠. 네. 그 아까 장훈 씨도 얘기했지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아들한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다 여기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세계 최고 소리 듣게 된 때는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셔서
2: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1: 그 지자 마교부 하셨을 것 같아요. 자식을 아는데 아비 많은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좀 주눅 들어 있고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니까 좀 격려의 말씀으로 해주셨던 얘기예요. 씩 웃으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지자는 마개부라고 했지?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회장님과 함께 우리 서울 종로에 왔습니다.
3: 네.
0: 근데 여기는 일반 가정집이 이렇게 있을 분위기는 아닌데요.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3: 주택도 없는데요, 회장님?
0: 네. 어디 사세요? 여기요? 여기요?
1: 네.
0: 여기는 건물 같은데.
3: 이 건물 어딘가에 사시는 거예요?
0: 이 건물에 네, 저기에... 집도.
1: 네.
0: 여기도 네. 텐트가 이렇게 있고.
1: 네, 뜰이 있습니다.
0: 와, 네. 여기는 너무 좋네요.
3: 네, 약간 도심 속에 정원이 있는 것처럼. 네.
0: 미니 정원이 이렇게.
3: 네. 이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0: 여기 아주 물도 흐르고. 아, 여기 나무도 좋고 아주. 언제부터 이 터에 사셨어요?
1: 저희 아버님이 54년 2월에 이사 오셨고요.
0: 네.
1: 6.25 끝나고서.
0: 네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54년 11월에 태어났으니까
0: 네.
1: 이 집에 이사 온 후에 태어났죠.
0: 그럼 이 집에서 나신 거예요?
1: 네.
0: 오.
3: 거의 네. 한평생을 이 터에서.
1: 한평생을 이 터에서.
3: 네.
1: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 조물애기들 놀이터였죠.
0: 네.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집은 허물고 새로 이제 네. 지으신 거.
1: 네.
0: 그때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1: 네, 아쉬워서.
0: 네, 네.
1: 근데 여기 벽돌들을 보면 가운데는 색깔이 좀 다르죠.
0: 네, 네.
1: 네.
3: 달라요.
1: 그거는 옛날 집에서 뜯어낸 아~ 벽돌들입니다.
3: 추억을 남겨두셨네요.
1: 네.

0: 몇 층에 사세요?
1: 저는 위에 3층에 삽니다.
0: 3층에?
1: 네.
0: 밑에 다른 층은?
1: 재단 건물이고요.
2: 아.
0: 재단한테 거의 다 뺏기셨네. 집 안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죠.
3: 와, 입구부터
0: 굉장히 여기가 큽니다. 들어가는 데가. 네.
3: 와,
0: 와. 아우 여기 아주 넓습니다.
3: 깔끔하네요.
0: 네. 목재로 이렇게 네. 쭉

0: 저기 설마 이것도
1: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죠.
0: 그죠?
1: 네, 한번 아니, 들어보세요.
0: 아니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여기 저 여기가
2: 알루미늄이
0: 아까 우리
1: 이제 눈에 익으셨죠.
0: 예, 예. 예, 예. 회장님이 얘기하신 그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 이 체어도 만드신 거구나.
2: 여기가 회장님의 네. 서재.
1: 여기가 서재입니다.
0: 네. 여기도 뭐 아주 그냥 다 아주 심플하게 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저게 근데 뭔가요?
1: 아, 이게 저 운동하는 겁니다.
0: 아~
1: 네, 네.
0: 어떤 운동을?
1: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네. 이게 스트레칭이 필요해가지고
0: 예, 예, 예.
1: 이게 스트레칭 해주는
0: 아~ 이게 좀 당기고 하는
2: 네. 당기시는 거구나.
1: 네, 그쵸? 그러니까 그 노인이 되면 자꾸 어깨가 이렇게 네, 뜨잖아요. 네, 네, 네, 네. 이제 그거 막아주는
0: 아~ 네. 네.
1: 둘 하나 둘 다섯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틀어요. 으아, 이쪽으로 들고, 틀고 팔꿈치 구부려가지고 또 막 이렇게 살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구부리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마 이 운동법이 클 거예요. 둘, 또 셋.
2: 여기가 회장님 댁이기도 했지만 아까 본 것처럼 복지재단의 건물이기도 하잖아요.
0: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1: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그 자원봉사를 확산하는 첫 번째 기관입니다.
2: 네. 그 회장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자원봉사도 있을까요?
1: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하는 그런 청년들이 50만이 넘는다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캠퍼들 중에서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외로운 청년들을 청해서 함께 캠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해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도 해 먹이고 불멍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실에서는 눈도 안 맞추는 아이들이 자연에다 갖다 풀어놓으니까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0: 전도사가 되신 우리 라재건 회장님.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요. 꿈은 25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보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 뭐 했니? 예, 그러시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러고 이러고 노력은 했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와 나눔? 제 삶의 제일 큰 부분입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3: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종범입니다.
0: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3: 약간 600점은 돼요.
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3: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물 드리겠습니다.
2: 보물 창고다, 여기.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 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준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always.
1: It's always fantastic to see you as well, 현우쌤.
0: Thank you for saying such nice words. 자, 이번 주에 새로운 테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bbies.
0: Hobbies.
1: That was my drum roll.
0: 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1: That's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omeone's hobby can become your hobby.
0: 네, hobby 하면 물론 취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someone's hobby can become your hobby. Mm-hmm. 누군가의 취미가 당신의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라는
1: That's
0: 내용으로
1: true.
0: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1: Alright.
0: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We have Kayla who's from the USA, right?
0: 네, Kayla 씨인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Talking with other people about your hobbies and interests might lead to you finding a new hobby. Talking with other people about your hobbies and interests might lead to you finding a new hobby. Talking with other people about your hobbies and interests might lead to you finding a new hobby.
0: 네, 어떤 문장을 사용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talking with other people about your hobbies and interests might lead to you finding a new hobby.
0: 네, 이 문장을 좀 단순화시켜 보자면 A might lead to B 형태예요. A might lead to B라는 거는 A가 B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A가 굉장히 길고
1: yes.
0: B도 좀 길어요. 그래서 A는 talking with other people about your hobbies and interests 여기까지예요.
1: Yes.
0: 자신의 hobbies, mm-hmm. 취미와 interests, 관심사, 관심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주어가 끝났고요.
1: A.
0: Might lead to you finding a new hobby.
1: hobby.
0: 당신이 새로운, 그러니까 자신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This is very true.
0: Yeah,
1: because you're exposed to new things.
0: 다른 사람과 취미 뭔지, 관심사 뭔지 이야기하다 보면은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1: Of course.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0: In textbooks, it often comes up as, what are your hobbies? Like a sentence that we say.
1: Okay, let's talk hobbies.
2: Okay, let's talk hobbies. 자, 이 표현도 사실 설명하자면 설명할 게 많아요. 왜냐면 보통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라고 할때 talk로 끝내지 않죠. talk about something.
1: Yeah.
2: 그리고 네, tell 그러니까 talk하고 tell하고 say를 이야기할 때 talk는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올수 없다라고 많이들 배우게 되고 책에서도
1: Right.
2: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쓴단 말이죠.
1: That's right. When we want to bring up a topic, like let's talk relationships,
2: 맞아요.
1: then we often use this we often use this form. Yeah.
2: 그래서 또 굳어진 표현 중에 talk shop 이렇게
1: Yes.
2: 하면 일 이야기하는 거
1: Talk
2: 지금
1: about working.
2: 예, 주말에 만났는데 let's not talk shop here.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형태 let's talk A라고 하면은 A 이야기를 해보자. Let's talk about hobbies 해도 똑같은 뜻인데요.
1: Right.
2: 그냥 좀더 가볍게 Let's
1: Yeah.
2: talk business, Let's talk hobbies, Let's talk parenting, Let's talk love.
1: Yeah, let's talk food, let's
2: 네.
1: talk restaurants,
2: 네.
1: anything.
2: 이럴 때는 쓸수 있고 이게 주제로 소개가 될 때는 쓸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talk about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What are you talking? 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1: Yes, you
2: about
1: definitely
2: 꼭 필요해요.
1: you need to say about.
2: Yeah.
1: Right.
2: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를 제안하거나 주제를 꺼낼 때에는 자주 쓰이긴 하는데 평소에는 about가 꼭 필요합니다.
1: That's right.
2: 네.
1: Next, she says, first of all my English learning friends out there.
2: 우선 첫 번째로 for
1: First of all.
2: my 네. first of all 하고 for my 하려다가 for all my 모두에게 for all my English learning friends out there. 영어를 배우시는 제 친구분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1: She says, I just want to say, in textbooks, it often comes up as, what are your hobbies? Like a sentence that we say.
2: 네. I just want to say, 일단 이런 말부터 해 두고 싶다라는 의미죠. In textbooks, 교과서에 보면, it often comes up,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 내용은 What are your hobbies?
1: What are your hobbies?
2: 취미가 뭐예요? 아니면 What's your hobby? 실제로 저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So have I.
2: Like a sentence that we say.
1: Yeah.
2: 우리, 여기서 말하는 we라는 것은 we English
1: English
2: speakers,
1: speakers.
2: 영어 화자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문장인 것처럼 교과서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쭉 들어볼까요?
0: But to be honest, I don't think I've ever said that sentence before in my life. Normally, we just ask, like, what are some things you like to do or what are you interested in?
1: But to be honest, I don't think I've ever said that sentence before in my life.
2: 그런데,
1: Yeah, same for me.
2: yeah, so you agree.
1: Yeah.
2: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누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천만에요라는 말은 거의 안 쓰잖아요.
1: Right.
2: 그런데 이제
1: In the textbooks, it's like 천만에요.
2: 네.
1: So everybody, when they first come to Korea, it's like,
2: 맞아요.
1: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2: 네.
1: Everyone's like, okay.
2: 그런 게 많죠. 그래서
1: Yeah.
2: 그냥 교과서로 배우다 보면 딱딱한 표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딱딱한 표현 중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But to be honest, I don't think I've ever said that sentence before in my life.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문장을 말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Right? So how do we English speakers ask about hobbies? We do it like this. Normally, we just ask like, what are some things you like to do? Or what are you interested in?
2: 네, 더 가벼운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1: Yeah.
2: So what do you like to do?
1: What do you like to do?
2: 네,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1: What do you usually do for fun?
2: 그렇죠. 재미를 위해서 뭘 하는지. What do you do for fun?
1: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man?
2: 그렇죠.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rmally 보통은 we just ask like what are some things you like to do? 어떤 것들을 하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what are you interested in? interested 뒤에 in 꼭 필요합니다. 자,
1: Yes.
2: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라고 보통 이렇게 물어요.
1: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0: Something along those lines. But anyway, going back to hobbies and interests, I think it's a really cool to talk with other people about these things because it ends up broadening your horizons.
1: Something along those lines, but anyway, going back to hobbies and interests.
2: Something along the

0: those lines. Mm-hmm. 그래서 방금 두 개만 소개를 했지만 yeah. 뭐 그런 것들이 더 있다. 뭐 yeah. 대충 그런 정도의 표현들을 쓴다라는 yeah. 의미로 something along those lines라고 yeah. 지금 정리했고요. Mm-hmm. 만약에 something along those lines는 여기서 앞에 이미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정리한 mm-hmm. 거지만 처음으로 이것들을 소개하고 싶다면 보통은 something along the lines,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뒤에
1: this.
0: 네, 말을 하시면 됩니다. of가 그럴 때는 뒤에 붙어요.
1: Yes.
0: But anyway, 그런데 아무튼 going back to hobbies and interests, mm-hmm. 취미와 관심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1: Then what? She says, I think it's really cool to talk with other people about these things because it ends up broadening your horizons.
0: 저는 I think it's really cool,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To talk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about these thing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mm-hmm. 취미와 관심사 hobbies and interests.
1: Hobbies and interests.
0: 왜냐하면 because it ends up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mm-hmm.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주냐면
1: broadening your horizons.
0: 네, 단어가 두 개 동시에 나오고 있죠. Mm-hmm. 넓히다.
1: Broaden, broaden.
0: Broaden. Mm-hmm. 그리고 무엇을?
1: Your horizon.
0: 네.
1: Horizon.
0: Horizons라고 했어요. Mm-hmm. 시야를 넓혀주거든요. 그런데 mm-hmm. 재밌는 건 수평선, 지평선 영어로는 일단 한 단어고요. Mm-hmm. 바다 위에서 저기 보이는 끝 부분이 이제 수평선이고 땅에 사는 지평선인데 broaden이라고 하면서 시야를 넓힌다라고 할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써요.
1: Yeah.
0: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뭔가 수평선에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복수형은 안 쓰거든요.
1: Because it's usually the horizon, what you're looking at right now.
0: One line there.
1: There's, one line, yeah. right?
0: There are not many lines.
1: There are not many.
0: 그런데 이렇게 시야를 넓힌다고 할 때는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여서
1: yes.
0: 내가 눈에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yeah. 것들이 이만큼이 있고 이만큼이 있잖아요. Mm-hmm.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1: Yeah. And if you think about it, when you look in this direction, there's one horizon. But if you turn a little bit, it's different, right?
0: 그렇죠.
1: So we kind of think of it in plural.
0: 네, yeah.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시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1: yes.
0: horizons 항상 broaden your horizons.
1: horizons
0: you never say broaden your horizon,
1: horizon. 네. no
0: 항상 복수로 씁니다.
1: yes so don't forget that. Mm-hmm.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For example, my friend had been learning calligraphy for years and I had never even thought about studying calligraphy before.
1: For example, my friend had been learning calligraphy for years.
0: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 my friend mm-hmm. had been learning calligraphy.
1: calligraphy.
0: 네, calligraphy. 서예 또는 calligraphy mm-hmm. for years. Mm. 몇 년째 서예를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 mm-hmm. has been learning이 아니고 had been learning입니다.
1: had been.
0: 네, 그래서 이야기가 아직 뭔가 남아 있다는 걸
1: yeah,
0: 느낄 수가 있고요. Mm-hmm. 배우고 있었고 mm-hmm. 그리고
1: she says and I had never even thought about studying calligraphy before.
0: 그리고 저는 과거 어느 시점까지를 mm-hmm. 봤을 때 I had never even thought about studying calligraphy before. Mm-hmm. 서예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Mm-hmm. 그런데
2: But after stopping by her house and seeing one of her projects, I was really interested. And now, a year and a half later, I've completely fallen in love with the whole art of calligraphy. So I think it's great to just open up about your interests and not be embarrassed about them.
1: But after stopping by her house and seeing one of her projects, I was really interested.
0: But after stopping by her house, mm-hmm.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친구 집에 가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었다라는 거를 mm-hmm. 계속해서 had been learning, had never thought 이렇게 had PP 이 형태로 썼다가 mm-hmm.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가서 seeing one of her projects, mm-hmm. 친구가 여기서 지금 one of her works라고 하지 않고 projects라고 한
1: projects.
0: 거는 느낌상 아직 하고 있는 걸 말해요.
1: Yeah, she's still working on it, 네. right?
0: 그래서 친구의 작품 중 하나를 보고 나서 저는 I was really interested, mm-hmm.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Mm-hmm. 다시 한번, project라고 하면 this is my project 하면 끝났을 때도 쓸 수 없는 건 아닌데
1: Yeah, when it's finished you can use it as well. But if you say project, we'll typically think that you're still working on it,
0: 네,
1: right?
0: 네.
1: It's a work in progress,
0: 네,
1: right?
0: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거를 project라고 많이 mm-hmm. 불러요. 다음 문장 볼까요?
1: Mm-hmm. And now, a year and a half later, I have completely fallen in love with the whole art of calligraphy.
0: 그리고 이제 a year and a half later,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a year and a half later, 1년 반 후에 라는 패턴이었죠.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1년 반 후에 일을 그만뒀어요. 이 문장은요, I stopped working a year and a half later 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stopped working a year and a half later. I stopped working a year and a half later.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sentence.
0: 두 번째 문장은요. 1년 반 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문장인데 a year and a half later 먼저 쓰신 다음에 the construction was done. The construction was finished. was over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done으로 발음 연습해 보죠.
1: A year and a half later the construction was done. One last time. A year and a half later, the construction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취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this point, rapping is everybody's hobby, and it's going to be my hobby too. I took my dad's hobby of bird watching and my mom's hobby of photography and combined them into my new hobby.
0: 네, 첫 번째로
1: Tavia says
0: At this point, 이제 와서 이쯤 되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rapping is everybody's hobby. 랩 하는 거 래퍼가 하는 것이 랩이잖아요. 그래서 랩 하는 것이 모두의 취미가 되었는데 모두의 취미인데 and it's going to be my hobby too. 나도 그것이 취미가 될 것 같다. So I guess rapping is very very popular,
1: popular
0: where she lives.
1: Okay, Tavia, become a rapper. Hey, all right. The next
0: You're not
1: one.
0: A good rapper yet. You need more practice.
1: The next one is from Kefir.
0: I took my dad's hobby of bird watching. 새를 관찰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기르는 새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 no.
0: 나가서 들새를 야생조류 관찰하는 거죠.
1: In nature.
0: 맞아요. 망원경 같은 걸로. And my mom's hobby of photography. 엄마의 사진이라고 하는 취미를 가져다가 combine them into my new hobby. 하나의 취미로 지금 합쳐서 자신의 새로운 취미로 삼은 것 같아요.
1: So taking pictures of birds in the wild.
0: Exactly. 야생조류의 사진을 찍는 취미를 시작하셨나 봐요.
1: That sounds pretty awesome.
0: Interesting.
1: All right, grea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interesting posts and interesting hobbies that they share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Bye.
0: 감사합니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배우게 되는 방법,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좋은 방법은 is, 사실은 is having a
1: A
0: hobby
1: hobby.
0: 해도 되는데 by having a hobby 똑같은 의미입니다.
1: In this case, it's the same.
0: 취미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된 거고요. 참고로 그냥 발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1: Okay.
0: hobby,
1: To that one.
0: to도 있고요. 그럼
1: Okay.
0: 좀 그냥 to 어떤 차이가 있죠?
1: Oh, so to, but Kelsey says to.
0: to
1: To.
0: 호주 특유의 발음이
1: Yeah?
0: 나왔어요. 그리고 또
1: In
0: 호주
1: Australia.
0: 특유의 발음이 또 나온 부분이 취미가 미국식 발음으로는
1: Hobby.
0: hobby.
1: Hobby.
0: 아, 아
1: Ha.
0: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hobby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는
1: Hobby.
0: hobby처럼
1: Hobby.
0: 됐고요.
1: Could be
0: 혹시
1: hobby.
0: 네.
1: Husband.
0: 맞아요. hobby는
1: You.
0: hubby라고 하고 hobby라고 발음하면 여기서는 켈시 씨는 hobby라고 발음하진 않았어요. hobby.
1: Hobby.
0: hobby고요.
1: Hobby.
0: 미국에서 그냥 구어체로 hobby라고 하면 남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hobby 호주 영국식 hobby
1: Hobby.
0: 그리고 hobby 미국식 hobby 그리고 미국식 hobby
1: Hobby.
0: 세 가지가 구분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다음 문장 보시죠.
1: She says, And a hobby can be like a million things.
0: like는 빼고 생각해도 되죠.
1: Yes.
0: And a hobby can be a million things. million이라는 것이 아니면 a million이라는 게 많은 거를 가리키는 아주 기본적인 과장인 것 같아요.
1: Of
0: 그래서
1: course.
0: a million different things.
1: Yeah, I have a million things to do
0: 그렇죠.
1: today.
0: 오늘 해야 될 일이 100만 가지가 있을 수는 없겠죠,
1: Of
0: 일반적으로.
1: course.
0: 그렇지만 그냥 과장했을 때 정말 많아. a million things. 그래서 취미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 For example, it can be sports. That's what it is, you know, for normal people.
0: It can be sports. 그다음에 it can be 뭐뭐뭐 나열을 할 것처럼 문장을 시작했지만 스포츠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죠. That's what it is. 그게 what the hobby
1: What
0: is.
1: hobbies are.
0: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취미가 되죠. You know, for normal people. 보통 사람들에게는 스포츠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1: That's true.
0: 네,
1: It's quite
0: 취미.
1: common,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for me, when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my hobby was actually learning Korean, which was really funny because it was completely random. No one knew why I wanted to learn Korean.
1: But for me, when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my hobby was actually learning Korean.
0: 그런데 저는 한국어 배우는 것이 취미였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어요. When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 사는 건 아니었죠.
1: Oh, no.
0: 고등학교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1: No. Yeah, so when you,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my hobby was. You have to think of it like that.
0: Yeah.
1: Kind of.
0: 또는
1: Yeah.
0: When I was growing up and when I was in high
1: In high
0: school.
1: school.
0: 그두 개가
1: That's true.
0: 합쳐진 거.
1: That's
0: 그래서
1: very true.
0: 네.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든 간에 지금은 거의 쉬는 거 없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서 생각하시든 간에 고등학교에서 살면서 자라는 거는 상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 Yes.
0: 아무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my hobby was actually learning Korean. 제
1: Korean.
0: 취미는 사실 한국어 배우는 거였어요.
1: Oh, next she says, which was really funny because it was completely random.
0: 그건 정말 웃겼어요. Funny, 웃겼어요. 왜냐하면 it was completely
1: Completely
0: 완전히
1: random.
0: random.
1: Random.
0: 완전히 뜬금없이 배우게 된 거였거든요. Random이라는 것은 특별한 논리가 없는, 규칙도
1: Yeah.
0: 없는 무작위를 가리켜서 in a random order 하면은 이거 알파벳 순도 아니고
1: No.
0: 숫자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숫자,
1: Yeah.
0: 아무 순서나
1: Yeah. It's just completely random.
0: 네.
1: There's no rules or order to it, right?
0: or
1: Just
0: no
1: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0: reason.
1: Good.
0: 네.
1: No
0: 네.
1: reason.
0: 그래서 I just randomly started watching this movie
1: Yeah.
0: 하면 이 영화를 왜 골랐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1: No.
0: 그냥 뭐 나오니까 보게
1: Yeah, I
0: 된
1: just
0: 거예요.
1: saw it. I said, okay.
0: 네.
1: I don't know.
0: 그래서 completely random 뭐가? It was completely random that I decided to
1: To learn
0: learn Korean.
1: Korean.
0: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1: Yeah.
0: 뜬금없이 배우게 된 거였거든요.
1: And she explains a little bit more by saying next this, no one knew why I wanted to learn Korean. Not even myself,
0: 그렇죠.
1: right?
0: No one knew. 보통 no one else knew라는 느낌으로 많이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no one knew 하면은 자신도
1: Yeah.
0: 몰랐다.
1: I don't even know.
0: I didn't know either.
1: It was random.
0: 네, no one knew why I wanted to learn Korean.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no one knows why 이걸 이용한 건데요. 자, 문장, 첫 번째 문장. 왜 그게 잠겨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영어로 no one knows why it's locked. No one knows why it's locked. 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No one knows why it's locked. One more time. No one knows why it's locked.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 과거형으로 나왔거든요. No one knew. 그래서 no one knew why 이걸 이용하면 당신이 왜 자원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No one knew why you volunteered. 그걸 하겠다고 왜 자원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No one knew why you volunteered. No one knew why you volunteered.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뭐뭐 할 때마다를 뜻하는 anytime I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Anytime I had a good idea, I told him about it. Anytime I had a good idea, I told him about it.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Anytime I had a good idea, I told him about it. Anytime I had a good idea, I told him about it.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선크림을 발라요. 선크림은 sunscreen.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sunscreen인데요. Sunblock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선크림 발라요. Anytime I go outside, I wear sunscreen. 발음 연습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우리 또 가정 영어로 시작해야죠.
1: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아요.
0: 자, 오늘은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아하. Part 1 되겠습니다.
1: 엄마랑 진짜 에어컨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0: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님들이 이 에어컨 그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거든요.
1: 당연하죠. 아니, 오늘은 틀까? 너무 더운데? 오늘은 틀자. 저는 주로 엄마, 선풍기를 앞에 두고 있어봐. 시원해.
0: 아, 네.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1: 그럼.
0: 근데 너무 덥거든요.
1: 그쵸.
0: 저는 특히나 더위를 정말 못 참아요.
1: 아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더울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마유쌤은 엄동설한 애도 계속 부채질 하시잖아요.
0: 저는 무조건요. 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1 한번 네. 가볼 거고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어우, 예민하다.
0: 와우.
1: 예민하시다.
0: 예, 앞에 일자 들어가면은
1: 네.
0: 완전히 이제 패닉하시는
1: 아우, 여기가
0: 거예요.
1: 무슨 이글루니? 남극이야? 이거 뒷문장으로 나와줘야 돼요.
0: 아,
1: 예.
0: 19도면 그래도 좀 진짜 좀 춥게 해놓은 케이스이긴 한데.
1: 그쵸. 요즘에 이제 권장하는 온도가 사실 26도
0: 아,
1: 이럴걸요? 20,
0: 맞아요.
1: 예,
0: 근데 또
1: 25도?
0: 급하게 더웠나 봐요. 자, 다음 미션 2는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아,
1: 아.
0: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더 덥던데요. 뜨거운 팬 이렇게.
1: 그쵸. 왜냐면 선풍기 바람은
0: 아,
1: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죠.
0: 그렇죠. 더
1: 예.
0: 그냥 더운 바람을 후 불어주는 느낌.
1: 맞아요.
0: 오케이,
1: 아.
0: 나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이

0: 되어 있니?
1: What, mom?
0: What? Oh, my son?
1: Mom, what's wrong?
0: This is so cold.
1: Huh?
0: So cold. This 그 19 그 저기
1: 19. Yeah.
0: Air conditioner?
1: Yeah, yeah.
0: Yeah. It's so cold.
1: Oh.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응?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숨쉬기 더 어머 어머. 아, 이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이 저 선풍기 틀어.
1: Oh, turn on the fan as well?
0: 그래, fan, fan.
1: Two? Both?
0: 아, both 말고 air conditioner off and on fan. Okay?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Outside is 35?
1: Yeah.
0: But here is just 30. It's okay.
1: I can't breathe.
0: Fan is okay. Fan is okay.
1: No, Mom. Aircon,
0: 아휴, 됐다.
2: 아이고, 결국 타협해서 차가운 예. 물수건을 하고 선풍기 들기로 했다면서요?
0: 그리고 어허. 그 페트병에 차 불러가지고 끌어안고요.
2: 아, 끌어안고.
0: 너무 시원해.
2: 아,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소통이 돼서.
0: 아, 맞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아, 뭐 아이의 입장이라면
0: 네.
2: 에어컨 이겨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2: 자, 오늘 당연히 이제 에어컨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0: 네.
2: 그 표현 같은 것들 그거 다 배워 가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2: Okay,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2: 자, 들어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0: 예.
2: 너무 추운 거예요.
0: 오.
2: 그 숫자를 딱 보더니 충격받으신 거예요.
0: 응?
2: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0: 오. Why is the set to 19 degrees? Degrees가 이게 온도.
2: 오.
0: 네, 알죠.
2: 몇 도?
0: 19도로 셋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에어 컨디션이.
2: 오.
0: 예. 많이 놀란 눈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2: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0: 에어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에어 컨디션. 컨디션 하면 그냥 얘 상태니까 컨디셔너.
2: 네. 오케이.
0: 아닌가요?
2: So why is the air conditioner?
0: 아니잖아. 이야. 컨디셔너.
2: 네. 네. 오케이. 자, 일단은 참고로.
0: 잠깐만. 건디, 뭐야?
2: 컨디셔너.
0: 아니잖아요. 건디, 컨디셔너.
2: 네.
0: 예, 아, 뭐.
2: 자, 어떤 스펠링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0: 아, 토크를 하면서 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2: 핑계예요.
0: 방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2: I didn't say anything. Alright. Air.
0: 컨디셔너.
2: 컨디셔너. 아. Right? 왜냐면, 공기를 정말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0: 예,
2: 그렇죠?
0: 예, 예.
2: Air conditioner. 어디 강세줘야 될 것 같아요?
0: Conditioner. 니.
2: 아하.
0: 예. 여기 아닌가요?
2: Perfect.
0: 오.
2: 자, 여러분들 거기에 강세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Air conditioner 이렇게 올릴 겁니다. 두 번 갈게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0: Air conditioner.
2: Mm-hmm.
0: Air conditioner.
2: 오케이. 자, 참고로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air conditioner 줄인 게 뭐예요?
0: AC.
2: AC.
0: Mm-hmm.
2: Right? AC. 이 AC는 상황에 따라서 air conditioning 이라고 하는 그렇게 컨디셔닝을 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0: 네.
2: 그리고 기계로도 맥락에 따라 쓸 수 있고요. 자,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콩글리시 같죠?
0: 응!
2: 아니에요.
0: 아, 이렇게도 쓰세요?
2: 쓰는 나라가 있어요.
0: 그래요?
2: 물론 북미권 영어에서는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0: 네.
2: 오케이? 에어컨,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air conditioner or AC라고 쓰는 게 안전하죠.
0: 네네.
2: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몇 도, 온도 할 때 뭐 30도, 뭐 20도 할 때
0: 네.
2: 뭐라고 돼 있죠?
0: Degree.
2: 그렇죠. There you go. 물론 이제 온도라는 단어는 temperature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자, 몇 도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0: Degree.
2: 그래서 요 앞에다 숫자로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0: 네.
2: 대신에 이제 복수로 써야겠죠. 그럴 경우는 오케이. 자, 설정된 거, 몇 도로 설정돼 있다? 설정 뭐라고 해야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0: Set.
2: 아하. 뭐가 뭐로

0: 세트가 돼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se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설정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Okay? So 형용사니까 비동사 상황 썼죠? So something is set, right?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set이 돼 있다, 아니면 에어 컨디션이 뭐 컨디셔너가 set이 돼 있다, 뭐 히터가 set이 돼 있다. 그렇게 하면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몇 도로라고 할때 진짜 to를 씁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세팅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몇 도까지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to를 쓰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19도로 했으니까 set to 이렇게 온도가 나왔네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븐 있죠, 오븐. 그 오븐은 180도로 설정이 돼 있어.
1: The oven is set to 몇 도요?
0: 180도?
1: 180
0: 80
1: degrees.
0: degrees. 그렇죠?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자, 이번에는 히터, 난방기. 그 난방기는 30도로 설정돼 있어.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30 degrees. There you go. 이렇게 되겠죠? Alright. So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오븐이 설정돼 있다. 히터가 설정돼 있다. 이거 문법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도대체 몇 도로? 아, 2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Okay,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Alright, 본문도 갈게요. Hey,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아하, 자, 이랬을 때 아이가 너무 더워서 숨을 못쉴
1: 어구, 어구.
0: 정도니까요.
1: Because it's too hot, too, 오.
0: 제가 일부러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1: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서 숨을 쉴수 없는 거잖아요. 자, too hot, too not. 숨을 못 쉬어야 되거든요. Not breathe. 아이고, breathe. breathe. 네, breathe로 할게요.
0: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투투 용법을 잘못 배운 케이스의 해석이 될 수도
1: 왜요?
0: 있습니다.
1: not을 어디다 써요,
0: 모여서
1: 그러면?
0: 못한다. 그러니까요. 뭔가 not을 넣어야 될것 같잖아요. 숨을 못쉴 정도이니까요. 이랬으니까. 자, 볼게요. 정답은 not이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It's too hot to breathe.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It's too hot. 무슨 말이에요?
1: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요. 뭐
1: 예.
0: 하기에?
1: 숨쉬기에.
0: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너무 더워요, 숨쉬기에. 이게 맞는 거거든요.
1: 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했죠. 직역이 아니었네요.
1: 잠깐
0: I'm sorry.
1: 따라오세요.
0: 의역이요.
1: 잠깐 따라오, 안 되겠어요.
0: 자, 근데
1: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0: 이게
1: 많은데.
0: 한국에서 문법 체계 예전부터요.
1: 예.
0: 이렇게 의역 버전이 돼 있었어요. 사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었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So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투투 용법이.
1: 근데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그죠?
1: to 형용사 to.
0: Right?
1: 맞나요?
0: 맞아요. 그러면 너무
1: 너무
0: 형용사에서
1: 형용사 뭐뭐
0: 뭘
1: 못한다.
0: 못한다.
1: 그렇게 해석을 하래요.
0: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쉰다. 해석되죠?
1: 예.
0: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
1: 그러게요.
0: 문제 발생하냐면 앞에 not 같은 게 붙으면 너무 덥지 않아서 브리스를 못한다?
1: 야, 이거 어떡하냐.
0: 아무튼 난리가 나요.
1: 와,
0: 자,
1: 그러네요.
0: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투투 용법 오늘 간단하게 짚고 갈 건데 이거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직역 버전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숨쉬다라고 하는 breathe라는 단어가 나왔죠. 동사입니다. 그리고 스펠링 맨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1: 펠리요?
0: 마지막에 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숨, 호흡이라고 하는 명사 뭐였죠? 기억나세요?
1: 요거는 이제 저는 기억을 완벽하게 했어요.
0: Alright.
1: breath.
0: 어디까지?
1: 요거까지입니다.
0: 맞습니다. 이가 안 붙고요.
1: breath.
0: 발음도 breathe가 아니라
1: breath.
0: breath. 이거 두 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저, 쟤는 동사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투투용법 제가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거는 아닌데,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하는 건
1: 그쵸.
0: 아닌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투투용법 문법적에서 많이 봤어요. 좀 알아요. 하시지만, 이거 저를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는 진짜 자신합니다. 뭐냐? 앞으로 무조건 직역으로 하기. to 형용사. 너무 형용사하다. 자, 뭐 하기에? 이 행동하기에.
1: 아.
0: 네. So, 너무 형용사하다. 이 행동하기에. 이거는 제가 어순만 이렇게 껴맞춘 것뿐이에요.
1: 네, 네, 네.
0: So, 이것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It's too hot. 어, 너무 더워. 이렇게 끝내도 돼요.
1: 그쵸.
0: 근데 도대체 뭘 하기에 덥다는 거야?
1: 숨쉬기에.
0: To breathe.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문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1: 와.
0: 자, 일단은 절 믿고 긍정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어, 너무 추워. 우리 날씨 얘기할 때는 it을 쓰잖아요.
1: 네.
0: 아니면 뭐 물 같은 거 온도 얘기할 때도 it을 쓰는데, 자, 너무 추워. 수영하기에.
1: It's too cold to swim.
0: 그렇죠. 된 거예요. 직역 예. 스타일로. It's too cold. 어, 도대체 뭘 하기에? 아, to swim 하기에.
1: 오.
0: 방금 제가 해석한 거에서 수영을 못해. 이러지 않았죠?
1: 그렇죠.
0: 억지로 의역하지 않았어요. 자, how about this?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옮기기에.
1: 오.
0: 자,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1: The sofa is too heavy.
0: 어, 움직이기에.
1: To move.
0: That's it.
1: 오.
0: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To move.
0: 직역 완전.
1: 아, 그쵸?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요?
0: 심플하죠?
1: 네.
0: 오케이.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Mm-hmm.
0: Oh, it's too cold to swim.
1: It's too cold to swim.
0: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0: 자, 그러면 제가 부정문으로 해서 드려볼게요.
1: 아,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0: 이런 스타일로.
1: 네.
0: 오케이. Okay. 너무 늦진 않았어. It으로 주어를 잡아서. 너무 늦진 않았어.
1: It's not too late?
0: It's not too late.
1: 아, right.
0: 시작하기에.
1: Not too late to start.
0: That's it.
1: Oh.
0: You just did it. It's not too late to start.
1: 오.
0: 지금 제가 직역 버전 했는데 not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기 씨가 이거 해낸 거예요.
1: Not too late to start.
0: 근데 만약에 예전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1: 에?
0: 너무 늦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해석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부정이 진짜로 됐을 때
0: 네.
1: 우리가 막히겠네요.
0: 그럼요.
1: 아.
0: 그래서 이거는 문법 어딘가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왜 억지로 부정을 시킨 이유가 없거든요. 오케이? Alright, so 그냥 앞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해석을 하기.
1: 네?
0: 아, 너무 늦지 않았어. To start 하기에.
1: Mm-hmm.
0: Right?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Because it's too high to breathe.
1: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오.
0: Mama says.
1: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시네요.
0: 맞습니다.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선풍기.
0: Yes.
1: 우리 선풍기 지난번에 한 적 있어요. 선풍기 그냥 fan 쓰면 되죠.
0: 오,
1: so
0: yes.
1: Simple.
0: 우리가 이상하게 AC를 오히려 더 잘 알고
1: 네.
0: fan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몰라요.
0: 정답 맞습니다. F-A-N, fan이잖아요. 정말
1: 네.
0: 그 fan이 맞고요. 참고로 부채 있죠?
1: 네.
0: 부채는 그냥 손 fan이에요. 그래서 hand fan.
1: 아하.
0: 그런데 보통 fan이라고 하면 그 맥락에 따라서 손으로 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 이렇게 그냥 fa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 근데 만약에 마유 마유, I am your big fan 할 때도 이 fan 아닌가요?
0: Oh, yes.
1: 오, okay. 같은
0: 근데
1: 말이에요?
0: 이거는 맥락인 거죠. 딱.
1: 어,
0: 저 당신의 부채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1: 아니, 그럴 리가 없죠.
0: 모든 게 이 컨텍스트, 맥락이다.
1: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건지 아니면 F-E-N인지
0: 아니요,
1: 궁금해서.
0: 맞아요. 스펠링 똑같습니다. 아. Alright. So, hand fan or 뭐 handheld fan
1: 네.
0: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그 팬을 어떻게 하라고요?
1: 그 팬을 들으라고.
0: 어? 들으라고요?
1: 틀으라고.
0: 들어. 그럼 더 덥죠.
1: 예, 예.
0: Alright. So, 트는 것은 동사로
1: turn on.
0: Turn on.
1: Yes.
0: Turn 해서 on 시킨다, 켠다. 이게
1: 네.
0: 예전에는 TV 같은 거나 뭐 그거 외에도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게 많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1: 음.
0: So turn 해서 on 한다. So turn on something, 뭔가를 틀다, 켜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Yes.
0: So for example, right? 어, 그 모니터를 켜. 이거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1: 어, turn on the monitor.
0: 그렇죠. Turn on the monitor. 이렇게 쓰면 돼요.

0: 있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히터를 틀수 있니? 틀어줄 수 있겠어? 할수 있니?
1: Could you turn on the heater?
0: 히터. 그렇죠. 쿠즈로 더 예의 있겠네요.
1: Yes.
0: 저는 can you를 준비했는데
1: Can
0: it doesn't
1: you?
0: matter. 오케이. So turn on은 단순하게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참고로 끄는 건 뭐죠?
1: Turn
0: turn.
1: off.
0: 그래도 돌려서 끄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읽어볼게요. Turn on the monitor.
1: Turn on the monitor.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단순하게 탁 해서 켜는 거는 turn on이었죠.
1: 네.
0: 근데 만약에 이미 켜진 상태예요.
1: 네.
0: 거기서 더 세게 튼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 세기 같은 거.
1: 예.
0: 그건 뭐라고 할까요?
1: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이 돌리는 거에서 착안을 했을 테니까
0: Yes, yes.
1: turn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turn up.
0: Turn
1: 맞았네. 맞았네.
0: it up. Turn it up.
1: Yes.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turn up the 이거는 사실은 그 팬만이 아니라 turn up the volume. Turn it
1: 오.
0: up.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게
1: 예.
0: 볼륨 올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더 세게 튼다. 자,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약하게 하고 싶다? Turn down 쓰면 되죠, 또.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자, 근데, 와, 이거 19도 할 만했네요.
1: 왜요?
0: 엄마, 밖은 거의 35도예요.
1: 이러면 계란 후라이 익을 수 있어요.
0: 그렇습니까?
1: 진짜로.
0: 얼더러.
1: 과장이 조금 보태가지고. 정말
0: 맙소사.
1: 덥죠? 왜냐면 우리 신체 체온이 36.5도인데. 너무
0: 맞아요.
1: 덥겠다. Mom, it's like 35 degrees 밖은. 바뀌니까 outside 해볼게요. Outside.
0: 오케이. Out 그리고 side 원 워드로 했는데
1: 네.
0: 보겠습니다. You got it.
1: Yeah.
0: Outside 밖에 바깥 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때도 주어가 그
1: It's.
0: 날씨랑 같아요.
1: 네.
0: 맞아요. It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온도, 밝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s 한 다음에 숫자를 쓰고
1: 네.
0: 그 다음에 degrees를 쓰면
1: 아하.
0: 온도가 얼만큼 몇 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정말 1도면은 one degree 하고 단수로 쓰겠지만 그거
1: 예.
0: 외에는 다 복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밖에 15도야. 밖에 15도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1: It's 35 degrees
0: 15도,
1: outside.
0: 15도.
1: It's 15 degrees outside.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여기 안에를 뭐라 그래요?
1: Inside.
0: 여기 안에.
1: Here inside.
0: In here.
1: In
0: In
1: here.
0: here.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안은 25도야.
1: It's 25 degrees in here.
0: In her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1: 네.
0: 도대체 어디가 그런지는 이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오호.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t's 15 degrees outside.
1: It's 15 degrees outside.
0: It's 25 degrees in here.
1: It's 25 degrees in here.
0: 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당장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1: 네.
0: 근데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나중에 또될 거예요. 섭씨는 Celsius, 그리고
1: Celsius.
0: 화씨는 Fahrenheit. 굉장히 스펠링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1: 그러네요.
0: 왜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몇도 뒤에 C, 이렇게 동그라미 뿅, F
1: 맞아요.
0: 뿅, 이런 거
1: 네,
0: 있죠?
1: F하고
0: 그게
1: 동그라미.
0: 맞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줘볼게요. It's 35 degrees outside. 이렇게 하면 밖에 35도예요. 팩트를 말해버렸죠.
1: 그쵸.
0: 정확하게. 근데 제가 중간에 못 꼈어요.
1: Like.
0: 네. 이거는 그냥 거의 구어체예요. 비격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it's like. 원어민들이 말을 할때 like를 엄청 많이 넣어요. 습관처럼. 그래서 like는 확신이 좀 떨어지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1: 저는 근데 만약에 like가 비워져 있으면은 almost를 썼을 것 같아요.
0: 거의.
1: 거의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써도
0: 이것도
1: 돼요?
0: 그럼요.
1: 오.
0: like는 대략,
1: 예.
0: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어체 스타일의
1: 네.
0: 표현이에요. 오케이? So, 이거는 말이 생각 안날 때도 원어민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1: 그럼요.
0: Like, 이렇게 하면서 like
1: 예.
0: 뚝 쓰죠?
1: 그쵸.
0: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 떠오르지 않은 데 많이 쓰거든요.
1: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그런 쪽이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약간 이런
0: 나
1: 느낌.
0: 가만 있는데.
1: 가만있어 봐.

0: Just turn on the fan.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Alright,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자, be set. 뭐,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Right? 설정이 돼 있습니다.
2: 그쵸?
1: to 몇 도 이렇게 쓰는 거죠. 갑니다. 오븐이 180도로 설정되어 있어. 아. 그 오븐이 설정되어 있대요. 180도로.
2: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Oh, yes. 두 번째, 히터가, 그 히터가 네. 30도로 설정되어 있어.
2: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그렇죠.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세 번째입니다. 아니, 왜,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왜 그 에어컨디셔너는 셋되어 있냐? 19도에.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Beautiful. Just like that. 읽어보겠습니다.
3: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So, 다음은요?
2: 네.
1: Turn on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켜. 그 모니터를 켜.
2: Turn on the monitor.
1: 그렇죠. 자, 그냥 선풍기를 틀어. 그냥 그 선풍기를 틀어.
2: Just turn on the fan.
1: Alright. 하나 더요. 히터 켜줄 수 있어?
2: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Turn on the monitor. Just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5: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4: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5: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My son?
0: Yeah?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2: It's okay.
0: What?
2: It's okay. Here is just 30.
0: 30 is hot.
2: Fan, fan.
0: Oh, mom.
2: Oh, right. 잘하셔, 정말.
1: Good job.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네.

0: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0: 오, 와우.
1: 라는 문장이었죠? I love you because you're my wife.
0: 와우.
1: 아우.
0: 이거 오늘 쓰시면요.
1: 네.
0: 아주 아주 그냥 둘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네.
1: 내년까지 가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가요.
0: 내년까지 가요?
1: 예,
0: 오케이.
1: 그럼요.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urn on something. 활용해서
1: 네.
0: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전화기를 켜. 너의 전화기를 켜라. 만들어 주시면
1: 오호.
0: 되겠습니다.
1: 머릿속에 막 맴돌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셔서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Yeah.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랜덤한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제목은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1: Part
0: 1 되겠습니다.
1: 실제로 누가 봤대요? 우산에 발 달린 거.
0: 예. 아, 실제로요?
1: 실제로 막 돌아다니고 어허. 실제로 나를 자꾸 싫어해가지고
0: 어허.
1: 두고 오기도 하고
0: 도망갔고요.
1: 아니
0: 또 얼마나 그러면 우리 우산 전 국민이 원래 같이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1: 아 맞아요.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비를 피해야 될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0: 네.
1: 정말 잘 쓰였다면 다행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제가 잃어버린 우산들이
0: 또 혹시 몰라요.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지.
1: 오 반려 우산. 예.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개 파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아이고, 스탠드에 세워놓으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실 본인이 엉뚱한 데다 쓸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0: 네.
1: 못 찾는 경우가
0: 아하.
1: 사실 거의 100%죠.
0: 그렇죠.
1: 네.
0: 아니면 또 이상하게 비슷한 우산이어가지고 남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그런 건
1: 그렇죠.
0: 아니어도 가능하죠.
1: 아니면은 밖에다가 내가
0: 아하.
1: 말려놨나 잘 생각해 보세요.
0: 맞습니다.
1: 여기 내가 펼쳐놨지?
0: That's
1: 하면서
0: right.
1: 발견하는 경우 있어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마법소사.
1: 지하철에 놓고 내린 적 있거든요, 저.
0: 마이
1: 예, 정말 산지 얼마
0: goodness.
1: 안된 거.
0: 그럼 또 사야
1: 또 사야
0: 되잖아요.
1: 됩니다.
0: 아, 자, 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내 우산이 또 스탠드에서 사라졌네.
2: What's up?
1: 응?
2: What's up?
1: My umbrella?
2: Yeah.
1: My umbrella, I can't find it. Yeah.
2: Oh, maybe someone borrowed it.
1: 응?
2: Maybe someone borrowed it.
1: 아, 빌려갔다고?
2: Borrow and come back.
1: No. 이번 달만 세 번째야. 이번 달만 세 번째. Third time, gone.
2: Third time.
1: Yeah, gone.
2: Oh, well, okay. Calm down.
1: 응?
2: Calm down.
1: Calm down, I know.
2: The rain is easing up.
1: Rain?
2: The rain is easing up.
1: Rainy easy?
2: The rain is easing up. You
1: 이제
2: know, less rain. Little
1: little
2: bit,
1: bit 아 little bit
2: little bit.
1: okay
2: It's okay. Yeah.
1: okay
0: 아휴, 맙소사.
1: 아 정말 저는 이걸 하는데 계속 노래가 맴돌아가지고 제가 집중을 못해서
0: 어떤
1: 그래요.
0: 노래죠?
1: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나

0: 많이 걸어가면 이게 계속 맴도는
1: 저
0: 거예요.
1: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아요.
0: 그쵸?
1: 아, 어떻게 해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3: Maybe someone borrowed it.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3: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아로그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 문장은요. 아,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0: 와, 이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From the stand again. 다시 이 스탠드로부터 내 우산이 갔어.
1: Gone.
0: 건했다.
1: Okay.
0: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한 거 있잖아요. She's gone.
1: Uh-huh.
0: 이 노래.
1: Uh-huh.
0: 그녀가 떠났어.
1: 그렇죠. 근데 뭐가 떠났어요?
0: 내 우산이요.
1: Oh.
0: 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엄브렐라가 이게 스펠링이
1: 제가 보고만 있을게요.
0: 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엄브레레 여기서 L이 두 개예요.
1: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시고요.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0: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요.
1: 오케이, so UMBRE 그다음에 double L인 거죠?
0: 네.
1: 그다음에 A 보겠습니다.
0: 맞죠?
1: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L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제일 헷갈립니다.
0: 아, 맞아요.
1: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So, umbrella. My umbrella, 우산, is gone.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0: From the stand
1: again.
0: 또 사라졌다.
1: Right, so, obviously, this is not the first time.
0: 예.
1: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gon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0: 떠나버린 거. 가버린 거.
1: She's gone.
0: 네.
1: 이런 느낌. 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gone도 있고 miss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0: 네.
1: 전에 아마 그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 버튼이 하나가 떨어졌네, 없네, 어디 갔지 할 때 one of the buttons is missing. 이라고 해서 얘도 쓸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러면 둘 다 없어진 다 되면 아무거나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바꿔 쓸 수 있는데요.
0: 네.
1: gone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노래 She's gone 이거 있죠? 그녀는 떠나버려서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0: 아~
1: 네, 이것도 우산을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가야겠다 이 느낌보다는 이제는 못 찾겠다.
0: 그치.
1: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요.
0: 어디서 어떻게 찾겠어요?
1: That's right.
0: 기억도 못하는데.
1: 내가 예를 들어, 버튼이 미싱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입어보려고, 나 어디 갔지? 찾아봐야지.
0: 그치.
1: 약간 그런 희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0: 여기 어디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1: That's right.
0: 아하. Okay.
1: 그럼에도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약해서 굉장히
0: 네.
1: 미묘해가지고 섞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여기서 또 전치사에서 멘탈이 붕괴되죠. 그렇죠?
0: 네.
1: 자, 어디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곳.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rom 어디로부터 사라졌다.
0: 네.
1: 누군가 가져갔든 어떻게 됐든.
0: 음흠.
1: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from을 써서 something is gone from here,
0: yeah.
1: 뭐 from there. 그러면 어디에서 사라진 없어진.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자, 이거 문장 만들어야죠. 지갑이 있는데요.
0: Yeah.
1: 그렇죠? 지갑이 그 테이블에서 없어진 거예요.
0: Oh.
1: 누가 훔쳐갔든 뭐가 됐든 간에.
0: Yeah.
1: 자, 나의 지갑은 사라져 있다.
0: My wallet is gone.
1: 자, is gone, right? 그런데 그 테이블로부터.
0: From the table.
1: There you go.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How about this? 그 케이크는 그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0: 어이?
1: 마유가 여기 이렇게 허옇게 묻어 있는 거예요?
0: 진짜 마유 입으로 사라졌네.
1: 그 케이크는 사라졌다.
0: The cake is gone from the
1: refrigerator. Or simply fridge.
0: Yes.
1: Very good. Alright, so gone이라는 건 좀 친숙하게 다가오죠?
0: 네.
1: 근데, 어디에서 사라졌다고 할 때는 from 쓰는 문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뭔가 분실 신고 같은 거 할 때도 유용하겠죠?
0: 네.
1: Oh, my something is gone from the 뭐 어디? 뭐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1: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0: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1: Okay,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My umbrella is gone. 어디로부터? From the

0: stand again.
1: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뭐 누가 빌려간 걸 수도 있지. 긍정적이네요.
1: 네네. 네. Maybe someone 빌려간 거 그것을 빌려가다. 그러면 borrow 빌려가고 이미 없으니까 borrowed.
0: 과거형인가요?
1: Yeah. Okay. Maybe someone borrowed it.
0: Maybe someone borrowed it.
1: Yeah.
0: 자, borrow의 과거형 맞는지 보겠습니다.
1: Perfect.
0: 얘도 지금 R이 두 개입니다. 그죠? 네. So borrow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의미? Borrow?
1: 빌리다.
0: 빌리다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제가 네? 계속 잔소리를 하지만 이거 실제로 실수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빌리는 게 borrow예요.
1: 네.
0: 그러면 빌려주는 거는 뭘까요?
1: 빌려주는 거요? 아, 뭐였지? 잠깐만.
0: 물어본 건가요?
1: 예예예. 예. 랜드. 이건가?
0: 오케이.
1: 맞는 거 같아요.
0: 오케이. 네. 오케이.
1: 오.
0: 맞습니다. 랜드는 빌려주는 거죠.
1: Yes.
0: 많은 분들이 borrow를 빌려주는 것까지 의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오케이. So, 오케이. I'll borrow you.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I'll lend you라고 예. 해야 되겠죠.
1: 아.
0: 혹은 borrow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네가 빌리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I'll let you borrow it.
1: let을 써야 되구나.
0: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쵸?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친구 있죠?
1: 네.
0: 문장 앞에 툭 하면 튀어나와서 말투에 이제 양념을 좀 뿌려주는 겁니다.
1: 네.
0: Maybe 이러면은 확신이 센가요?
1: 아니요, 거의 없죠.
0: 네. Maybe 이거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borrow 했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잘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maybe 병서문 이러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보지. 느낌 맞죠? 그쵸?
1: 네.
0: 그래서 연기하듯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1: 예.
0: 좀 확신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게 너의 운명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1: Maybe that's your destiny.
0: Perfect. Maybe that's your destiny.
1: Yeah.
0: Right? 토니가 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좋아하나 보지 뭐.
1: Maybe Tony likes you.
0: 그죠? Maybe Tony likes you.
1: Yeah.
0: Who knows? Righ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maybe라고 하는 게 확신이 센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줘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 읽을 때도 연기 안 하잖아요. 흡수 안 돼요, 이거.
1: 그쵸.
0: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maybe that's your destiny.
1: Maybe that's your destiny.
0: Maybe Tony likes you.
1: Maybe Tony likes you.
0: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확신 좀 떨어지게. Maybe someone borrowed it.
1: Maybe someone borrowed i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1: 아이고.
0: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길래.
1: 이번 달에만 장마철이었나 보다.
0: 아.
1: 장마철이었어.
0: 네.
1: 네. 우산을 자꾸 가지고 다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0: 어허.
1: 세 번째니까 first, second 다음에 third. 아우, 놀라는 눈치. 자, third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입니다.
0: 오.
1: Third time this month. 이번 달.
0: 예전에는
1: 예.
0: 슬기 씨가 숫자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1: 3th.
0: 3th도 아니에요. RD 써야 되는데.
1: RD네. 아, 네.
0: 오케이. 자, 볼게요.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정답? 맞습니다. Alright. Third는 three가 아니죠. 서수죠.
1: 네.
0: 그래서 세 번째 time이다. This month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1: 네.
0: 자, 제가요. 여러분 이거 꼭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나 영어 좀 한다 싶은 분들도 참여하세요. 이거 실수 엄청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오, 좋아요.
0: 우리 몇 번째 뭐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쵸?
1: 네.
0: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수 나오는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건 꼭 해봐야겠다.
1: 오.
0: Are you ready for this?
1: Okay.
0: Are you guys ready for this?
1: I'm ready.
0: Okay. 자, 그러면요. 이거 해보세요.
1: 네.
0: 직접 여기 써보세요. 여러분
1: okay.
0: 교재 필기.

0: 예.
1: 다섯 번째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고 맞으면 더 좋고요. 다섯
0: 자,
1: 번째.
0: 잠깐만요. 조금은 좀 뭐랄까?
1: 아하.
0: 낙서해도 되죠. 낙서도 아니죠.
1: 아, 연습, 연습. 오케이,
0: 과정.
1: 과정.
0: 5잖아요. 근데 이게 5니까
1: 다,
0: V.
1: 아, 혹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0: 그죠?
1: 뭐?
0: V2를 F로 바꿔요.
1: 오.
0: 그리고 TH, fifth.
1: 오케이. 자, 제가 감탄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0: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1: 자, 아홉
0: 들킨 거예요.
1: 번째.
0: 아홉
1: 아홉
0: 번째요?
1: 번째요.
0: 아홉 번째는 9이잖아요. 9인데 얘는 그냥 ninth.
1: 오,
0: 예,
1: 오케이.
0: 지울 줄 알았죠? 예.
1: 그러면은, 열두 번째 써보세요. 열두 번째.
0: 열두 번째 원래는 twelve죠. 잠깐만, twelve, twelve,
1: 저는 뭐 그냥 안 보고 있겠습니다.
0: twelve인데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twelve, twelfth,
1: 오케이.
0: twelfth, twelfth.
1: 오케이.
0: 와, 놀리는 거예요, 지금.
1: 아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쓰신 분들.
0: 네?
1: 이 중에, 세 중에, 이거 잘 보시고요.
0: 네.
1: 와, 슬기 씨.
0: 예?
1: 슬기 씨.
0: 다 맞았죠?
1: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0: 나 너무 자신 있게 했는데?
1: 약간 놀랐어요. 얘만 틀렸습니다.
0: 아, 나이스
1: 네,
0: 틀렸구나.
1: 자, 보세요.
0: 예.
1: fifth는 그래도 맞출 것 같긴 했어요.
0: 예.
1: five가 아니라 fifth.
0: 응,
1: 얘는
0: fifth.
1: 다섯 번째입니다. 자, ninth라고 하는 거 왠지 e가 들어갈 것 같지만,
0: 네.
1: 얘는 e가 탈락이 돼요.
0: 아, 이를
1: So,
0: 없애는구나.
1: 닌 같지만 ninth입니다.
0: 아, 닌스 아니에요?
1: 저는 닌, 닌스 아니고요.
0: 닌스 아니고.
1: 얘는 솔직히 100% 틀릴 줄 알았어요.
0: 오,
1: 진짜로. 그 감동입니다. 12 하고 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VE가 F로 변해요.
0: 역시
1: So 12.
0: 제 생각이 맞았어요.
1: 와, 인정.
0: 햄버거 사주시나요?
1: 아니요.
0: 어?
1: 그거는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까.
0: 아, 다음부터는 미리
1: 미리
0: 제가 얻어낼게요.
1: 이제 내기를 해야죠.
0: 예.
1: 네, 여러분들 요거 항상 실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0: 음흠.
1: 특히 이 친구 좀
0: 네.
1: 주의하시면 좋을 것
0: 12th.
1: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번 따와 볼게요.
0: 네.
1: 우리가 몇 번째라고 할 때는 it을 써도 되고 2번이라는 거 강조하려면 this is라고 해도 됩니다.
0: 예.
1: So, 아무튼 it's 서수 앞에 the
0: 응?
1: 서수 time.
0: 네.
1: 근데 뒤에다가 this month 하면 뭐예요? 이번
0: 이번 달에.
1: 달에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0: 근데 뭐 at this month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 No, no, no. 그냥 this month, 이번 달에라는
0: 네.
1: 부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0: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그치?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Yeah.
1: How about this?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0: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오, 나이스.
0: Yes.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어렵지 않아요. 그냥 뒤에 this month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읽어봐야죠.
0: 네.
1: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0: 네.
1: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몇 번째도 응용되겠고, this month 대신에
0: This
1: 올해만,
0: year.
1: this year, 이번 주에만, this
0: This
1: week
0: week.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0: 오늘만. This day.
1: 그냥 today, this
0: Today
1: day보다는
0: 맞네요.
1: today 오늘이란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0: 예, 너무 갔어요, 제가.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Alright, 자.
0: TH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 yeah.
0: 아, 이게 발음이 정말
1: 근데
0: 어렵네요.
1: 이거 어떻게 보면은, 텅 트위스터처럼
0: 네.
1: 혀 움직임을 연습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0: 그럼 선생님, the 할 때도 the 이렇게 해야 되죠, 꼭.
1: 아니요. 거의 it's the 하고 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It's the third time. 여러분,
0: the third.
1: TH가 나온다고 무조건 the
0: 그렇게 안 해도
1: 아니에요.
0: 돼요?
1: 네.
0: 아, 그래요?
1: Alright, so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Yep.
1: 자,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진정해. 비가 약해지고
0: 어,
1: 있네.
0: The rain is easing up. 오,
1: 처음 들어봤죠?
0: 처음 들어봐요. 점점 rainy easing up. 쉽게 올라간다.
1: Well.
0: 그건 아니겠지만, 네.
1: 쌤을
0: 자,
1: 느꼈죠?
0: 그쵸. 진정해니까 저는 calm. down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예.
1: Calm down. 우리가 회화에서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So, hey,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정답. Perfect.
0: 오호.
1: Calm down. 이거 자체는 원래 진정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0: 네.
1: 명령어로 썼으니까 진정해.
0: 해.
1: 이렇게 되겠죠. 칼름이 아니라 엘 발음은 묵음입니다.

0: up.
1: 네.
0: So calm down. 자, 참고로요. 이 calm down 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 chill 같은 경우에는 식힌다라는 거거든요.
1: 오.
0: 이것도 좀 이런 흥분감 같은 것을 좀 식혀라라는
1: 예,
0: 의미에서
1: 아.
0: hey, chill, chill.
1: 오.
0: 조금 비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어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calm
1: 네.
0: down, 뭐 relax, chill.
1: chill.
0: 이거 말고도 뭐 chill out, 무슨 뭐 cool it, 뭐 이런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주 쓰이는 표현에 속하고요.
1: 예.
0: 지금 비가 약해지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1: 약하다니까 저는 무조건 weak 생각했어요.
0: okay.
1: WEAK.
0: 그것도 쓸 수는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okay. But 대부분은요, 뭔가가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 특히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요, 방금 저 보인 ease up을 씁니다.
1: Ease
0: 아까
1: up?
0: up이, ease up. 근데 지금 easing up 하고 있다.
1: 네.
0: 진행형으로 지금 쓴 거죠.
1: 예.
0: right. 자, up이라는 게 위로 간다는 뜻의 up이 아니에요. 업은 보통 강조를 많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1: 그쵸.
0: 동사에서. 그래서 is up, 뭔가 약해지면서 말라가고 있어, 이런
1: 예.
0: 느낌을 좀 강조해 주는 것뿐입니다.
1: 아.
0: 얘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진행형으로 그막 소음이 막 밖에 있는 거예요, 길에서. 와, 뭐 아니면 자동차에서 뭔가 이상한 노이즈가 나와요. 근데
1: 불안해요.
0: 그,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1: 그래요?
0: 약해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그 소음이 약해지고 있어. The noise,
1: The noise easing up.
0: the noise is easing up.
1: Is easing up.
0: 그러니까 is가 동사예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Just like
1: BING로.
0: that, just like that. The rain is easing up. The noise is easing
1: Easing up.
0: up. 자,
1: Okay.
0: how about this? 고통, 통증 영어로 뭐죠?
1: Pain.
0: Pain.
1: Yeah.
0: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 Oh.
0: Will 쓰세요. Will.
1: Yep.
0: 자, 그 통증은 약해질 겁니다. Will
1: The pain will easing up.
0: ease up.
1: Ease up.
0: 네, 저
1: 네.
0: 괜찮으신 거 같죠? 네,
1: 예.
0: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1: will 다음엔 동사 원형이니까.
0: that's right. Okay, so the pain will ease 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ease가
0: 네.
1: 이게 easy 있잖아요. 우리 easy. 이거랑 친구예요?
0: 맞아요.
1: 아, 그래요?
0: 맞아요. 네.
1: 얘를 동사로 하면 이렇게
0: 네,
1: 되는 건가?
0: easy 한 거가 쉬운이라는 뜻도
1: 네.
0: 있지만 굉장히 좀 편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lright.
1: 아.
0: 그래서 성격이 he is very easy going. 이런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1: 이지고
0: 털털하게 쉽게 쉽게 친해지고 이런 성격을 또
1: 그쵸,
0: 얘기하거든요.
1: 그쵸. 약간 아웃고잉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가 강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하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1: 그럼 동사로 했을 때 이건 거죠? 그러면
0: Of
1: 얘가.
0: course.
1: 아하,
0: Yes.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The noise is easing up.
1: The noise is easing up.
0: The pain will ease up.
1: The pain will ease up.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날씨 얘기를 할 때, 비 얘기를 할 때,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는 ease up도 많이 쓰지만요. Let up
1: 오?
0: 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얘는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So
1: 그래요?
0: it's letting up, it's easing up 하면 비가 약해진다. 느낌 왔죠?
1: 네.
0: Okay, 읽어보겠습니다.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네, 미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두 번째,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See you.
0: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2: Maybe someone borrowed it. Maybe someone borrowed it.
0: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2: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1: 네.
0: Gone.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From 어디. 자,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하, 내 지갑이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지갑이 사라졌어. 그 테이블로부터.
1: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어, 아주 좋아요. Very nice.
1: Yes.
0: 두 번째. 뭐지? 딱 열어봤는데.
1: 네.
0: 케이크가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그 케이크가 어? 냉장고에서 사라졌다고. 어?
1: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0: Fridge. Okay. Refrigerator. Yeah. 아직은 먼저 나오죠.
1: 맞아요.
0: It's okay. All right. 세 번째.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Again. 읽어보겠습니다.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m-hmm. 다음 볼게요. Oh, it's the 몇 번째 time this month. 가볼게요. 첫 번째.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Mm-hmm. It으로 출발하세요.
1: 네.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Yes.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Easy, right?
1: Yeah.
0: 자, 다음은요.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There you go. 아까 우리 헷갈렸던 몇 번째 있었죠?
1: 네.
0: 그거 활용해서도 다 바꿀 수 있고. And again, this time 대신에 this year, this week, today 응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읽어볼게요.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4: Maybe someone borrowed it.
3: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4: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6: Maybe someone borrowed it.
5: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6: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5: No. Okay.
6: You'll be all right.
5: Thank you. Where is it?
0: Yes. 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 전화기를 켜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urn on your phone.
0: There you go. 그냥 명령어로 간단한 어순이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Gone from 뭐뭐. 이렇게 쓰면은요. 자, 어딘가에서 사라진, 없어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 네.
0: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on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

0: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읽기 시험 준비를 위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휘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화제를 고르는 유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기 텍스트에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다양한 텍스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광고문 같은 것들에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이 어떠한 광고문인지,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그 화제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유형은 3급 수준의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나 안내문을 읽고 해당 내용의 화제를 찾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고르십시오라는 지시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에 나타나는 핵심 키워드, 핵심 어휘들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글씨 크기가 굵게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내용들에서도 조금 더 반복으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어휘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비타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신선하다, 신선한 야채를, 그리고 한 잔으로 즐기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 선택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단어들이 어울리는 단어가 있겠고요. 어휘가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어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왔는데 4번의 안경이라는 어휘와 여러분 어울리나요? 그렇지 않지요. 신발이라고 하는 어휘와 어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채 비타민 한 잔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안경이나 신발이나 과자라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주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과자에도 비타민 이런 단어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밑줄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보시면 이렇게 한 잔이라고 하는 주스에 표현되는 어휘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딱 봤을 때 빠르게 단어들만 체크해서 밑에 있는 선택지와 정답을 비교해 보고 이것이 어울린 것인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부터 이렇게 좀 지워 나가고 정답을 찾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꿈, 그죠? 그리고 희망, 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우리 아이의 첫 학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하면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 다니는 학교라고 했고 선택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당연히
서점 아니죠? 은행 아니죠? 그리고 우체국도 될수 없습니다. 사실 뭐 꿈과 희망만 봤을 때는 뭐 은행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우체국 조금 어색하지만 일단은 첫 학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빠르게 보시고 아, 이 문제는 유치원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광고 형태들을 보고 거기에 맞는 화제들을 고르는 문제가 바로 5번부터 8번까지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장소에 대한 광고였던 것이죠. 자, 뒤에는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떠한 안내문인지를 찾아보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위한 작은 실천. 여러분, 몸 나오고요. 그리고 하루 30분 운동 시작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실 몸도 있고 운동도 있다면 건강관리, 언어예절, 안전운전, 절약 방법,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쉽지요? 네, 정답은 건강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에서는 첫 번째,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다. 두 번째, 핵심 어휘들을 찾는다. 세 번째, 선택지에서 그 핵심 어휘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부터 지우고, 그리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냥 빠르게 건강관리처럼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정답을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아, 이러한 광고문의 형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긴 어떤 광고문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두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서 선택지에 맞는 화제들을 찾는 거구나. 학습이 되었으니까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루의 피로가 사르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르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스르륵이라는 표현, 우리가 보통 잠을 스르륵 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조금 더센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피로가 풀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눕다, 눕자마자 꿈속으로 이러한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눕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시계 어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건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옷장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침대라는 것을 광고하는 문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침대에 누워서 하루의 피로를 사르륵 풀어내고, 그리고 눕자마자, 침대에 눕자마자 꿈속으로 갈수 있다라는 제품의 광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넓고 선명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넓고 선명하다, 뭔가 뚜렷하게 잘 보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잘 보이게 만든다, 더 넓게 보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눈과 관련된 이런 에어컨 단어들은 관련이 없지요. 또 냉장고, 청소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더 넓고 선명하게라고 하는 단어만 보고도 사실은 노트북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이 광고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고 편한 거래가 나오고요. 또 안전한 관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돈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두 줄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이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나오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들을 찾으면 이렇게 문제 정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은행이라고 하는 거, 돈 나오자마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선택지가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장소인지를 더 명확하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뭐 은행도 될것 같고 우체국도 될것 같고 이러한 것은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소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보겠습니다. 자,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세탁. 네, 어떤 빨래와 관련된 것이죠. 건조. 네, 바람을 통해서 말려줍니다. 자, 여러분,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제품, 혹은 그것을 할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선택지에는 장소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행사 여러분 아니지요. 백화점 아니지요. 미용실 아니지요. 정답은 빨래방이라고 하는 빨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게. 그것을 빨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 건조, 빨래방 연결을 해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 여러분, 꺼진 불씨도 다시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꺼진 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화재 예방, 교통 안전, 날씨 정보, 그다음에 전기 절약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지울 수 있는 선택지부터 교통 안전,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은 불씨도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재,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광고문에서, 안내문에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날씨 정보라든지 혹은 전기 절약과는 맞지 않는 문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화재 예방. 이런 불씨가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화재라는 것과 100%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화재라는 불씨 이런 것들은 같이 연결을 해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친구에게 친절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뭐 예의라든지 혹은 친구에게 친절하다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언어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빠르고 고운 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들을 좀 많이 쓰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볼 것이냐, 건강 관리로 볼 것이냐, 혹은 환경 보호로 볼 것이냐, 언어 예절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이냐인데,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그쵸? 고운 말, 당신의 얼굴입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의 어떤 문구들 자주 보셨을 텐데, 그런 실질성을 살려서 언어 예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장들을 보면서 이 어떤 화제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7번은요.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전히 끝이 나는 형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뭐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입장권은 안내 데스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환, 물건을 바꾸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안전 규칙이라고 했을 때에도 뭔가 교통이라든지 뭐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 규칙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용 안내와 사원 모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급에서 한 3급 정도에 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일 수도 있고 잘 듣지 않은 단어들이라면 사원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일단은 요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고 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이용과 관련된 것이니까 자원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사실은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보통 자원은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뽑는다. 이럴 때 자원 모집 그런 광고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1번도 정답이 될수 없고 이용 안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뭔가 문장이 다 완성된 형태들로 제시가 되지요. 자, 뭐뭐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이런 단어들이, 이런 형태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의사항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안내를 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품 후기 어떤 것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후기는 될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과도 맞지 않고요. 또 관람 규칙, 뭔가 공연을 본 거나 뭐 연극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장해 주세요.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관람 규칙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기계가 움직이는 동안 작동이라고 하는 작동 중에는 만지지 마시고 또 사용 후에도 전원을 꼭 꺼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주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제를 고르는 유형을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화제를 고르는 유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5번은 제품과 관련된 광고가 나오고요. 6번은 장소를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번은 공익 광고의 형태, 8번은 안내문 중에서도 뭔가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여기에서 나오는 텍스트 유형들이 어떤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등장하는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두 가지의 전략을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광고문, 그다음에 표어, 안내문 등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 그리고 표현들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전략들에서 어떤 어휘들이 나오면 이것은 그 화제는 이것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짐작해 볼수 있을 그런 단어들을 미리 공부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규칙 그리고 주의사항, 보관 방법 등에서는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으면 되다 안 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공익 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와 표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줄여서 여기에 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건강 관리, 여러분 운동하다, 매일 30분, 걷기, 몸, 스트레치, 습관, 식사, 수면, 실천. 여러분 수면 뭐요? 잠을 자는 것이시죠? 그리고 식사도 사실 뭐 건강관리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 예절이라고 하는 화제를 고를 때 이런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양모, 그 다음에 차례를 지키다, 조용히, 줄 서다, 공공장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 여러분, 최근에 이런 환경보호나 자연보호에 대해서도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도 산, 바다, 강, 이런 환경과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 필수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일회용품, 네, 아껴 쓰다, 지구, 미래,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좀 환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화제들의 문구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어휘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도 풀어봤지만 화재 예방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 불씨, 그죠?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심하다. 또 전기와 관련해서도 이런 화재 예방해야 된다라는 단어들 볼 수가 있고요. 전원, 끄다, 안전, 주의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내문에 자주 나오는 어휘와 표현들입니다. 여기에도 뭐 관람 규칙, 안전 규칙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좀 평소에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은 단어들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일단 관람 규칙,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공연을 볼때좀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이나 촬영 금지, 줄 서기, 안내 이러한 단어들 또 요즘에는 뭔가 공연을 볼 때에 음식을 반입, 그 장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반입 금지에 해당되는 어휘들도 있고요. 또 감상, 보호, 질서 이런 것들이 바로 관람 규칙. 그런데 이 관람 규칙도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연극도 될수 있고 또 우리 그 동물원 같은 데에서도 뭐 그런 관람 규칙들을 요즘에 또 새롭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관람 규칙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안전 규칙 조심하다 금지 안전벨트 위험 또 지키다 사고를 막다 안내를 따르다, 보호, 약속,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보호와 관련된 단어들은 여러 어떤 그 주의사항, 안내문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못 체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0: 서늘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늘한 곳은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온도가 막 높지 않아요. 약간 어둡고 좀, 기온이 좀 적절한 그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좀 서늘한 곳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이고요. 그다음에 직사광선, 피하다, 그리고 냉장 보관, 또뭐 냉동 보관 이러한 단어들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넣다, 그다음에 건조한 곳, 또 소비 기한.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소비 기한들도 이런 광고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소비 기한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단어들,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왔다면 이것은 보관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뚜껑 이런 어휘와 표현들 자주 나오는 것들 정리한 것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기에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화제 고르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3급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읽기 2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그래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읽기 텍스트가 이렇게 쉬운 것만 정리하는 것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뒤에 가면 갈수록 긴 텍스트가 나오고 문제들도 좀더 어려워지고 소재들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푸시는 것이 뒤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주의를 집중하시고 읽기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화제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한번 본 것처럼 그런 어휘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제에서 자주 나오는 광고문, 그리고 안내문, 평소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뭐 감기 약이라든지 혹은 제품 설명서에 등장하는 것들, 그리고 장소에서 안내문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주의 깊게 조금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 아마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시험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읽기 시험에서 시간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유형, 화제 고르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오늘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전략 부분에 소개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멧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성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흰사탕 맛있다.
1: 어?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2: 엄마!
1: 아빠!
2: 갑자기 비!

0: 네네. 다시 만나 본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아이가 없어진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0: 지금 저희 대원들이 출동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요정들, 안녕.
3: 어? 근데 뭐해?
4: 지아, 안녕.
1: 지아, 왔어?
0: 안녕.
4: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1: 아무리 바빠도 지아랑 친구들이랑 인사는 해야지.
0: 그럼, 그럼. 그럼.

0: 이게 다 뭐야?
1: 아, 지아야, 우리 요정들이 오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거든. 바로바로
2: 다시 만나 본부.
0: 다시 만나?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
3: 아,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냐면
1: 도움 요청이야.
2: 다시 만나 기동대.
0: 어떡해.
4: 아기 염소들아, 무슨 일이야?
0: 우리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5: 네.
3: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기들을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지.
6: 아.
1: 아기 염소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해 줄라.
0: 우리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언덕에 소풍을 갔었는데.

0: 네.
1: 자,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 오! 저쪽으로 가면 폭포가 있네?
0: 이쪽으로 가면 흔들다리가 있네요.
1: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어.
0: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지 풀이 더 맛있어요.
2: 시원한 풀사탕 냄새.
3: 풀사탕?
2: 저쪽에서 파나봐. 가보자.
1: 아유, 이쪽이 더 좋다니까, 여보.
0: 지난번에 여기 갔을 때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1: 내 말 좀 들어줘요.
2: 이 풀사탕 맛있다.
3: 어?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4: 엄마!
3: 아빠!
4: 이렇게 된 거야.
5: 오, 자자, 울지 말고 나랑 같이 언덕에 다시 가보자. 엄마 아빠 염소를 만나라. 오, 호리딩딩. 자, 지금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계실 거야.
3: 그럼 우리도 엄마 아빠를 찾아보자.
2: 이쪽으로 갈까? 아니 저쪽으로?
5: 아니,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희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 너희까지 움직이면 만나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부모님이 너를 찾으러 오실 거야.
6: 아, 알았어.
7: 염순아, 염식아.
3: 엄마, 아빠.
1: 너희들 어디 갔었어?
0: 엄마, 아빠 걱정했잖아.
4: 죄송해요. 풀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만.
0: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3: 네.
5: 자자! 만약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첫째,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기.
6: 그 자리에 멈춰서기.
5: 둘째,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6: 기다리기.
5: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1: 하나 더?
0: 뭔데?
5: 평소에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두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
6: 엄마 아빠.

0: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라고.
1: 아유, 여보. 그게 어떻게 당신 때문. 인 건 맞죠. 아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시고.
0: 오철 씨! 당신은 뭐 했어요? 당신이라도 애들을 챙겼어야죠, 당신이라도!
1: 아이, 여보, 갑자기 왜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2: 자자, 진정들 하시고!
3: 아기 오리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1: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호숫가로 소풍을 나왔었거든요.
0: 오리!
4: 끝!
0: 가족
4: 끝!
0: 엄마 말씀
4: 끝!
0: 잘 됐죠?
4: 끝!
5: 우와, 물이다! 끝!
0: 시원하자! 끝! 끝!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엄마 아빠 먼저 물에 들어갈 테니 너희들 따라오도록!
1: 아빠!
0: 엄마!
4: 입수 준비!
0: 끝!

0: 집으로 돌아간다. 실실!
1: 벌써요? 싫어, 싫어.
0: 물놀이 더 할래요.
2: 아유, 그래요, 여보. 아니, 물에 들어온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집에 간다는 건 너무.
0: 1분이면 많이 놀았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먹이 잡기 훈련하는 거야. 출발! 오리!
2: 깨깽! 아유! 얘들아, 빨리 와라! 안 그러면 엄마한테 또 혼난다! 깨깽!
1: 깨깽!
2: 아이, 그렇게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애들이 우리를 안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3: 호숫가에는 다시 가봤어요?
2: 아이, 가봤는데, 애들은 없었어요.
1: 다 나 때문이에요. 애들 조금이라도 더 놀게 놔둘 걸.
4: 아유, 자자,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저희들이 아기 오리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1: 어떡해요?
4: 어떡해? 그러게요.
5: 호숫가에 가서 오리 발자국을 찾아보면 아기 오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4: 아하, 맞아요. 발자국.
2: 아니, 그럼 우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1: 아니야.
6: 기다리지만 마시고 저희랑 같이 게임하면서 기다리시죠.
2: 어떤 게임이요?
6: 바로바로 오리 발자국 게임! 숲속에 찍혀있는 동물들의 발자국! 그 중에 오리 발자국을 찾아서 오리가 어디로 갔는지 맞춰봐!

0: 발자국은 발자국인데 오리 발자국은 아니야.
1: 아, 맞아. 이건 늑대 발자국이야.
0: 그렇다면 혹시
1: 우리 5분만 더 놀다 가자.
2: 그래, 5분 더 노는 건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3: 아이고, 귀여운 아기 오리들.
1: 늑대다!
3: 오, 나 나쁜 늑대 아니야. 좋은 늑대야. 봐봐, 이렇게 웃고 있잖아. 활짝. 아이고, 너희들 물놀이 하느라 배고프지?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1: 좋아요, 좋아요!
0: 혹시 이런 거? 가자!
4: 빡빡, 빡빡, 빡.
3: 어? 좀 더, 좀 더.
1: 근데 여기 맛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4: 아, 맛있는 거. 여기 있네. 맛있는 아기 오리들.
1: 아, 살려주세요.
0: 꼼짝 마라, 나쁜 늑대.
4: 늑대 살려.
5: 아기 오리들, 괜찮니?
6: 네, 괜찮아요. 빨리.
0: 여보세요? 거기 112 경찰서죠? 여기에 아주 나쁜 늑대가 있으니 당장 잡아가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가만 있어.
5: 아오!
2: 늑대들 내가 만나면 아주 가만 안 두구야.
7: 정말 고마워요, 딩동대 요정들.
8: 아닙니다.
9: 자, 앞으로는 이걸 꼭 기억하자.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10: 잘 보고 따라다닌다.
5: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10: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0: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10: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9: 그래, 이것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는 즐겁고 안전한 소풍이 될 수 있을 거야.

0: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볼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어.

0: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0: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아기돼지 꿀꿀님 조금 따끔할 거예요. 다 됐다.
1: 어휴, 꿀꿀이 잘 참네.
2: 아유, 기특해라.
1: 아유,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댕댕 간호사, 네? 방귀 뀌었나?
2: 어, 저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유. 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 어, 저기, 혹시 지아 간호사?
0: 나 아니거든?
1: 아니, 아니 뭘 먹었길래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2: 아, 지아 간호사 짬뽕 먹었니?
0: 저 아니라니까요.
1: 아유, 냄새. 아유, 아유.
3: 이쪽으로 오시죠.
4: 무엄하구나, 무엄해.
2: 아니, 무슨 일로 이게 무슨 냄새야?
0: 방귀 뜨셨어요?
4: 방귀라니, 무엄하구나.
3: 무엄하다. 어? 무엄해, 무엄해.
1: 아니, 아니, 방귀가 아니라, 아유, 무슨 생선 썩는, 죽은 동물이 썩는 고약한 냄새 같은데.
3: 에이, 고약하다뇨.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5: 아, 이 꽃이 시체를 먹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6: 시체요?
3: 아, 냄새 좋다.
0: 오늘의 관자 시체꽃. 꽃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7: 병원이 온통 썩은 냄새로 진동해. 그 공기청정기 돌아간 거 맞지?
2: 다섯 대나 파워 모드로 돌리고 있는데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7: 저 시체 꽃님, 시체를 먹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4: 참으로 무엄하구나. 시체 꽃이라니.
3: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예쁘고 향기롭기만 한 꽃이 어떻게?
5: 그러니까 그게 어제부터
8: 숲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0: 죽은 동물을 먹고 죽은 동물의 알을 낳는 우리 파리들은 잘 알지. 하, 이건 우리 파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 하, 아, 이 꽃에서 난다. 야. 죽음의 냄새
1: 너무 좋아.
0: 썩은 냄새
1: 여기 어디 죽은 동물이 있나 봐.
0: 아이 좋아 좋아. 죽은 동물의 알도 낳고 먹이도 먹고 해야겠다.

0: 좋아하는 모습 보니 나도 좋구나.
1: 아유, 예. 어디 죽은 동물이라도 숨겨놓으셨나 봐요.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0: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 지금은 냄새.
1: 아이, 좋아. 야비.
2: 꽃에서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나다니 이상해.
3: 어, 그러니까 설마 저 꽃 시체를 몸속에 숨긴 거 아니야?
2: 시체를 먹은 거 아니야?
3: 또! 신고하자, 신고.
4: 그러니까 시체를 먹었다는 건?
5: 그 말인 즉슨
4: 동물을 죽이고
5: 먹어서 몸속에 숨겼다는 거? 아!
6: 네, 그래서 이 꽃에서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7: 모함하구나!
6: 화내니까 더 냄새가
4: 빨간 고기? 빨리
5: 살려줘.
1: 아, 냄새가 더 나서 난 더 좋아.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꽃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쵸?
0: 당연하지.
6: 이 꽃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엑스레이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5: 아, 맞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꽃 뱃속에서 죽은 동물 털이나 뼈 조각이 있을 거예요.
3: 어, 나 콩기.
5: 고기. 선생님, 어떡해.
4: 엑스레이 촬영 결과 몸속에 죽은 동물 같은 건 없는데요?
1: 응? 아이, 참나. 거 봐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0: 날 믿어주는 건 역시 팔이 너밖에 없구나.
1: 그쵸?
5: 아닌데, 여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꽃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1: 어휴, 그러게. 궁금하긴 하네. 어디 죽은 동물을 숨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0: 그건 사실 이 냄새는.
4: 냄새는?
0: 원래 나한테서 나는 냄새이느라.
4: 네?
0: 내 이름은 타이탄 아룸. 높이 3m, 폭 1.5m.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으로 그 자태는 가히 꽃의 여왕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도 처음엔 그냥 작은 나무였다. 무려 7년 동안 점점 자라 나무는 쓰러져 사라지고 알뿌리만 남았지.
5: 우와, 알뿌리 엄청 크다.
0: 알뿌리에 내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담았기 때문이지. 그 알뿌리에서 드디어 거대한 꽃을 피우지.
5: 우와, 진짜 크다. 진짜 꽃의 여왕 같아.
4: 저렇게 크게 피려고 7년을 기다린 거구나.
5: 우와.
0: 그렇다. 7년 만에 드디어 꽃이 피면 난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지.
4: 아니, 왜요?
1: 그러게, 왜요?
0: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내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1번, 강력한 냄새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2번, 자손을 번식하려고.
5: 아하! 이 냄새를 맡으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0: 1번 자신을 보호하려고.
1: 땡! 정답은 자손을 번식하려고. 보통 꽃들은 나비나 벌이 꽃가루를 옮겨줘 씨앗을 만들지. 하지만 우린 나비나 벌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래, 난 동물의 썩은 냄새라며 사족을 못 쓰는 파리를 이용하겠노라.
0: 뭐? 나를 이용한다고?
1: 냄새 파! 우린 파리를 부르기 위해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같은 시체 냄새를 풍기지. 이걸로 모자라 열을 내서 냄새를 더 멀리까지 보내겠어. 약 36도 정도의 열을 내면 그 열 때문에 냄새가 공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지. 그럼 그 냄새가 1km 밖 숲까지 퍼져서 숲에 있는 모든 파리를 다 부를 수 있지.

0: 딸이가 제일 좋아하는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아, 이 꽃에서 난다.
1: 여기 죽은 동물이 있나 봐.
2: 근데 죽은 동물은 없고 자꾸 이상한 꽃가루만 묻는다.
3: 배고파서 냄새 따라왔는데 시체는 어딨지?
4: 썩은 냄새를 맡고 온 파리들이 꽃가루를 옮겨줘서 우린 씨앗도 만들고 자손을 번식할 수 있지. 내게서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가 나 사람들이 날 시체꽃이라 부르는 것이다.
5: 아, 파리를 유혹하려고 그런 거군요.
6: 진짜 시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7: 저희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0: 어쩐지 죽은 동물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8: 저기 파리씨,
0: 이 꽃가루 옮기려고 잘해준 거였어? 가짜 냄새로 유일해서 이용한 거였어.
4: 그렇긴 하지만 파리 너도 좋아하는 냄새 마음껏 맡고 좋지 않았느냐?
0: 뭔 소리야! 벌이랑 나비는 꿀이라도 없지 우리 그냥 이용만 당하잖아!
4: 이용이라니! 뭐마도다!
0: 정말 방귀 낀 꽃이 성냈다더니 정말!
4: 나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다. 나보다 더 지독한 시체꽃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더냐!
5: 네? 타이탄 아론보다 더?
4: 이 꽃은 라플레시아라는 시체꽃. 꽃이 활짝 피는 데만 해도 일주일이나 걸리지.
8: 일주일?
4: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며 주변의 파리들을 불러 꽃가루를 옮기게 하는데 라플레시아는 마치 썩은 고기의 속살 모양으로 꽃잎을 피우지.
0: 맞아! 나도 썩은 고기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상한 풀냄새가 나서 뱉은 적이 있다고 깜빡 속았다니까.
4: 이번엔 스타펠리아라는 시체꽃. 검붉은 색이 꼭 피같지? 스타펠리아는 진짜 동물의 사체처럼 보이기 위해 동물의 털까지 흉내내지.
0: 나도 저게 동물 털인 줄 알았다고. 아우. 대체 우리 파리를 얼마나 속인 거야?
4: 다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노라.
0: 자기 종족 지키려고 우리 소중한 파리를 기발해! 경찰관님, 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 꽃 제가 고소할 거예요.
7: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래요.
0: 경찰관님까지 왜 그러세요? 전 뭐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서 경찰서로 갑시다. 내가 당신 감옥에서 살게 할 거야. 경찰관님, 한 5년 정도 살게 해주세요.
4: 5년? 그건 안 돼. 우리 시간이 없어.
6: 네? 시간이 없다고요?